달리기는 뒷전. 하지만 기분 좋은 붙잡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해마다 같은 자리에 같은 꽃이 피고 또 그걸 해마다 만난다는 거 생각보다 큰 반가움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연 주인공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면서 감성적인 분이라 한 잔에 과연 또 붙잡히실지 7월 21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이정원님이 이 노래 며칠 전부터 생각나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저희가 마음을 읽고 토토의 리아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토토 형님들은 사귀는 애인이 바뀔 때마다 그 여자친구 이름으로 노래 만들기로 아주 유명한데 리아는 아직 신원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색소폰 소리가 오늘따라 생각해보니까 토토의 색소폰 연주자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연주는 유명한 퓨전 재즈 연주자인 데이빗 샌번이 함께 연주를 하셨더라고요. 김지환님, 어제 지각할 뻔해서 오늘 부지런 떨며 나왔더니 정말 여유롭게 도착한 거 있죠? 아, 노래도 내 마음처럼 여유로워서 너무 좋당. 네. 그러니까 그 참 아침 시간에는 2분, 3분 차이로 도착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예, 참 민감한 그런 차이를 보이죠. 그 오프닝 사연자분이 뛰려고 나갔다가 연꽃에 사로잡히셨다 그랬더니 0080님은 저는 라디오에 붙잡혔잖아요. 출근했는데 오다 보니 너무 빨리 왔네요. 뭐 굳이 사무실에 일찍 올라갈 필요는 없으니까 주차장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문자 보냅니다. 제 마음 아시죠? 아, 그래도 9시니까 이제 올라가셨겠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껴주시는 마음. 자, 오늘 3, 4부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노래 어디 갔어? 요 주제로 한번 다시 진행해 볼게요. 뭐 지난주 난리도 아니었죠. 야키다, 뭐 I saw you dancing, 뭐, 타투에, 네, all the things she 아, 이거 라임이 all the things she said not gonna get us, 이게 나을 뻔했나? 그리고 기억 속의 멜로디. 야, 이 노래는 막 주말에 핫히스트 송도 되기도 했고 한때 진짜 너무 잘 들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던 요즘 도통 들을 수 없던 노래들. 네, 그런 노래 신청하실 때 그때 나는 뭐 하고 있었다, 몇 살이었다 이런 얘기도 함께 해주시면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는 닭가슴살 세트를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1, 2부는요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UN난민기구, IS동서, 음주후엔 팀앱대리, 백조싱크, 롯데렌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오뚜기 카레와 함께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저녁에 술 약속이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직원 4대 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5: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서명재님이 아니 오늘 아침 오늘 왜 이러죠? 저 화장실도 못 가게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아, 이 감성들 어떻게 해. 예. 안 그래도 들으면서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Days are Numbers라는 노래인데요. 참 이분이 그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유명한 핑크 플로이드의 명반들 다 이분이 녹음하고 믹싱하시고 그 앞에 나오는 신디사이저 소리부터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알짤딱 깔끔? 뭐 그런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저도 동네 언니들하고 깻잎김치 담으면서 듣고 계시다는 7564님 얘를 하얀 쌀밥 위에 먹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 뱃속에서 꼬르륵 지금 저 들렸죠. 짭짤해야 맛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야 밥 반찬이 되죠. 자, 알란 파슨스 노래에 깻잎 김치를 버무리고 있는 우리 참 대단한 정서예요. 예, 진짜 운동하기로 맘먹었는데 아 비가 오락가락해서 못할 때가 더 많네요. 그래서 중고마켓에 실내 자전거 검색해봤더니 매물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아, 봄에 살걸. 3555님. 아, 이게 또 시즌을 타나 보네요. 중고마켓에 딴 데도 찾아보시면 한 대 정도 나올 텐데. 참 신기하게 저도 한 8, 9년 전에 한 대 샀다가 참 그런 게 옷걸이가 되니까 옷 걸기 딱 좋거든요. 왜냐면 방에 딱 적당한 위치에 뭐 외투만 벗으면 바로 거기에 걸어놓으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휴가라서 여유롭게 설거지하면서 라디오 듣는데 왜 설거지하고 나면 배가 축축할까요? 물 튀니까 그러죠. 앞치마 하고 하시죠. 예, 2891님 원래 다 젖는 법이죠. 뭐 저기 은근히 물 많이 튀어요. 자, 이번에는 노래 두 곡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지금 3개월 돼서 참고 있던 바다 수영 하신다는. 야, 수영 잘하시나 보다. 바다 수영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위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7574님이 신청하셨고요. 안전하게 운전, 안전한 수영 하시고요. 드바지라는 가족 밴드죠. 7008님. 근데 거기에 L 드바지가 노래한 Heart, Mind and Soul 두 곡 이어드립니다.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M's.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 사이에서 본업과 함께 부수입을 만드는 이른바 엔잡러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1인 가구 중 엔잡러의 비율이 60%에 이르고요. 4년 만에 이게 20%가 늘어난 수치랍니다. 왜들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나? 뭐 당연히 주거비나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삶을 감당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부업을 통한 여유자금 마련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유자금으로 마련된 돈을 은행에다가 적금이나 예금을 드는 게 아니라 주식과 ETF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데, 자, 기를 쓰고 살아야 하는, 근데 이건 변하지

맞는 것 같아요. 또 옛날이 그렇게 평화롭게들 젊은이들이 살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모두 노력하신 만큼 결과가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즉 이번 여름방학 끝나면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 운영에 나서겠답니다. 학교폭력 예방 선도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에 머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건데 뭐 사이버 폭력이나 SNS 중독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렇게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인데요.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무엇보다 이런 것이 새롭게 자리 잡으려면 학생들의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참여가 중요하겠죠. 자, 이번엔 좀 재밌는 소식인데요. 이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기 전에 초콜릿을 냄새만 맡는 것만으로 운동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말레이시아의 연구팀이 20대 남성 23명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직은 굉장히 적은 이걸 뭐 믿을 수 있을지. 근데 아무튼 다크 초콜릿 향을 맡은 사람들이 운동량이 평균 18회가 더 늘어났고 이 향을 맡으면 포만감과 뇌의 보상 관련 회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참가자가 적고 또 특정 연령대에 한정된 연구였던 만큼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뭐 이게 사실이라면 나중엔 헬스장 가기 전에 공복에 초콜릿을 손에 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초콜릿 나온 김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립니다. 바로 초콜릿의 주 원료가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되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마야와 아즈텍 문명에서는 화폐로 사용될 만큼 가치가 높았습니다. 벨기에가 아주 유명하죠. 아니요. 벨기에 산이국. 이 양반들이 결국 식민지로 뒀던 그런 아프리카 나라가 고생한 거죠. 길쭉한 타원형 모양으로 생긴 이 열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이 세 글자 네, 맞춰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또 오늘은 닭고기 세트를 다섯 분께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힌트는요, 카밀라 카베요. 카밀라 카베요가 노래합니다. 아바나 아바나.

자, 하바나가 힌트가 아니라 부른 가수 이름이었죠. 카밀라 카베요. 네, 카가 두 번 나오는. 자, 오늘 초콜릿의 주 원료가 되는 이 열매 카카오였습니다.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이 되신 4351님. 어릴 때 화이트데이 때 사탕 받는 게 싫어서 남자친구한테 발렌타인데이랑 바꿀래?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사탕보다는 초콜릿이 좋아요. 야, 이건 뭐 플렉스입니까? 나는 먼 날 뭘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냥 인생이 화이트데이에는 당연히 사탕을 그냥 한 바구니씩 받아오신 분이신가 봐요. 어쨌든 감탄했습니다. 사탕보다는 초콜릿을 다오. 마리 앙뚜아네트도 생각이 나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 드시죠. 네. 아, 뭐 그거 직접 한 말은 아니래요. 근데 워낙 와전된 얘기가 많다고. 자, 그리고 닭고기 세트 받으실 다섯 분. 저의 주식은, 아, 그 주식 얘기하신 거예요? 아, 오늘 같은 날 보면 안 돼요. 예. 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곱게 고이 접어서 나중에 뉴스에서 뭐 코스피가 다시 8,000 회복했습니다. 뭐 이럴 때 한번 열어보시면 되지. 60% 빠진 걸 그거 보려고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어떡해요. 카카오 3244님 그리고 0116님도 물려있다면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카카오랑 주식이랑 뭔 상관인데? 아, 그 회사? 난 진작에 발 뺐지. 별 얘기를 다 하네. 한 1년도 넘었을걸요? 나도 엄청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예, 자, 3383님, 윤정아, 편장용님, 닭고기 세트. 예, 소소하지만 축하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음악 좀 개성 있게 하는 친구들이 마음을 합쳐서 아주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네요. 조지, 그리고 솔, 타마 이렇게 세 명이 모요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노래 제목이 누구야? 예요.

0: 네, 들으신 곡 지금 한참 이제 주말에 있을 Summer Madness 공연 준비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습하고 있을 데이브레이크의 노래 Hot Fresh, 조영희 2737님 등등이 신청하신 곡이기도 했고요. 앞에 모요의 누구야 이거 하트 누르려고 미니 켰더니 팀이름은 없고 곡 제목만 떠요 라고 9629님. 아 그렇군요. 이거 저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이.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찌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윤상혁님, 저 상암 MBC 쪽 지나가는 730번 버스 기사입니다. 아이고, 지금 비가 막 쏟아지던데. 형님 라디오 듣고 있을 때 그 근처를 지나면은 지금 상의원 거기서 방송을 하고 있다 이거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네, 문자 감사하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이따가 점심때 맛있는 거 드시길 응원 드리고요. 7009번님. 자, 2부 끝곡은 더 칵스입니다. 제목을 뭐라 그래야 되지? 12시라고 해야 되는 거. 네, 2부 끝곡 12시 지금 시간 아니고요. 노래 제목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지금 상암동은 잔뜩 찌푸리기도 했고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하늘은 계속 먹색이긴 해요. 이런 날 아까 출근 때도 그랬는데 이런 날에는 소위 말하는 처발, 처절한 발라드라는 장르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91년 이제 MBC에서 DJ로 시작했을 때 무엇보다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음악, 그때는 뭐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노래가 있는지도 자료실에서 계속 그런 거 들어보고 그때 알게 된 파울로 발레시라고 하는 64년생이니까 저보다 형인데요. 뭐 아직까지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그런 남성 아티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 제목이 도와줘예요. 아유따미. 뭐 마음이 얼마나 망가졌길래 도와줘라는 이런 처절한 발라드를 불렀는지 같이 한번 공감하면서 들어보시죠. 파울로 발레스입니다. 아유따미.

0: 사실 이렇게 화요일 날 듣기에는 조금 더 여유가 필요한 분위기이긴 한데요. 네, 비도 오고 그래서. 이은경님 너무 반겨주시네요. 고등학교 때 심야 라디오를 통해서 아셨다고요. 파울로 발레시. 7861님 노래가 내 마음 같아요. 서울에서 수원으로 학회 가는 중인데 중간에 주유소 들렀다가 목적지를 집으로 잘못 선택해가지고요. 30분 늦었어요. 아, 늦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참 설명하기도 없어 보이죠. 아니 뭐 요새 그런 실수 뭐 진짜 저도 배달 앱을 뭐 집도 있고 작업실도 있고 하니까 가끔 생각 없이 딱 눌렀는데 알고 봤더니 작업실을 내 집에서 시켰는데 근데 그때 바꿀 수 있는 조치가 있긴 있을 텐데 또 마음 급할 때는 그게 어디에 그게 붙어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작업실까지 갔어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집에 오고 아주 엄청 더울 텐데 네. 그때 메뉴요? 메뉴가 무슨 알탕 이런 종류였던 것 같은데 아, 이 와중에 또 갑자기 배고프네. 자, 오늘 아침 3, 4부는요.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경기도청, 주식회사 그레인온,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 하버해, 가마치 통닭, 브라운스 한마 의자와 함께할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0: 효소에 대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Well, Bobby, we're just getting started.
1: Oh, I love you, Ken.
2: 네, 들으신 곡 아쿠아의 바비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노래 어디 갔어? 이 주제 아래 가장 많이 신청된 곡 중에 하나예요. 7451-8205-2561-8207-2727-6634-6310 등등 정말 대단했죠. 야, 이게 거의 30년 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또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이게 크게 편곡의 틀로 보면 하우스 뮤직인데 뭔가 좀 더 팝스럽게 지금 들어도 그루브가 완성도가 리듬뿐만이 아니라 이 반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악기들이 정말 잘 균형 감각이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옛날 노래 같지 않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생각납니다. 분명히 밝은 노래인데 왜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죠? 옛날 생각나서 그렇죠. 뭐 3538님 아쿠아 1집 2집 때 또 그리고 레네의 솔로 앨범까지 갖고 있어요. 야, 찐팬이셨구나. 팬클럽 아쿠아 월드. 와, 진짜. 야, 맞아요. 한국서도 대단했었어요. 아쿠아. 이 집이 아쿠아리움인가 그랬죠. 0679님. 아니, 그러니까 웬만한, 이게 저기, 덴마크 팀이잖아요. 근데 미국까지 상륙하는

그런 얘가 이게 사실 이런 음악은 분명히 이제 뭐 옛날 같으면 버블건 팝뭐 약간 그렇게 좀 무시됐었는데 전 세계를 강타했었죠. 옛날에는 정말 틀면 나왔었던 노래인데 한동안 못 들었던 노래를 들어보는 이 노래 어디 갔어? 야. 자, 다른 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들 계속 준비해서 들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곡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문자도 좋고 미니창도 좋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야 벨린다 칼라일 3285님이 벨린다 칼라일이 아마 고고스에서 노래 부르던 그 누나 아닌가? 예. 제가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예, 찾아볼게요. 이 노래 진짜 미멜로디 어떻게 있겠어요? Heaven is a place on earth. 천국은 이 땅에 있다. 동의하십니까? 노래 듣죠.

제가 이 노래 부른 벨린다 칼라의 그 고고스의 리드 보컬 그 누님 맞다고 막 좋아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줘요. 고고스 자체가 너무 잊혀졌어. 아, We Got The Beat 몰라요? We Got The Beat 따다군다. 베케이션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한때 왜냐면 그 누님들만으로 구성된 5인조 여성 밴드가 빌보드에서 1등 한 게 거의 최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컬 그룹은 있었지만 자기들이 연주하고 밴드는 진짜 고고스가 처음으로 알고 있었고 이누님도 그 유명한 58년 게이트십니다. 아니 뭐 또 미안하다고 그러면 제가 미안하잖아요. 7026님이 미안해요 몰라요 라고. 자, 벨린다 칼라일의 Heaven is a place on earth. 왠지 저는 이 노래 본조비가 부르면 어울릴 것 같아요. 좀 더 락킹하게. 제주도로 10일간 휴가 다녀와서 출근하는데 와 오래 다녀오셨다. 오늘 유독 좋아요. 제주도에서도 주파수 잘 찾아 들었습니다. 미니로 들으시면 더 편했을 텐데. 1277님 야 10일 아이 등원시키고 이제 출근하는데요. 음악이랑 비 오는 날 감성이 진짜 제대로네요. 뭐 지금 이 노래 이게 지금 비랑 어울리진 않아 솔직히. 4029님 하긴 지금 뭐 근데 전국적으로 비 아닌가? 자 이번 곡은요 진짜 이분 좋아하신 분들 많아요. 맞아. 가끔 생각나면 찾아서 무한 반복하게 되는 노래라고. 눈웃음이 예뻤던 이 사준 씨, 이분 어디 간 거죠? 라고 문은희님이. 그 잠깐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공대를 졸업해서 지금 현재는 IT 기업에, 그것도 엄청 큰 IT 기업에 다닌다는 소식까지인데 작가님이 이것도 꽤 오래된 근황이라서 그러니까 언제적 사준인 거야? 아직도 거기 다니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시지만 아무튼 사준입니다. Memories.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이 노래 어디 갔어? 라는 주제로. 야, 거 봐요. 노래 제목은 낯설어도 들으면 아 하게 되는 곡들. 지금 라디오 딱 깜놀했다고 이지영님도. 사준 노래 비번 찾고 로그인했습니다. 요새 비번 그냥 이렇게 기억해주는 앱도 있잖아요. 사과폰 같은 경우에는. 미니 많이들 네, 다시 돌아와 주세요. 차현진님. 야, 사준 씨 메모리즈 덕분에 또 이렇게 미니 돌아와 준 분도 계시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들으니까 노래 한 곡에 한 세 곡이 들어있는 이런 느낌이네요. 3868님. 사준의 메모리즈를 듣고 온 감상들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저희 읍내 축제 때 사준 씨가 왔었는데 진짜 왕자님 같았어요. 라고. 야, 그렇게 오래전에 데뷔했구나. 사준 씨도. 6005번님. 하긴 97년 곡이래요. 메모리즈가. 자, 이번에 준비된 곡은 라디오는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이 곡이 한참 물려 퍼졌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유명한 엑스제팬의 Endless Lane 0010님이 대표로 신청을 하셨는데 그죠. 이 노래가 발표될 때만 해도 이제 국내에서 일본어로 된 곡을 트는 것은 예, 뭐 법적으로 불가능했던 시절이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시행했던 뭐 그런 분위기로 사실 일본 음악 틀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직도 정서적으로

저번에 콘도 마사이코 씨가 스튜디오 찾았을 때도 김기라기니 사리게나쿠를 트는데 뭔가 조금 아직까지 예, 근데 우리는 뭐 우리 가수들이 오리콘 차트에서 1등하고 그러면 좋아하니까 예, 아무튼 뭐 문화가 누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박시아님 놀라셨어요. 아 진짜 이 노래 틀려준다고요?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게 엔들리스 레인인데 9629님 그러게요. 저도 이 곡의 주인공 요시키 씨가 3년 전인가 그 저희 큰애가 그 요시키 옆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걸 보고 참 시간이 흐르긴 흘렀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던 자 그러면 여러분 엑스제팬의 노래 진짜 들려드립니다 0010님의 신청곡으로 Endless Lane

0316님 감동의 도가니라고 엑스제팬의 Endless Lane. 사실 지금 대전만 해도 해가 쨍쨍하다고 하시고 남쪽은 또 밝은가 봐요. 상암 하늘은 아무튼 먹색이고 빗방울은 조금 멈췄는데 또 쏟아져도 하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처절한 발라드 처발의 시초라고 해도 될 만큼 물론 뭐 그런 헤비메탈 밴드들의 락발라드, 파워발라드들이 있었지만 정말 특히 한국인들도 예 뭐 다른 생각, 감정 그런 것을 벗어나서 많이들 좋아했던 예 다음에 어떤 노래를 틀어야 될지 걱정될 정도로 지금 저 어린이집 조리사인데 파 썰면서 따라 부르고 있는데 눈물이 나요. 아 그냥 파가 매워서 그런 건가? 그 시절이 그리워서인가? 0804님 세상에 저의 학창시절이 바로 소환됩니다. 98년도에 친구가 불법 CD로 들려준 노래 갑자기 그 친구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3162님 학창시절 잠깐 불법 음반 얘기 불법 음반의 상징과도 같은 노래를 공중파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듣다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최지웅님 그러니까 그렇게 된 지는 한참 됐는데 이게 아무튼 우리의 정서적인 어떤 온도가 아직은 그렇다는 이야기죠. 네. 저 얼마 전에 엑스제팬 발라드 컬렉션을 중고로 구매해서 차에서 듣고 다니고 있는데 반갑습니다라고 3383님 자 진짜 다음 노래 뭐 어떻게 가야 되지? 아 이것도 나름대로 강자예요. 저에겐 첫사랑이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라고 6197님 이 노래 어디 갔어? 이 다음을 잇는 노래 스페이스A입니다. Again

스페이스 A의 좋은 글씨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은 기억나지 않는 노래지만 Again이라는 당신은 무슨 섹시한 남자도 스페이스 A 곡이고 야 졌다 이 노래 어떻게 이겨요 구남친 소환 중이라고 0517님 한 20여 년 전이 가장 감성을 좀 건드리죠. 노래방에서 남친 앞에서 노래하면은 노래가 생각보다 높아갖고 자동으로 처절해져요. 남친이 지를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아요. 3773님

나는 단지 노래에 집중했을 뿐인데, 그죠? 야, 노래방에서 이 노래 부르시는 분들. 0693님, 상대 오늘 왜 그래요? 아니, 뭐, 제 탓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거 여러분들 신청곡이에요. 한참 들었던 곡인데 요즘에 안 나오는 노래 생각 좀 해달라고. 그 노래 어디 갔어? 자, 이 노래. 너무 신기한 게, 이 코너가 분명히 저의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들이거든요? 근데 왜 라디오에서 듣는 거랑 내 플리랑 듣는 게 느낌이 다르죠? 그것이 라디오의 어떤 맛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혼자 떠먹는 밥이랑 누가 먹여주는 밥. 밥을 누가 떠먹여준 기억은 어릴 때. 3살 때 이런 때 얘기인데. 자, 그러면. 아, 노래 들어요? 광고 들어요? 노래요? 이 노래 알면 옛날 사람이지만. 0024님. 여름이면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진추아와 아비. One Summer Night.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이 노래 어디 갔어? 라는 주제로 오늘 사실 문득 너에게 코너도 빼고 음악을 쭉 들었는데 예, 아쉬워하는 분들 또 많이 계셔서 여러분 그런 노래 진짜 한동안 틀면 그냥 나왔던 노래인데 진짜 까맣게 잊고 있었네 하는 곡들 계속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형편될 때 한 번 더 시간을 마련할게요. 양미경 님도 오늘은 노래가 나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 오늘 선곡이 너무 따스워 라고 오수진 님도. 자, 신청곡을 신청해 주신 청취자분들께 청취자들이 감사 인사를 하는 신기한 코너예요. 이 노래 신청해 줘서 고맙다고. 조성현 님도 신청하신 분 감사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이게 이 노래는 Once Upon a Night에 관계된 얘기 같고 스페이스A 노래 신청해 주신 분 누구라고요?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고 싶어요 라고. 진짜? 네. 6197님인데 그 뭐 앞번호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 지구 조금 전 10시 50분 경기도 연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가 됐거든요. 진짜 남쪽은 햇볕이 쨍쨍하다고 하는데 또 오늘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 기상상황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비 오는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조심하십시오. 저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오늘 음악 없이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일에 있어서도 제 기준을 하나 꼽자면 절대 남의 장단에 맞춰서 춤추지 말자는 겁니다. 요즘은 유행도 참 빠르게 변하죠.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면 뒤처질까봐 쫓아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남의 기준에 맞춰 떠난 길이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길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말려도 어느 장단에도 맞추지 말고 나만의 리듬을 타보는 고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마음껏 아낌없이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이킴입니다.

오늘 첫 곡 오아시스의 송버드였습니다. 리암 갤러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러브송인데요. 오아시스 하면 워낙 또 거칠고 반항적인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 곡 발매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 세계가 온통 어두운 것은 아니다.

0: 나는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한다. 퍽퍽하고 메마른 일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또 좋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멋진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우중충하고 비 오는 날씨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좀 찾아가고 계신지. 저는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오늘 라디오를 함께 하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놀러와 주셨는데요. 고아라님이 아름다운 거 찾으러 왔습니다. 바로 찾으셨나요? 어떻게 찾으러 오셔 사람들 라디오 듣는 중이에요. 좋은 건 같이 듣자. 오, 선배한테 걸려서 이제 그냥 다 같이 듣게 된 상황이군요. 아름다운 것을 찾으셨네요. 감사합니다. 7328님이 로이킴 반가워요. 감미로운 목소리 너무 좋네요. 일주일 잘 부탁해요. 저도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워낙 목소리가 더 좋은 분이 계셨던 자리라 부담은 되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문자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 메시지는 무료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요, 오늘이 화요일이라서 화요팅 하시라고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는 로이킴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마지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카레 노르에가 연주한 비틀즈의 명곡 블랙버드를 듣고 오셨습니다. 탐납니다. 이 노래가 제 노래길 바라는 그런 너무너무 소중한 곡들 중에 하나인데 이보다 더 멋진 도입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곡, 탐나는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장연옥님이 목소리에서 커피 향이 나요. 달콤한 크림이 올라간 비엔나 커피 같은 로디의 보이스가 우중충한 날씨를 환하게 만들어주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나 더 우중충하게 만들까봐 걱정이 됐는데 어제 제가 오랜만에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오늘 오랜만에 라디오 한다고 정신 좀 똑바로 차리려고 커피 마셨다가 그 이뇨 증상으로 하루 종일 화장실을 한 10번 갔다 와갖고 오늘은 커피를 마시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TMI였네요. 류연우님이 작년에 대입 준비를 하다 밤늦게 독서실에서 나오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주 들었던 노래가 다 로이킴님 노래였어요. 그 중에 가장 위로가 됐던 곡이 시간을 믿어봐였는데 예체능이라 실기 보러 갈 때도 지갑에 Trust in Time을 적어놨답니다. 덕분에 연기과도 현역으로 합격했어요. 현역으로 합격하는 게 뭐예요? 그게
1: 재수하지 않고.
0: 그러니까 그 그냥 그 현역으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저는 몰랐네요. 축하드립니다. 시간을 믿어봐라는 곡이 사실은 이문세 쌤 때문에 쓰게 된 곡이었고 시간을 믿어봐라는 그 글도 문세 쌤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문자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조금 도움이 필요하고 좀 의지할 곳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문세 쌤이 저한테 걱정하지 말고 시간을 믿어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세게 남았어서 제가 4집 앨범에 시간을 믿어봐라는 곡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세 쌤 감사합니다. 3619님이 지금 방

방학을 즐기고 있는 고딩입니다.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입니다. 공부는 하기 싫어요. 공부는 원래 하기 싫은 거죠. 원래 로이킴님 노래 들으면서 힘을 내는데 이번 주만큼은 스페셜 DJ이신 만큼 힘낼 수 있게 한마디 해줄 수 있...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그리고 로이킴님 노래해 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한마디 해달라고 할 때 항상 이제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제 한마디가 큰 힘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공부는 원래 하기 싫은 게 맞아요. 저도 공부를 뭐 안 한 사람은 아니지만 열심히 그래도 학창시절에 해왔던 사람이지만 한 번도 진짜 하고 싶어서 한 적은 없었으나 저는 그런 희열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것을 해내서 좋은 점수가 나왔을 때 희열은 그리고 제가 생긴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막 공부를 잘하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되게 좀 노는 애라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애인데 노는 이미지인데 학교 성적이 좋아 더 멋있잖아. 그래서 일부러 공부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힘을 내시고 저처럼 그 멋을 공부를 잘하는 데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모르겠네요. 저도 뭐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요 문자 소개되신 분들께 힘내라고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좋고요. 저한테 뭐 이루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뭐 짜증나는 거, 궁금한 거 다 환영합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OST 멜로망스의 해피송.

멜로망스 해피송에 이어서 조지 에즈라의 Anyone for You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조지 에즈라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뭐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한 십몇 년 전에 그 부다페스트라는 곡으로 그 데뷔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신인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보니까 동갑내기라서 그쯤 저랑 비슷하게 데뷔한 것 같은데 오랜만에 들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조지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선님이 비는 너무너무 많이 오고 사무실에는 저 혼자고 뭔가 일도 하기 싫고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그쵸, 노래가 좀 특별하게 안녕하세요 로이킴입니다가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선곡들이 아주 야무지게 뭐 제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소개만 할 뿐인데 이 제작진분들이 선곡마저도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으니까 응원 좀 보내주시고. 0351님이 좀 전에 우중런하고 왔어요.

음악 없이 달리는데 집중하면서도 주변 풍경은 놓치기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브런치 하면서 음악 들을게요. 오, 되게 우아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네요.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인데 우중런 하고 오시고 이제 브런치까지 제 롤모델이신 것 같습니다. 0351님 축하드리고요. 그런 삶. 유혜정님, 로이 오빠는 아침밥을 챙겨 드신다 안 드신다? 오늘 드시고 라디오 하러 오신 건가요? 안 챙겨 드신다. 아침밥을 거의 한평생 잘 안 먹는 스타일이었다가, 근데 이제 뭐 낮에 노래를 해야 되면은 뭐 20대 때는 노래 하기 전에 음식 같은 거 안 먹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안 먹으니까 고음이 좀 길게 빼야 될 때 앞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노래할 땐 챙겨 먹는데 오늘은 뭐 노래할 일은 아니니까 안 챙겨 먹고 왔습니다. 먹어야죠 좀 이따가. 8750님이 주파수 이리저리 옮기다가 로이킴님 목소리에 멈췄답니다.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곧 방학인데 기억에 남는 방학 보내게 해주고 싶어요. 로이킴님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여름 추억 있나요? 와, 대박인 게 진짜 없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고뇌하시면서까지 아드님이랑 이렇게 막 기억에 남는 여행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더 그냥 편안한 루트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은 그냥 학교 다녔을 때 정도 기억이지 뭐 방학 때 뭐 했지 이런 기억이 잘 없는 것 같네요. 죄송해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그래도 기분 좋아지시라고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웨덴의 전설이죠. 록시트의 It Must Have Been Love 들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처음이라는 말엔 떨림과 설레임이 동반되는 것 같다. 처음으로 나의 멜로디와 나의 가사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첫 앨범은 여러모로 나에게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그 중에서도 타이틀곡은 정말 잘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오랜 시간이 걸려 완성시켰던 기억이 있다. 처음이었지만 진심이었기에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만든 이 노래 가사엔 L-O-V-E, Love라는 단어가 총 67번 쓰였다. 사랑을 빗대어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참 많지만 때로는 이렇게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직진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것 같다. 목소리도 가사도 푸릇푸릇하기만 한 이 노래를 같이 듣다 보면 당신도 어느새 love, love, love 입에서 사랑을 흥얼거리게 될 거다.

안녕하세요. 로이킴입니다. 2부 문을 열었고요. 로이킴의 추천곡을 들어보는 시간. 내게 추천곡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코너에 와 계십니다. 오늘 저의 추천곡 로이킴의 러브 러브 러브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들으면서 진짜 67번이 있나 러브를 세보고 있었는데 진짜 67번이 있네. 대박이에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세본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좀 사랑에 중독된 사람 같은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로 사랑을 사랑해도 되는지. 박희정님이 로이킴이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도 안 오네요. 역시 사랑꾼. 사랑을 사랑하긴 하는데 이 정도면 집착이 좀 있네요. 노래 하나에 러브란 단어를 67번 쓸 정도면 그 당시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19, 20살 때 쓴 거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또 제이슨 뮤라즈에 빠져 있었는데 빠진 이유가 기타를 들고 되게 기분 좋게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뭐 I'm Yours 이런 거 들으면서 심지어 같은 무대에서 듀엣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듀엣이라 하면 좀 웃기고 뭐 약간 쿼르텟 정도로 생각할까요? 한 3, 4명 있었던 것 같아요. 14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6357님이 안녕하세요. 드디어 대학교 막학기 남은 취준생 문정원이에요. 이번 팬미팅도 이틀 다 다녀왔는데 팍팍했던 일상 속에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올해 1월부터 학업 병행하며 자격증 따고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요즘 너무 불안하기만 하네요. 어제는 혼자 오빠 노래 들으면서 조용히 울었어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정원님 이름이 조금 익숙한데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왜 슬픈 거예요? 왜 내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허락도 없이 울어요? 울지 말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학업 병행하면서 자격증까지 딸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근데 또 쉬지 않고 달려와서 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조금 쉬는 거를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쉬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 너무 이해하는데 그 불안함 때문에 더 발전하고 있다 알아주시고 계속해서 노래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이하이와 성시경이 함께 부른 골목길.

네, 이하이 성시경 골목길에 이어서 앤슨 세아브라 웰컴 투 원더랜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서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임진강 연천군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야영 중이시거나 낚시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주인님이 보일러가 고장나서 찬물 샤워했는데 로이상우님 목소리 들으니까 따뜻하네요. 아, 그러게요. 제 어제 사무실도 무슨 물이 안 나와갖고 다들 화장실도 조기 퇴근하고 집 가서 갔다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수도에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도 제 목소리로 따뜻해져서 다행입니다. 계속 찬물 샤워만 하셔도 되겠네요. 제 목소리 노래 틀어놓고 찬물 샤워 난방 끄고. 3079님이 로디님 목소리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다가 세탁기를 두 번이나 돌려버렸어요. 그 정도로 감미로운 목소리랍니다. 좀 너무 자만하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를? 저 그렇게 그 정도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세탁기 두 번 돌리면 뭐 더 깨끗해지고 좋죠. 네, 정신 차리시고요. 2949님이 오늘 점심 뭐 먹으면 힘날까요? 라면 대 칼국수. 저 이거 고민 중입니다. 로디는 뭐 드실 예정인가요? 라면 대 칼국수 둘 다 조금 맛은 있으나 저는 밀가루를 상당히 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라면 먹고 싶습니다. 항상 밀가루를 매일매일 먹고 싶은데 먹으면은 꼭 체하더라고요 저는. 아, 그래서 부럽습니다. 막 빵 잘 먹는 사람들, 그런 분들 항상 부러운데, 그런 뭐 저 같은 예민한 문제가 없을 시에는 저는 라면 먹겠습니다. 저는 밀가루 안 먹을 거예요 오늘. 문자 소개되신 분들께 비타민 음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셀린 디온의 I'm Alive.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2: 7월 21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로이킴입니다. 오선희님이 집에 가야 하는데 비 오는 지금 이 순간 이 분위기에 로이킴님 목소리 들으려고 아파트를 빙빙 돌고 있어요. 아, 따뜻해라. 근데 밀가루는 인자함이죠. 크크크. 이게 무슨 뜻이지? 밀가루는 인자함이죠. 밀가루 먹으면 인자해진다는 건가? 그럼 좀 많이 먹어야겠다. 아, 안 그래도 그 얘기 듣고 계속 라면 지금 피디님이랑 얘기하다가 지금 입에 침이 잔뜩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는요, 기타 연주곡을 마지막에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반도네온 연주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상지님의 항해.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부디 순항이길 바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로이킴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광고 김신영입니다. 7890번님의 사연입니다. 아이 책에서 본 건데요.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은 순 우리말로 해밀이라고 한다네요. 예쁘죠?

선생님들 덕분에 또 이렇게 하나 배웁니다. 해밀. 자, 장마에 폭염에 지치기 쉽상이지만 마음만은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가자 외쳐보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 명곡 김신영입니다. 예, 7월 21일 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윤아의 오르트구름이었고요. 그렇죠. 예,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을 순 우리말로는 해밀이라고 한다. 저도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근데 순 우리말이 예쁜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르샤. 나르샤도 이제 순 우리말이다.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또. 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미안솔파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 와 지금 날씨가 들쭉날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프닝에서 신지현 씨가 정말 징글징글하게 비가 오네요라고 김희진 씨는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봐요라고 아 그래도 처음에 저 이제 출근길에 주차장에서 이제 쭉 올라가잖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비가 갑자기 쏟아졌다가 조금 양화대교 쪽 가면은 또 약간 좀 선선해요. 비가 또 안 오다가 성산대교 쪽 가면은 또 갑자기 비가 굵어졌다가 그래서 저 이거 한국이 맞나? 예, 그런 생각도 하고 비가 오면 시원해야 되는데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예, 그리고 3366번님 여긴 남부지방인데요. 징하게 덥네요. 아주 그냥 녹여라 녹여라고 와 진짜 습한 것도 습한 거고 더운 것도 더운 건데 거기다가 또 비까지 온다. 우리 또 예 저도 안경대비잖아요. 예 안경을 무조건 끼고 다니는데 차에서 내리기만 하면 바로 예 인투 디 언논 바로 깜짝 놀랐어요. 겨울왕국 앞이 허예요. 예 하얀 선글라스 된다 말씀드리고요. 어 잠시만요. 이 와중에 입맛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현진 씨 신디 하이룽 회사 식당에서 열쫄랭이 나와서 먹고 있는데 맛있네요. 구내 식당까지 진출한 신디 레시피라고.

0: 땡큐 영양사. 예, 어머. 이렇게 또 핫한 음식으로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김신영 집에 열전략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 쫄면 업계라든지 이런 냉면 업계, 예. 또 김치 업계들이 좀 대박나길 바랍니다. 예. 저는 뭐, 예. 제가 이 레시피를 중학교 때 만든 거여서, 예.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공장이었잖아요. 옆에 쫄면 공장. 그리고 뒤에가 이제 냉면 공장, 냉면 육수 공장. 그것만 이제 파는 공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 공장도 있어요. 예. 포천이었는데, 거기 양쪽에 다 있으니까 그냥 삼촌들이 주는 거예요. 예. 야, 이거 가져가라. 야, 아빠한테 전해줘.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든 음식이 열쫄냉이다. 예. 또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이제 김치 호떡은 우리 할머니. 예. 할머니 표. 그리고 열쫄냉은, 아, 나만의 레시피. 예. 까지 또 말씀드렸고요. 오늘 3, 4부. 한번 들으면 귀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중독성은 거의 슈퍼주니어 쏘리쏘리급입니다. 예. 세계 입 퀴즈. 오랜만에 오픈하니까 고막 청소 부탁드리면서 우리 박돌이.
1: 네.
0: 집순이.
2: 네.
0: 네. 아, 요분들은 청소할 게 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가득히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1, 2번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오르자.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건강하세요. 도드라만 논.
3: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1: 삼일제약.
0: 롯데렌탈.
3: 공무원 시험학교 해커스.
1: 주식회사 워킷.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3: 음주후엔 팀앱대리.
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0: 에어비앤비.
3: 백조싱크.
1: 오뚜기 카레.
0: 감사합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워킷 안전화.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0: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왕대박잔치 선물 쏴부르! 습하고 꿉꿉해서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요즘에 대박 선물들로 행운지수 올려야죠. 자, 오늘의 선물 첫 번째, 고소한 커피향이 가득 핸드드립 커피. 김신영이도 입고 다닙니다. 이거 뭐 광고 모델 아니고요. 예, 속옷 세트. 이거 하나면 밥 뚝딱 김치 세트. 자, 여러분들 핸드드립 커피, 속옷 세트, 김치 세트까지 이 선물 3종 세트 탐난 분들, 저 김신영이와 전화 연결한 후에 퀴즈를 풀면 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퀴즈는 여름 관련 퀴즈 맞히기. 일단 무조건 여름에 관련된 거예요. 예, 뭐 곤충이든 노래든 드라마든 뭐든 다 여름에 관련됐습니다. 예, 다양한 퀴즈가 나갈 텐데요. 제한시간 1분 안에 5문제 이상을 맞췄다, 그렇다면은 바로 저희가 선물 드리고요. 모르겠다 싶으시면 패스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사계절 중에 무조건 여름이다, 나 여름 태생이다 하시는 분들, 문자 4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요리로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는 에이티즈의 웨이브, 더보이즈의 스릴라이드까지 듣고 올게요.

네, 에이티즈 웨이브 그리고 더보이즈의 스릴 라이드까지 듣고 오셨고요. 왕대박찬치 썸머서브르 지금 여름에 관한 퀴즈를 내드린다. 문자 주셔라라고 했더니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선아 씨. 저 이름에 여름하 한자 쓰는 여자입니다. 이선하 중에 이 하가 이제 여름하. 오. 여름에 태어나셨나? 예, 오케이. 1432번님, 저 대프리카 33년째 거주 중입니다. 여름 전문가예요. 전화 주십시오. 렛츠고! 라고 하셨고요. 대프리카는 뭐, 예, 여름 전문이죠. 말해 뭐합니까? 예, 그리고 5873번님, 여름만 되면 골골됩니다. 생맥주를 시원하게 먹고 싶은데 현재 지금 피부질환 때문에 못 먹고 있는 저에게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7938번님, 저요. 여름에 태어나고 여름에 결혼했습니다. 어제 결혼기념일이었는데 남편은 까먹었어요. 저 뽑아주세요. 라고. 기분 너무 안 좋겠다. 예. 몇 번째길래. 그렇다면은 저는 그래요. 예. 여름에 태어났고 여름에 결혼하고 예. 어제가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남편을 까먹었다. 7938번님 전화 한번 해 볼게요. 예. 지금 뭐 이분은 뭐 지금 속에서 거의 좀 프랑스 파리일 거예요. 예. 지금 뭐 타이어가 녹고 있습니다. 지금 천불 만불이죠. 야. 이거 맞춰야 될 텐데.

0: 이거 이거 우리가 선물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1: 왜요?
0: 진짜.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화의 만국입니다.
1: 선생님이에요.
0: 오케이, 땡큐. 자, 자기 소개 한 분.
1: 아, 네. 저 애 키우면서 늙어가고 있는 아줌마예요.
0: 아, 점점 애 키워가면서 아, 양육하며 예, 늙어가고 있다. 예.
1: 네.
0: 아, 저기 어디 사세요?
1: 힐링 때문에 맨날 힐링 받아요. 감사해요.
0: 오, 땡큐. 일단 기념일 축하해요. 결기.
1: 아, 감사해요.
0: 네, 그 남편.
1: 어떻게 진짜 심하게 싸웠는데 기분 너무 좋아졌어요.
0: 어, 그럼 됐어요. 예, 저희 라디오의 역할이 딱 그거예요. 잠깐이라도 기분 좋으면 된 거예요. 예.
1: 아, 감사합니다.
0: 그 싸우면서 이제 남편분은 자동으로 이제 알겠네요. 이제 결혼 기념일이었던 거.
1: 네, 근데 해마다 싸우는데 해마다 까먹어요. 아,
0: 저기 결혼 몇 년 차예요?
1: 13년 차요.
0: 아, 그러면 예. 그럴 수도 있겠다.
1: 근데 저는 해년마다 기억하거든요.
0: 그렇지. 그러니까 몇 년까지는 좀 남편분이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 기념일을.
1: 근데 남편 너무 바쁠 때 결혼해가지고 그래. 결혼 기념일날 제대로 챙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0: 그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바쁘면 이게 제가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저도 제 생일을 깜빡해요.
1: 아, 이해는 그때 바쁠 땐 이해했는데 이제는 좀 괜찮은데 아직까지도 아, 안 챙기니까 그게 속상해 가지고.
0: 그러면 한번 혼나야지. 예, 잘 혼냈어. 잘 혼냈고요. 저희 여름 관련 퀴즈 맞추면요. 저희가 네. 핸드드립 커피랑 속옷 세트랑 김치 세트 나가거든요.
1: 어, 잘 알고 있어. 저 매일 들어요.
0: 오케이.
1: 진짜.
0: 오키도키. 그렇다면은 이 선물 타고 좀 마음 좀 누그렸으면 좋겠어요. 왜냐, 남편이 결혼 기념일 안 챙겨서 된 거거든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요. 예. 좋게 생각하자고요. 자,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1: 어머니 편안하고 제가 전화할게요, 남편한테. 감사합니다. 오케이.
0: 자, 파이팅 한번 외치고요.
1: 파이팅!
0: 오케이. 자, 이제 퀴즈 바로 들어갑니다. 시작. 김성수, 이재훈, 유리로 이루어진 여름 대표 혼성그룹은 누구?
1: 쿨.
0: 오케이. 자, 여름에 자주 보이는 곤충. 이렇게 옵니다. 스미용, 스미용, 스미용, 스미용.
1: 네, 미요.
0: 오케이.
1: 네.
0: 자, 껍질이 노랗고 타원형 모양의 맛이 달콤한 여름 과일.
1: 복숭아?
0: 아니, 노란. 뭐라고요? 노란색. 카레. 오케이. 자, 닭의 뱃속에 찹쌀, 마늘, 대추, 인삼 넣고 끓인 보양식.
1: 삼계탕.
0: 오케이. 잘 듣고 노래를 맞춰주세요. 제목. 하늘은 우리 향에 열려있어.
1: 여름 안에서 듀스.
0: 오케이. 자, 우리 피를 빨아먹는 여름 불청객 누구?
1: 고기.
0: 오케이. 얼음을 갈아서 삶은 팥을 올려먹는 여름 대표 음식.
1: 한인수.
0: 오케이. 해마다 여름이면 머드 축제로 유명한 해수욕장.
1: 아, 보령?
0: 아... 대나무로 만든 원통형 물건으로 더운 여름밤에 안고 자면 시원한
1: 거. 두 포인.
0: 오케이, 통과! 나이스! 대박이다. 예, 지금 핸드드립 커피, 그리고 속옷 세트, 김치 세트까지. 와.
1: 어떻게 너무 감사해요.
0: 아니, 지금 우리 육아 언니.
1: 네.
0: 지금 아홉 문제로 대기록을 세웠어요.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까지 빨리 맞춘 사람 없어요. 아유, 일단
1: 감사합니다, 신디.
0: 네, 저희가 3종 세트 보내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또 남편분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또 남편분이 결혼 기념일을 잊어서 여기 또 당첨이 된 거거든요.
1: 아, 근데 진짜 인생은 호사다만하고 앞으로 더 사랑할게. 고마워.
0: 됐다.
1: I love you.
0: I love you. 예, 죄송하지만 저기 집 비번 바꾸면 안 돼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신디 맨날 응원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감사해요.
0: 아, 감사합니다.
1: 보고 싶었어요. 빅팬이에요. 저 사진도
0: 빅팬.
1: 가지고 다녀요.
0: 어, 그래. 어머, 땡큐. 어머.
1: 네.
0: 이런 팬이 없어요. 내 사진 나 주민등록증밖에 없는데.
1: 혹시... 아, 저 맨날 걱정해요. 그 에어컨 고쳤는지.
0: 아, 고쳤지. 예.
1: 아, 다행이에요. 그때 11월인가 9월에 온다 그래가지고.
0: 9월에 온다 그랬는데 저희가 예, 다른 선생님을 모셨어요. 조금 더.
1: 다행입니다.
0: 예, 그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선생님 프리랜서로 예, 조금 급하게 모셨다 말씀드리면서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저희가 2분 남거든요.
1: 어.
0: 네.
1: 저 맨날 그렇게 신청했었는데 잘 안 나왔었는데 2PM의 그 우리 집이요.
0: 아,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2PM의 우리 집 저희가 들려 드릴게요. 일단은
1: 감사해요, 신디. 건강하세요.
0: 네. 싸우지 마시고 결혼 기념일 축하하고 여름에 생일 축하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드디어 나갑니다. 2PM의 우리 집 듣고 올게요. 네.

0: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대출불가 퀸 화사입니다. 루시아 루시아 널 위한 12시야 즐거운 프로야. 마리아 화사가 사랑하는 루시아 신영언니의 정우의 희망곡 Good Radio. Come on.
4: 네, 어제 간만에 여러분들 신청곡 타임을 가졌더니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사실 우리 9011번님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정의답지 않게 고급진 갬성도 나오네요. 소름이라고. 아, 요분은 우리 정우의 희망곡을 겉핥기로 하신 분이에요. 예, 너무 신영 나이트에만 포커싱이 돼 있어서 그렇지 웬만한 예, 저희 정미조 선생님도 나오셨어요. 예, 나오셔가지고 음악 얘기하고 예, 7번 곡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정말 음악 프로입니다. 예, 팝송 듣고요. 임진모 선생님 나왔냐 안 나왔냐고요. 나오셨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배순탁 작가님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 나왔죠. 예, 예, 다 신혜림 작가님 이렇게 기라성 같은 음악 작가님들 평론가 선생님들이랑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시간 내도록 얘기할 수 있다. 예, 까지도 말씀드리고요. 아, 2455번님 신청곡 타임 언제까지예요? 그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찾아볼게요. 아, 뭐더라? 라고. 자, 이분께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제가 또 맞출 수도 있잖아요. 이거 맞춰가지고 제가 만약에 맞춘다면 우리 제작진과 저의 그 대결 한번 해보죠. 제작진이랑 저랑 제가 맞추면 커피 이분께 드리는 걸로.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콜, 콜, 콜. 자. 그 반대로 이 퀴즈를 제가 당하는 거죠, 지금. 자, 2455님. 예, 신청곡 타임 저 이번 주까지가 리미티드 한정판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5: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4: 아쉽다. 바쁘시다. 예, 바쁘시다. 예. 아, 아니면은 진짜 이 시간이면은 식사 중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증 점점점으로 남겨놓고요. 아니면 흥얼거리긴 하는데 이거 노래 제목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문자 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제작진과 이제 저의 거의 대결이에요. 제가 맞추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저희가 선물, 예, 커피로, 예, 커피 드립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 4007번님, 혹시 비트 감별 밀어 넣어도 되나요? 이 분위기면은 성공할 것 같은데 해도 돼요? 네? 죄송하지만 신영 나이트가 뭐 한정판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날이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예요, 여러분. 다음 주면 또 바로 신영 나이트 파리 피플 나가거든요. 예, 그리 많지 않아요. 예, 지금 이 순간을 즐겨주시고, 예, 지금 비트 감별 아니고 다음 주에 좀 부탁드리고. 자, 일단은 이렇게 좀 생각나는 노래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약간 흥얼거리는데 제목 모르는 노래들 문자 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예. 소개만 돼도 이야 이거 크다. 차량용 소화기 보내드리고요. 예, 차량용 소화기가 소개만 되면 나간다라는 거 찍힌다 말씀.

드리고요. 저의 추천곡 저는 이분 이 웬디 씨를 굉장히 제가 또 좋아하잖아요. 웬디 씨의 1집 타이틀이 아니에요. 수록곡 중에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이때 당시에도 타이틀을 많이 듣지 않고 이 노래를 좀 많이 밀었죠. 예. 원래는 봄에 관한 노래인데 언제 들어도 참 싱그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저희 추천곡으로 먼저 드립니다. 웬디의 Why Can't You Love Me.

네, 저의 추천곡, 예, 바로 웬디의 Why Can't You Love Me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예, 어떤가요? 이 노래 참 좋지 않아요? 참 약간 보송보송한, 약간 비 오는 날의 감성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추천을 해봤고, 우리 선생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소개만 돼도 차량용 소화기 드립니다. 우리 오란수님, 저는 휴가인데 거제 야호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딸아이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10시 20분에 출발을 했는데 내비는 3시 도착인데 휴게소에도 가야 되니까 아직도 멀었네요. 거제 멀다 야호라고. 오케이. 근데 아시죠? 그 거제도에 우리 때 원희 씨랑 미나미가 갔던 그 포장마차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손님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예, 이걸 다 꾸리질 못한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사장님의 그 인터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예, 아니면 시 작가와 함께 닭 하나만 튀겨주세요 하고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녔다가 예, 가는 길에 드셔도 나쁘지가 않다. 예, 말씀드리고 우리 김선열 씨, 이런 분명 카페에서 들은 곡 중에 궁금한 곡이 있었는데 그 멜로디도 생각이 안 납니다. 신디한테 퀴즈를 낼 수가 없네라고. 아깝다. 예, 느낌만 알아. 뉘앙스. 예, 우리가 뉘앙스만 알고 흥얼도 안 되는데 머릿속에만 계속 맴도는 게 있어요. 예. 정확하게 생각나면은 알려주시고요. 우리 조아름 씨. 신디, 저 회사에서 매일 문구 하나 잘못 써가지고, 매일 문구를 잘못 썼구나. 너무 억울하네요. 신디,

목소리 들으면서 힐링해 볼게요라고. 아, 이게 매일 문구 하나 잘못 쓴 거는 이거 일적인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은 아닙니다. 예예. 실수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받아들이고, 예, 요거를 리커버리, 실수할 때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리커버리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예, 억울하진 않아요. 예, 하지만 이게 뭐, 예, 상황마다 또 다른 거니까, 예, 우리가 깔끔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예,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박민아 씨, 두 아들 방학입니다. 지금 중딩은 벌써 집에 와서 둘이 있는데, 아, 어색한 공기가 흘러요. 아, 이거 한 달 어떻게 버티죠?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신청해요.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라고. 아유, 참, 진짜 엄마들은 대단해요.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 또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여서 이거를 또 같이 함께 듣고 싶다. 어떻게든 풀고 싶은 거죠. 왜냐면 중학생이면 이제 사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주의예요. 용돈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독립적인지, 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꼭, 아유, 엄마 말하면 알아? 막 이렇게 이제 가시돋친 말들이 많이 또 있죠. 예, 그래도 집에 있잖아요. 예, 엄마랑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4486번님, 신디, 저 그저 평범한 라이온즈 팬인데요. 요새 구자욱 선수한테 입덕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리 멋지대요? 국회배 응원곡 원곡인 체리필터 달빛 소년 신청해요 라고. 아, 예, 또 주말 경기가 세상에나. 아, 8대8까지 갔거든요. 예, 같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가, 아, 예, 아쉽긴 하지만, 예,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렇다면은 아니죠. 이거 들으면 안 되지. 예, 아들 있잖아요, 아들. 예, 또 민망해 하니까. 예,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요 노래 가죠. 제가 사심을 넣었으면 무조건이에요. 체리필터 무조건, 달빛소년 무조건 가요. 그지만 우리가, 예,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예, 또 제가 아드님, 예, 가정의 평화 챙겨드릴게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올게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다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소개만 돼도 차량용 수화기 바로 드립니다. 지금 현재 다섯 분께 나갔고요.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김성희 씨, 듀스의 나를 돌아봐. 신청합니다. 이건 또 뉴잭스윙 또 한 가닥 하셨네. 힙한 댄스곡으로 엉덩이 골반의 살들을 정말 다 튕겨가지고 빼고 싶어요. 나와라 내 라인들아 라고. 이 라인은 솔직히 말하면 탄수화물 안 먹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저는 그래 먹는 것도 나니까 붙어라. 예, 약간 요 느낌이고. 잠시만요. 예, 잠깐만요. 지금 곡 정체를 밝혀라. Who are you? 지금 의뢰가 하나 왔습니다. 1721번님. 신디 영턱스 클럽에 라라랄라 난난나 뚜껑이 없는 차를 빌려 타고 너와 단둘이서만으로 시작하는 여름여름 노래인데요. 나이 먹으니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라고. 라랄랄라 뚜껑이 없는 차를 빌려 타고 너와 단둘이서. 잠깐만. 모르겠는데. 예. 제목이. 아, 썸머러브. 썸머러브. 요 곡 맞은 지 저희가. 예. 저 맛배기로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문영 피자님. 예. 우리 문영 피자님이. 저, 아, 라랄랄라. 라라라 요거요? 맞는 것 같은데? 자, 뚜껑 얘기 나오면 맞아요. 맞다, 이거 약간 썸머러브 맞는 것 같은데? 맞다, 예, 예. 요 노래 맞죠? 썸머러브. 예, 오케이. 예,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썸머러브. 예, 선생님, 썸머러브. 정체를 맞춰라, 썸머러브. 예, 요거는 제작진분들이 또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예, 예. 아, 가사를 또 요 정도 알면은, 아, 제가 요 때는 영턱스 클럽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약간 또 다른 그룹을 또 좋아했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1504번님, 신디 이따가 중학생 딸 영어학원 상담 가는데, 아, 원어민 선생님과도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저 많이 떨려요. 자신감 갖게 영어 노래로 하나 틀어주셔도 되나요? 라고. 영어 노래 오코스. 저도 원어민들과는 마주치면 기세로 그냥 갑니다. 예, 기세로. 왜 원어민이 좋으냐? 이유는 스펠링을 안 물어봐요. 예, 그리고 스펠링을 안 물어보자. 꼭 한국 사람들만 스펠링 뭐야? 그러니까 스프링, 오케이. 스프링 뭐야? 스프링. 야, 빨리 저 얘기해봐. 알파벳 뭐야? 스펠링으로 말해. 이것도 있고, 스프링? 오케이. 받고 너는 스펠링 말해. 뭐야? 뭐, 그러면 또 그래요. 예. 원어민이랑은 괜찮아요. 서로 대결 구도가 아니니까, 예. 영어 그냥 대화한다. 편하게. 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신보라님. 워킹맘 반차 쓰고 오랜만에 신디 라디오를 듣습니다. 집에서 산더미 같은 빨래 개며 들어요. 아, 왜 이분 옷보다 빨래가 더 나오는 거죠? 이상하네. 싹쓸이. 다시 지금 여기 바닷가? 듣고 싶어요. 다시 여기 바닷가. 예, 예. 뭐 말인지 알아요? 뭐, 말 통하면 됐지 뭐. 예, 그리고 1504번님. 일라일라 신청합니다. 주니엘. 푸푸산 첫사랑 느낌.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행복하잖아요. 예, 첫사랑은 그렇게 또 엔딩이 막 썩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후루룩 내려주세요. 후루룩 내려주시고요. 자, 지금 썸머 말고요. 예, 아, 듀스 가야죠. 예, 나를 돌아봐. 예, 엉덩이 골반 살들을 튕겨서 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날에 흔들면 더 신나요. 그리고 꿉꿉한 날 땀 더 나오니까 한번 갑시다. 이제 우리가 시작하겠어. 바로 여기서 D, G, U, S, 듀스. 여기서 우린 보여주고 싶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네, 광고까지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이야기들 만나봤는데 지금 도합 8분께 저희가 차량용 소화기를 보내드렸고요.

이창훈 씨, 신디 이 노래를 찾아줘요. 새 코너 생긴 건가요? 안 그래도 궁금한 노래 있었는데 내일 갖고 올게요. 라고. 제목 각각이에요, 그냥. 예, 여러분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다가 가장 많이 불리는 게 코너 이름으로 할 테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 뭐 하다가 내일 다 갖고 오세요. 예, 내일 싹 다 갖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제작진이랑, 예, 저희가 한번 대결을 펼쳐가지고 이길 테니까, 한번 딱 갖고 오시고요. 2부 끝곡, 역시 신청곡입니다. 5765번님. 싸이의 뜨거운 안녕 부탁드려요. 잠실 야구장 마지막 올스타전에서 들려주는데 감성이 아주 뜨거워지더라고요. 소중했던 야구장 이제는 안녕이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예 또 열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노래 듣고 세계 2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딸이 초등학교 때 가훈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만들어준 가훈이 아니면 말고 뭐든지 멋대로 한번 저질러보는 거야. 그랬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쿨하게 말하는 거지. 아니면 말고. 소설가 김중혁도 인생관이 뭐냐는 질문에 비슷한 대답을 했다지요. 70%만 하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랑도 일도 100% 쏟다 보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70%도 많이 쏟는 거예요. 일어설 여지는 남겨둬야 하니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호불호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의 방구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바로 우주의 드라우닝이었고요. 잠시 후에는 자꾸 찾게 되는 요상한 코너죠. 세계 입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미리 연습 한번 해주시고 예, 내 머릿속에 과연 김신영이가 어떤 퀴즈를 낼까 예, 마인드맵을 한번 설치해보시면서 우리 박돌이
1: 네.
0: 집순이
2: 네.
0: 지금 새로운 예, 또 변신을 했어요. 우리 박돌이가 예, 다음 펌을 또
1: 맞습니다. 예, 비가 했어요. 너무 와가지고 머리가 막 퐁신퐁신 이렇게 돼가지고는
0: 맞아 곱슬머리
1: 네.
0: 그 돼지머리카락 중간에 피어나오잖아요.
1: 맞아요. 중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0: 그렇죠. 돼지머리카락. 오, 예, 우리 집순이는 사실 직모 아니에요?
2: 저는 직모인지 반곱슬인지 스스로 잘 몰라가지고.
0: 그럼 됐어요. 네. 다음 펌 안 해도 된다. 까지 말씀드리면서 정우의 방국 7월 상품 그리고 3, 4번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수분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0: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1: 기타 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0: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2: 스페인 김이면과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1: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베드에서 문어크림
2: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1: 매차 필수 템 세이프 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0: 아니반드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2: 조미료 무첨과 덕분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를 드립니다.
0: 3,4번 함께하는 그분들 만나봐야죠. IBK 기업은행
2: 빙그레
1: 키움증권
0: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2: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가마치 통닭
2: 환인제약
1: 현대생활재보험
0: 유성 물산교역
2: 프리미엄 방탄꼭지
0: 감사합니다.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덜레랑 말라 알듯 말듯 오로로로로로로로 고막을 야굴리는 세계 입퀴즈. 7월의 첫 입퀴즈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코너 마스터 청각의 신 우리 선생님들부터 이거 사람 소리 맞아? 당황해하시는 우리 새싹 선생님들까지 모두 모두 대환영이고요. 자 일단 먼저 단체전부터 가볼 텐데요.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서 단체전에도 오더 프리, 예 오더 없이 제 마음대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조롱 아니고요. 옹알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보면서 첫 번째 단체전 퀴즈 걸려있는 선물은요. 바로 기미관리 세럼. 아 예. 기미관리 세럼 요즘에 굉장히 필요하죠. 예, 제가 내는 소리를 잘 듣고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케이 땡큐. 0200번님 매미네 매미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5612번님 아이고 너무 초심인데 아 야골라라고 해주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힌트 내립니다.

오케이, 땡큐. 홍정은 씨, 팝송인가? 팝 아닙니다. 예, 한국 노래입니다. 이재현 씨, 컨트리 꼽고 오마이 줄리아. 아닙니다. 예, 아쉽다. 아! 자, 5423번님, 정답이 왔습니다. 강진의 땡벌, 정답! 어! 김이 갈릴새는 바로 나갑니다. 요거! 스윙스윙! 똑같이 냈죠? 예, 바로 갑니다.

네, 첫 번째 단추정 퀴즈 정답 강진의 땡벌이었고요. 요 땡벌을 들으시고는 이주희 씨가 강진 땡벌 혹시 조인성님 나온다고 해서 낸 문제인가요? Of course. 맞습니다. 예, 역시 준비하는 DJ라고 기획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빙뽕뺑 내일 호프의 예, 주연이죠. 우리 또 조인성 배우님 또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땡벌 한번 예, 싹 미리 깔아놨고요. 3186번님 회사에서 조용히 혼자 웃는데 아 웃어버렸다. 자존심 상한다. 괜찮아요. 예, 뭐 긁히면 긁히는 대로. 하지만 조롱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윤희 씨, 너무 똑같아서 킹 받아요라고. 맞아, 뭐. 예, 그리고 땡볼 맞히신 분 5423번님 이분이 직접 문자를 주셨어요. 당첨자입니다. 아니 내가 이걸 맞히다니 너무. 믿기지는 않지만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라고. 아이고 사실 뭐 입퀴즈 예, 조촐합니다. 여기까지도 말씀드리고 자 이제 두 번째 입퀴즈 단체전 걸려있는 선물은 바로 와사비 양념 세트. 자 마찬가지로 제가 내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자 힌트 나갑니다. 동동동동 땅땅땅 땅땅땅 동동동 땅땅땅 땅

오케이. 땡큐. 자, 아, 우리 6200번님 또 동동거린다. 아, 옥동자예요? 라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1310번님 수산하네. 비도 오는데. 라고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동동동 당동동동동 당당 동동동 당동동동 당.

땡큐. 예, 우리 김강순 씨가 살아생전에 한번 맞히고 싶어요. 땡. 심유영 씨 링딩동 아닙니다. 아, 우리 1504번님 정정당당 코리아. 오케이, 땡큐. 정정당당 해야죠. 아, 잠시만요. 여기서 정답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9055번님 원더걸스의 소화 정답. 양념 와사비 세트 바로 보내드리면서 자 확인 갈게요.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아직 아니에요. 동동동 아직 아니에요. 바로 갑니다.

네, 이 퀴즈 단체전 두 번째 정답은요. 바로 원더걸스의 So Hot이었고요. 우리 7694번님. 아, 정답 알았는데 이 동동동 때문에 제목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동동동 얄미워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8325번님. 원더걸스의 So Hot. 아, 좀 전에 이 노래 들었는데 아, 분하다 라고. 동동동동동동동동. 똥똥 계속 생각나요. 예, 그리고 5000번님 선미 씨 사람 참 착하던데 내용 증명 안 보내겠죠? 참 착해. 예, 이번 주에 선미 나와가지고 원더걸스로 한번 채워봤습니다. 예, 3077번님 아 밤에 생각날 것 같아. 아, 꿈에 나올 것 같아. 동동동 동동동동동동동동. 예, 여러분들. 킹 받지 않다. 예, 긁히지 않는다. 예, 맹세. 아직 또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세계의 입퀴즈 단체전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걸려있는 선물이 와 탐나요. 예, 장건강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진다. 고함량 유산균. 자, 지금부터 제가 내는 소리를 잘 듣고 노래 제목 그리고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넷 공짜입니다. 우리 055번님 아, 나 유산균 필요해. 변비예요. 가자 라고 잘 듣고 노래 제목 가수 이름 정확하게 예, 또 이렇게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나가요.

오케이, 땡큐. 예, 이거 다 들었어요. 나 이건 진짜 다 들었어요. 이 멜로디 라인을 따라가면 바로 이 노래가 나와요. 2600번님, 오한 들었어요. 라고 하셨고요. 아, 우리 9330번님, 거기 에어컨 너무 틀었나봐. 라고. 맞아, MBC가 에어컨이 좀 세요. 예, 7848번님, 아우, 진짜라고. 저 때리려고 그런 거 아니죠, 선생님. 예. 아, 김보람씨, 아우, 자꾸 쿵쿵 알아. 라고. 여러분, 퀴즈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예. 어머, 선생님, 이분 또 이렇게 느낌있게 가셨네. 이주희 씨, 브람스의 자장가 탈락. 예. 어? 이현경 씨, 난 당신을 생각해요. 탈락! 자,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은 딱 들으셨어. 제목, 가수, 누구야, 누구? 아, 우리 김은석 씨, 라디오 스타, 비와 당신 아니에요. 예, 라디오

땡동 동댕동 동댕두루두루다동 요게 이제 라디오스타 첫 노래 아닌가요? 예. 아 잠시만요. 정답자가 왔어요. 우리 8887번님.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정답! 야, 요 분 고함량 유산균 바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비가 와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0: 회원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엄마의 깃깃 그림 말린 못 가지 마. 난 다 깨끗게 또 놓치지 않아.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말라. 알뜰 말뜰. 오노노노노노노노. 후망을 약올리는 세계 입퀴즈. 자, 세계 입퀴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나 봐요. 우리 이재현님. 저 오늘 처음 듣는데 이 코너 재밌네요. 역시 신형 DJ 라디오의 황제인 이유가 있었어. 황제 남자 아니에요? 황제 남자인데. 예. 아, 땡큐. 예. 모든 예. 왕처럼 아침에는 먹긴 하죠. 예. 황제처럼. 땡큐. 요거 요러다가 이제 매력에 빠져서 나도 한번 맞춰 볼까 하면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재현 씨. 빨리 들어오세요. 9020번 님. 어떻게든 맞추고 싶어 가지고 라디오 세 개 동시에 틀었습니다. 기대해요. 딱 기다려요. 오케이. 뭐 듣기 평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세 개를 키면 서라운드가 장난이 아니어서 되려 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에요. 전화로 참여하는 개인전입니다. 역시나 저의 그 입 예술. 예. 마우스 아트를 들으시고 느낌이 왔다 하시는 분들 바로 전화 주세요. 콜미. 개인전 선물부터 일단 먼저 공개를 해 볼게요. 아,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또 매니아잖아요. 이거 매니아입니다. 바로 신발 교환권. 지금 개인적인 총 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신발 교환권 지금 세 장 걸어놓고 있습니다. 예. 아, 자 그러면 문자 참여가 아니에요. 예, 문자로 참여하지 않고 전화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68-1562 1572 02-368-1572-1562 이렇게 전화 딱 두 대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미리 전화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리 전화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제가 문제를 낸 다음에 전화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문제당 총 다섯 번께 이제 기회를 드리는데 틀렸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입퀴즈에 선물 두 장. 예. 두 번째 또 틀렸다. 그러면 이제 세 장, 예, 마지막 세 장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02-368-1562-1572, 02-368-1562-1572, 선물 교환권, 예, 일단 신발 교환권이죠. 신발 교환권을 걸고, 개인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7080. 예, 7080 곡이에요. 첫 번째.

0: 지금 신발 교환권입니다. 2134번님 또 놀리네. 에헤라고. 그럼 조금 더 쉽게 갈게요.
1: 여보세요?
0: 전화 바로 왔어요. 깜짝이야. 여보세요?
1: 어머.
0: 네, 자, 정답은요?
1: 어머, 죄송합니다. 저
0: 5, 4, 3, 2, 네, 아, 예, 바로 전화. 아, 일단 첫 번째는 실패고요. 자, 아무거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예. 아, 지금 문자 참여 아닙니다. 전화로 주세요. 지금 우리 3948번님 조간호의 늪 아닙니다. 예, 전화로 한번 주세요. 자, 두 번째 전화 연결이, 지금 오고 있다. 예. 아, 지금 우리 02-368-1562-1572. 전화 두 대 열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예요. 자, 여보세요?
2: 네, 신정씨.
0: 자, 정답은요?
2: 정답은 현아의 네. 버블팝.
0: 현아의 버블팝? 네. 아닙니다. 아, 이분 저기 버블팝 전문가였구나. 이분이었다. 아, 예. 자, 제가 708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 지금 전화가 몰리면서 아, 지금, 예, 버퍼링이 좀 걸렸습니다. 02? 여보세요? 5.
3: 죄송해요.
0: 아,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먼저 전화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전화를 하셔야 돼요. 자, 자, 이제, 기회는 두 번 남았습니다. 예, 바로 갈게요. 한 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오케이, 땡큐. 자, 네 번째입니다. 여보세요?
4: 네, 김건모의 당신만이.
0: 김건모의 당신만이! 아닙니다! 우와! 우와! 708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자,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0: 정답은요?
5: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0: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우아닙니다! 우와! 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오늘 최초로 다 안 나왔어요, 정답이. 근데 정답은 나왔는데 제가 힌트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원곡 버전입니다. 원곡 버전. 예. 자, 일단 지금 신발 교환권 2월 됐고요. 그 다음 문제에 맞추신 분 두 장 드립니다. 신발 교환권. 예, 두 장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이치현과 번님들의 당신만입니다.

오케이, 땡큐. 예, 오케이, 땡큐. 예. 네, 뭐 완전 힌트 다 드렸어요. 예. 0544번님, 했어요? 이거 한 거예요? 3544번님, 콧방귀? 이게 느낌. 그 감정에 또 팍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들.

네, 개인전 첫 번째 정답은요. 이치영과 버님들의 당신만이었고요. 제가 앞에서 7080입니다라고 문제를 힌트를 드렸으나 아쉽게 정답자가 없어서 지금 신발 교환권이 이월됐습니다. 이번에 맞추신 분께는 두장 나갑니다. 신발 교환권. 자, 서민정 씨가 아, 빗소리와 신디 소리 콜라보로 안 들려요. 청력 검사 갈 뻔이라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최경문 씨. 아, 이치현과 버님들을 알고 있는 게좀 긁힌다라고. 아니, 왜요? 이거 얼마 전 노래예요. 예. 제가 사실은 오늘 비가 와가지고 출근길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노래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 예. 아, 우리, 602번님. 이번에는 90으로 가나? 오케이! 정답. 예. 9000으로 가겠습니다. 9000이에요. 예. 정확하게 의도를 간파하셨다. 자. 전화 연결로만 저희가, 예, 바로 받습니다. 02-368-1562-1572. 02-368-1562-1572. 전화 두대 열려 있고요. 제발. 제가, 마우스 알트죠. 예, 입 퀴즈를 드린 다음에 알겠다 하시는 분들만 전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발 교환권 두 장입니다. 두 장. 자, 지금 미리 전화 걸면 안 되고요. 네. 9000이에요. 입 얼트, 마우스 얼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땡큐. 네, 자, 우리 6333번이 우는 거 아니죠? 땡큐. 예, 아니에요. 예, 저희 발스텝 하고 있었어요. 후! 약간 이런 스텝. 아, 우리 3955번이, 아, 여보세요? 자, 첫 번째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정답은요?
1: 혜은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
0: 에이, 혜은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 아닙니다! 아, 예, 9000입니다. 9000, 예, 368-1562-1572. 자, 두 번째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정답은요?
2: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0: 핑클의
2: 당신은 모르실 거야.
0: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정답! 우! 와, 마음이 편하다. 예. 자, 지금 요 분께 저기 신발 교환권 두 장 당첨되셨어요.
2: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예. 자기소개 한 번.
2: 아, 네. 저 서울 사는 김모 씨입니다.
0: 아, 우리 김모 씨.
2: 네네.
0: 예. 지금 뭐 하시다가 전화를 주신 거예요?
2: 지금 이제 퇴근하려고 주차장에 있습니다.
0: 어? 퇴근이 빠르시네요. 그럼 아침에 일찍 나오셨구나.
2: 네, 일찍 나왔다가 비 와가지고 좀 일찍 들어갑니다.
0: 아, 지금 거의 한 3교대 하시나요?
2: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오늘 좀 일이 없어가지고 일찍 좀 퇴근합니다.
0: 어, 그렇구나. 아, 혹시 저희 실례가 아니면은 어떤 일하고 계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2: 아, 저는 이제 토목업계에 있고 나왔습니다. 아, 현장에 비 와가지고.
0: 맞네, 맞네. 그럼 날씨 영향이 좀 세네, 그죠?
2: 네.
0: 아, 지금, 아, 뭔가 좀 일감이 없어가지고 조금 텁텁하게 이제 가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저의 마우스 아트, 이 퀴즈를 들으시고 한 번에 또 아신 거예요?
2: 네, 듣고 바로 알았어요.
0: 바로 알았구나. 보세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예. 어, 그러면 혹시 핑클 세대인가요?
2: 어, 91년생입니다.
0: 91년생이면 핑클 세대 맞긴 한데, 초등학교 때 좋아하고.
2: 초등학교 때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 같이 핑클 세대예요. 그러면 네네. 제일 좋아했던 걸그룹이 그때 핑클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2: 저는 핑클이죠, 그래도.
0: 그렇지. 그때. 뒤에 핑클짱까지 제가 이거 넣어드렸거든요.

0: 그거는 잘 못 들었어요.
1: 그 잘 못 들었어요. 그게 제일 포인트였는데. 핑클 짱 요게 있었는데. 예. 일단은 지금 집에 가서 뭐 하실 건가요? 오늘 그래도 비도 촉촉하게 오는데.
0: 일단 좀 쉬어야죠, 일단은.
1: 아, 그렇죠. 아침에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한숨 푹 주무시고, 그렇죠?
0: 네, 그래야죠.
1: 예. 아, 저희가 딱이네. 예, 토목일 하시면은 신발 빨리 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신발 교환권 두 장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내가 따로 소리를 안 내도 아시겠죠. 이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예,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핑클 짱 이거 안 했다고? 핑클 짱 이거 무조건 했습니다. 예. 자, 2055번님 무서운데 핑클 짱 이때 당시에 그랬다고요. 예. 나 이거 하려다가 말았어요.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쉽게 내었습니다.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듣고 올게요.

네, 두 번째 개인전 정답 바로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노래 듣고 오셨고요. 우리 0215번님 오케이 나 감았어. 넥스트 문제 컴온 이라고 지금 초기 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바로 문제 가기 전에 일단 전화번호는 알려드려야죠. 예, 02-368-1562-1572 02-368-1562-1572 전화 두 대 열려 있고요. 오늘 걸려있는 선물은 신발 교환권입니다. 예, 마우스 얼트 예, 이바트. 저희가 문제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요즘이에요. 요즘. 예, 또. 예. 그러니까 70809000 뭐 예, 이렇게까지 예, 쭉 바로 갑니다. 요즘 노래.

0: 하셨는데 아마 들려요. 이거는 안 들릴 수 없어요.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정답은요?
1: 크리티컬.
0: 누구의?
1: 리센느.
0: 뭐라고요?
1: 르센느.
0: 르센느예요? 리센느예요?
1: 르센느요.
0: 르센느?
1: 네.
0: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자, 뭐요? 다 알죠? 여보세요?
2: 네. 자, 뒤에. 에이티즈의 배드요.
0: 에이티즈의 배드? 아닙니다! 네, 뒤에 라디오가 켜져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 세 번째 연결되나요? 자, 세 번째. 여보세요?
3: 아, 리센느의 프리티걸요.
0: 리에요, 르에요?
3: 리요.
0: 리센느의
3: 프리티걸.
0: 프리티걸 정답! 오케이! 자, 축하드립니다. 바로 신발 교환권 당첨되셨고요.
3: 감사합니다.
0: 네. 일단 선물 바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 네.
0: 이거 쉬웠다. 예,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내어드렸다. 프리티걸. 또 오늘은 개인전 퀴즈는 약간 리메이크, 예, 혹은 원곡으로 한번 달려봤습니다. 리센네의 프리티걸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0: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북 고창 지역에서 세벌 논매기를 하면서 부르던 소리입니다. 노래를 받지 못한 숨어슴의 등에 흙덩이를 얹어주며 옛사람들은 논매는 중에도 소소한 재미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숨어슴 전에 쓴 오래를 못 봤네 그리여.
2: 네, 아, 간만에 우리 또 세계 입 퀴즈 마우스 아트 오랜만에 한번 펼쳐봤는데요. 아, 마지막에 프리티걸 마치신 분이 전화를 그냥 끊으셨어요. 그래서 문자 샵 8000번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 예. 아, 일단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2시간 여러분들의 기대어서 꽉 채워가지고 한번 놀아봤는데 좀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0877번님도 이 코너 오랜만에 해서 또 오기가 생기네요. 준비하고 올게요. 오케이. 준비 단단히 한번 해주고 오시고요. 비 오는 화요일 길 조심, 차 조심, 마음 조심, 사람 조심 하길 바라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방고 김신영이었습니다.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0: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 데이트 권혁수입니다. 네, 호박 고구마 뿌리 식물 권혁수입니다. 김경호 모창 잘하는 권혁수 맞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2시 데이트 스페셜 DJ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라디오 온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이돌 느낌 나게 MG 아니죠 센스 느낌으로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아 이제 방송만 재밌게 잘하면 되는데 데이트는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댕이들 도와주실 거죠? 7월 21일 화요일 2시 데이트 저는 권혁수입니다.

네. 7월 21일 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드로이시반 그리고 아리아나 그랜드가 함께 부른 댄스 투 디스 들어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귀염둥이, 여러분의 에너지아이죠. 권혁수입니다. 출산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마이크 앞에 앉아있고요. 이번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틀 차입니다. 아, 어제 제 전국에 많지 않은 몇 안 되는 한 15분 되는 팬 여러분들께 아 오빠 긴장한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좀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틀 차 여유 느껴지십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제가 사실 영미 누나만큼 웃길 수 있을지 재밌을지 그건 장담을 못해드립니다. 하지만 옷은 조금 더 예쁘게 잘 입을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예쁘게 한번 골라왔습니다. 반짝거리는 의상을 골라왔습니다. 자, 누나랑은 이런 점은 좀 다르다. 이런 거에 포인트를 두고 보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보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자, 방송을 마치는 그날까지 네 깔끔하고 보기 좋은 복장, 다양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라디오지만 또 보는 라디오가 있잖아요. 보이는 라디오가 있기 때문에 제 마음가짐 또 그렇게 또 예 한번 먹어봤습니다. 자, 문제가 많이 왔습니다. 김자영님, 오늘은 푹 주무셨을까요? 긴장 풀고 재밌는 방송 기대할게요. 어때 보이십니까, 자영님? 저 오늘 좀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깨 힘이 쫙 빠지고 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경님, 오, 혁수님, 의상이 꼭 BTS 같아요. 라고, 아, 이거는 아, 수경님 실수인지 제 실수인지, 예, 수경님의 일방적인 입장입니다. 예, 저도 아이돌스트로 꾸며는 봤지만, BTS 느낌이 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9위 지린님, 혁수님, 농구장 서장훈 스타일인가요? 라고. 네, 아, 사실 예, 예뻐가지고 샀는데 이게 어떤 의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럭비복인가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 좀 그냥 반짝거려가지고 예, 반짝거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샀는데 예, 예뻐 보이려고 산 겁니다. 네. 자, 김준영님, 혁디 오늘 코디 완전 영해요. 고등학생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이거는 기분이 너무 좋은 얘긴데. 네. 자,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다이어트한 그 효과를 아, 그 후광을 좀 많이 요즘 칭찬으로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BTS 서장훈 고등학생 그 어딘가에 있습니까, 저는? 네. 네, 아이돌인데 키가 2m쯤 되는 고등학생 그 어디쯤에 있는 저인 것 같습니다. 자, 6위 사우님,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으니 에릭남하고 엄청 닮았어. 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다이어트 했을 때 링남이하고 엄청 닮았어요. 그러면 저는 BTS 서장 고등학생 그리고 에릭남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예, 권혁수입니다. 장은혜님이 얼핏 보니까 영미 씨 닮았어요. 크크크크크크크. 자, 그럼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BTS 서장훈 고등학생 에릭남 그리고 안영미 어딘가에 있는 그 즈음 어딘가에 있는 권혁수. 아, 요거 한번 AI로 만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BTS 서장훈 고등학생 에릭남 그리고 안영미. 요렇게 한번 AI 고급화 모델 쓰고 계신 분들 예, 섞어

0: 어서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보. 아,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자, 아, 어떤 모습일지 또 궁금한 분들은 AI 하시기 전에 보이는 라디오로 보러 와주시고요. 자, 참여하실 곳은 문자는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여행 전문 노중훈 작가님과 노중훈의 노객 노다지 함께 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국 팔도를 떠도는 코너라는데 제가 진짜 여행 너무 좋아하거든요.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대 잔뜩 머금고 오늘도 감사한 광고주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올품, 음주엔 티맵 대리, 3일 제약, 공무원시험 합격 해커스, 롯데렌탈, 프리미엄 방탄꼭지, 모빌코리아 윤활유,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RS아우토, 경기주택도시공사, KB국민은행,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권영수입니다. 아, 비가 쭉쭉 내려서 이 노래 너무 듣고 싶었어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전거 단풍경이 부릅니다.

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전거 탄 풍경이 불렀습니다. 아, 노래 듣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AI 이용하고 계시는군요. 너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AI가. 자, 많은 분들이 사진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어떤 분이 보내주셨죠, 이거? 2976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까? 혁수님 안녕하세요. 업무하며 듣다가 궁금해서 GPT로 만들어봤는데 상상하셨던 이미지일지 모르겠지만 보내봅니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라고 하고 정말 그 키워드를 입력하셔가지고 만들어주셨는데 와 제가 이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AI가 좋긴 좋네요. 네, 뮤지컬 배우 고은성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사진입니다. 뭔가 저랑 약간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 이, 지금, 근데 여기 안영미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긴 했나요? 아, 저 궁금합니다. 네, 정확히 입력하셨습니까? 예, 자, 다음 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0님. 혁신님, 당장 만들어봤어. 근데 저 이분이랑 당장 결혼할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교복 입고 있는 사진인데, 이분은 정확히 BTS 서장훈, 에릭남, 안영미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만드신 것 같은데 교복을 입고 있고요. 네, 정말 아이돌 느낌이 물씬 나는 네. 저하고 닮은 구석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 프로필까지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름, 성을 바꾸셨네요. 김도연, 이거 권씨로만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제 냄새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조금 섭섭합니다. 17세고요. 자, 키는 189cm. 에이, 엄청납니다. 성격은 심지어 유머러스하고 센스 있음. 이거 완벽하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얼굴은 에릭남 지분이 크고 키는 서장훈이고 앞머리 정도 이렇게 말린 게 영미 누나의 느낌이 나는 건가요? 예, 앞머리에 꼬임 상태가 네, 영미 누나인가요? 예. 근데 요전 사진은 약간 닮은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좀 AI 색채가 많이 나서 좀 거리감이 있네요. AI가 좋긴 좋은데, 이거 저 작가님 올려주실 거죠? 저희 계정에 꼭 올려주세요. 저한테도 주세요. 대신에 제 얼굴이랑 같이 올리지 말아주세요. 네. 환상이 깨질 테니까요. 네. 0202님. BTS 서장훈? 아니 아니요. 지금 혁수님은 이거 닮았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떠먹는 아이스크림 네그 노래 제목으로도 유명하죠. 예, 와라는 아이스크림 네그앞 껍데기 네 제가 좀 부정할 수 없네요. 예, 아이스크림, 네, 껍데기. 오늘 저는 좀 반짝거리고 싶어가지고 입어봤는데, 아이스크림 껍데기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자, AI, 완벽한 AI 사진에서 아이스크림 껍데기로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네, 이게 3인방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그 아이스크림 껍데기 사진까지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올려보려고요. 자, 제 목소리 듣고 놀란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출산 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자, 노래 한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노래 안 들을 수가 없겠죠. 제가 어제 너무 남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연락을 꼭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호 형님이 부릅니다. Now!

0: 야, 아, 너무 시원한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우리 경영님 보고 싶어요. 아,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경영님 목소리가 네, 더 시원하니까요. 중간중간에 막 어떤 성대모사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문자 미니 많이 보내주세요. 자, 2631님 직접 부르신 건가요? 앨범 내셨어요?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냥 재롱 부리는 정도입니다. 네, 아, 이상우님, 아니 경호 형 언제부터 혁수님 따라한 거죠? 정체성 잃은 경호 형이라고. 아, 근데 경호 형님도 가끔은 제 흉내를 따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날 때도 있습니다. 네, 예능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끔 아, 혁수 성대모사를 가끔 할 때가 있다고.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 어서 뵀으면 좋겠네요. 자, 아, 두세 데이트에서 만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너무 재밌겠다. 네, 자, 3684님 오늘도 출석했어요. 어제 이어 반짝반짝 유니폼 너무 이뻐요. 저희 딸과 재밌게 들을 준비 됐어요. 오늘도 파이팅! 이라고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아, 아, 우리 따님 사진이 올라왔는데 아마 맛있는 디저트를 먹다가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하고 찰칵 찍은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찍으신 사진 같은데 아, 우리 따님이 아직 어린 나이 같은데 벌써 디저터네요. 디저터. 예, 디저트를 꼭 먹어야 되는, 네. 아, 그런 피플이 있거든요. 예,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128님 긴장했었어요? 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목소리 톤이나 라디오 오디오 꽉 차는 걸 봤을 때 열심히 한다는 생각 들어서 귀 기울여 듣게 됐네요. 아,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제는 사실 제가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느끼셨겠지만 어제는 약간 모범생 룩으로 왔었습니다. 예, 모범생 룩으로 왔었다가 오늘은 좀 아이 모르겠다. 아이 놀자 놀자. 그래서 아이돌 느낌으로 왔는데 BTS부터 와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BTS부터 아이스크림 껍데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예, 보이는 라디오 많이 봐 주시고요. 자, 아 2267님. 혁수님, 11년 전에 신사동 한 빙수집에 오신 적이 있어요. 너무 기뻐서 알바인 제가 아, 한 잔 더 드렸네요. 반가웠어요. 제가 오늘 갚아 드리겠습니다. 이분 아, 한 잔 드릴게요. MBC
1: FM for you.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 보세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 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0: 하나의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

0: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위대한 일은 때때로 무게에게서 시작된다.
1: 오늘도 입만 들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노중훈의
0: 노계획 노다지
1: 노노노.
0: 아, 이분과의 만남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1: 거짓말.
0: 입만 열면 맛있는 이야기 줄줄 흘러나오는 노중훈 여행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10년 된 것 같아요.
1: 솔직히 얘기하세요. 기억 못 하시잖아요.
0: 아니, 기억나요?
1: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정말 점처럼 스치듯이 그냥 흘러간 아주 짧은 기간이었는데.
0: 그 정도로 점처럼 흘러갔었나요?
1: 저희가 네. 그때 음단 패설이라고 하는
0: 네.
1: 케이블 음식 관련 아마 랭킹쇼였던가?
0: 네네.
1: 그 프로그램 같이 했었는데 한 6회 만에 망했어요. 처참하게 망했었죠.
0: 아, 그렇게 빨리 없어졌었나요?
1: 맞아요. 그때 근데 굉장히 화려했었어요. 왜냐하면 혁수 씨도 있었지만 김준현 씨가 메인 MC였단 말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제2의 김준현을 꿈꾸면서 정말 엄청 먹을 때였거든요.
1: 그때는 지금보다 살이 훨씬 올랐을 때였는데
0: 네, 앞자리가 두 개가 다를 겁니다.
1: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TV 이렇게 고정으로 한 게 뭐 거의 처음인 것 같아 그랬는데
0: 네네.
1: 그때 이제 그게 대실패로 끝나면서 안 되는 놈 안 되는구나 라는 깊은 좌절과 정말 끝없는 추락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아, 근데 그때는 차트쇼가 네. 네네. 좀 우후죽순 많이 생겨날 때였고.
1: 아, 그랬었나?
0: 네, 그랬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전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왜냐면 네. 아, 먹는 얘기는 너무 재밌잖아요.
1: 재밌죠.
0: 사실 먹는 얘기.
1: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반쪽이 되셨어요?
0: 저요?
1: 네.
0: 아, 제가 사실 이
1: 살을 좀 빼고 있는 거예요?
0: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 네.
0: 다시 좀 나이가 들어 살이 찌니까
1: 네.
0: 방구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제 스스로 좀 제 방구는 제가 제일 많이 맡게 돼 있잖아요.
1: 네네.
0: 아무래도 혼자 네네. 살다 보니까
1: 네네.
0: 제 자신이 조금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하니까
0: 아, 근데 진지하게 정말
1: 더 듣기가 싫네요.
0: 그래서 네. 아, 안 되겠다 이렇게
1: 아, 그래서
0: 예예 예. 이게 아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좀 디톡스를 좀 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네네.
1: 아니 진짜 아이돌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눈은 또 왜 이렇게 충혈이 돼 있어요? 잠을 못 잤구나. 그죠?
0: 아, 그 축구 때문에
1: 아, 이게 좀 약간 맞아요.
0: 리듬이 깨졌습니다.
1: 스웨덴 아르헨티나 연장 접전 1대 0 스페인의
0: 네,
1: 승리.
0: 네, 스페인 아르헨티나.
1: 어느
0: 예.
1: 팀을 응원했습니까?
0: 저요.
1: 메시 아르헨티나.
0: 메시의 라스트 댄스를 좀 응원하긴
1: 아,
0: 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왠지 그냥 다시는 또 네네. 월드컵 경기에서 못 볼 것 같아서.
1: 아, 그렇지.
0: 그렇긴 했었습니다.
1: 네. 아, 어쨌든 뭐 네. 반갑고 잘 부탁드리고 이번 주까지 하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네.
0: 네. 아, 이 금서님이 지난주는 입만 열면 플러팅이었는데 노 작가님 목소리에 열정이 없어요.
1: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은 제가 속일래 속일 수가 없고 지난주는 이제 2주 동안 이소라 씨였거든요.
0: 네네네.
1: 그때는 뭐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너무 떨리기도 하고 뭐 뵙고 싶었던 분위기도 물론 혁수 씨도 보고 싶었지만
0: 아, 저도 근데 사실 소라님 뵈면 떨릴 것 같아요.
1: 떨려요.
0: 네.
1: 왜냐면 제 청춘의 모든 음악 리스트를 지배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약간 졸려요. 너무 나른하고 너무 편안한 뜻이죠.
0: 네.
1: 그렇습니다.
0: 그때는 테이프로 들으셨죠?
1: 그때 이소라 씨 1집 1995년도에 나왔었거든요.
0: 네네.
1: 그때는 저는 워크맨이 있었어요.
0: 아,
1: 아 테이프구나 그러니까.
0: 예, 예.
1: 테이프네.
0: 테이프로 들으셨죠.
1: 테이프
0: 네. 늘어날 때까지 들으시고.
1: 뭐 달라요 나랑?
0: 아, 저는 그래도.
1: 거의 동갑내기 아니에요 우리?
0: 검색으로 여러분 네. 증명해 주십시오. 네. 네.
1: 박가연님이요. 혁수 씨, 노중훈 작가님 조심하세요.

0: 작가님이 오늘 많이 당황스럽게 하실 거예요. 노 작가님은 의심도 많고 늘 부정적입니다.
1: 아, 10년 전에 그렇지 않으셨는데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0: 근데 그때는 저도 네. 90몇 킬로인가 그랬었어요. 몸무게가.
1: 아, 네네. 그때는 네. 날씬한 사람은 거기에 섭외되지 않았었어요.
0: 아, 그렇긴 하지.
1: 네, 맞습니다.
0: 그렇긴 하지. 네. 지금은 제가 한 75, 56? 그러니까는 그때보다는 많이 덜 나가긴 해요.
1: 어, 그럼 저랑...
0: 아, 저는 방귀 냄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너무 부에 있는 자신이 좀 꼴보기 싫더라고 어느 날. 아. 건강도 안 좋고.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리고 술을 줄이다 보니까 전 다이어트를 따로 하진 않는데 네. 자연스럽게 줄었어요. 아, 그래도 일반 사람처럼 먹기 때문에.
1: 그럼 이서 3조 건강도 챙기시고 외모도 챙기시고 만족감도 높으시고. 아,
0: 다시 한번.
1: 건강도 챙기시고
0: 네.
1: 외모도
0: 네. 그리고 만족감.
1: 만족감도.
0: 네네네. 네. 일석삼조.
1: 일석삼조입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네. 자. 이제 노주군의 노다지도 노갱 노다지 노노노 네. 시작해야 되는데 자, 일단 어떤 코너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특정 지역에 대해 노다지를 캐듯이 수다를 마구마구 캐내는 코너고요. 진짜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요.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문자에만 오롯이 기대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1: 네.
0: 원래 이제 주제가 될 지역을 네 곳 정도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1: 네네.
0: 물론 저도 그 지역은 뭐 오면서 처음 이게 듣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스페셜 DJ 임시 DJ 혁수 씨가 오셨으니까 맞춤 지역으로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고향이 어디시죠?
1: 아, 근데 임시라는 표현보다는 스페셜 DJ가 뭔가 좀 듣기가 좋아가지고.
0: 아, 다르구나. 예, 소라 씨는 본인을 임시 진행자 잠시 DJ 이렇게 표현하셨었거든요. 꼭 스페셜 예. 영어로 쓰고 싶어요?
1: 예, 저는 꼭 스페셜 아, DJ로.
0: 특별한 DJ 혁수 씨.
1: 네.
0: 아, 고향이 어디죠?
1: 저는 인천입니다.
0: 인천이 다 고향이에요? 인천 구도 많고.
1: 인천 부평이 고향입니다.
0: 아, 부평구.
1: 네.
0: 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1: 계양구, 부평구 이렇게
0: 아 예, 왔다 갔다 하셨구나.
1: 왔다 갔다 했습니다.
0: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뭐 인천 하면은 너무 유명한 게 많잖아요.
1: 어, 그렇죠.
0: 차이나타운.
1: 차이나타운. 예.
0: 그렇죠.
1: 영화 배경이 되기도 했었고.
0: 그죠.
1: 예,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0: 그다음에 거기 만두랑 닭강적으로 유명한 전통시장.
1: 신포시장.
0: 신포시장. 예. 또. 아주 전통의 놀이동산, 놀이동산의 대명사 합격.
1: 월미도죠.
0: 월미도죠. 타, 예. 타보셨죠?
1: 그럼요, 그럼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네.
0: 고속 뭐 DJ도 보셨던 건 아니죠?
1: 아, 아닙니다.
0: 아, 그건 아니고.
1: 예, 왠지 그렇게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또 예. 어울리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지역은요. 인천의 차이나타운과 신포시장, 그리고 월미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그곳, 인천광역시 재물포구입니다.
1: 와.
0: 아니
1: 저... 일부러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까?
0: 네네 저는 뭐 관여하지 않았고요 제작진이 그냥 알아서
1: 아 작가님이 또
0: 네네네
1: 네 아
0: 근데 이게 저는 네. 아까 대본을 이제 방금 전에 받아보면서
1: 네
0: 어 인천에 재물포구가 있던가
1: 아 원래는 재물포구
0: 없었잖아요
1: 없었어요
0: 그래서 이제 매니저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1: 재물포 여기 있었고요
0: 그렇죠
1: 네
0: 얼마 전에 행사가 또 오지 않았어요?
1: 맞습니다 행정구역
0: 그래서 개편 때문에.
1: 네, 개편이요.
0: 그래서 이게 오는 지난 7월부터 이번 달부터
1: 네.
0: 새로 생긴 그러니까 동구와 뭐 서구의 일부를 합쳐 가지고 재물 포구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1: 네, 그리고 영종구가 영종구로
0: 영종구로 바뀌고. 바뀌고.
1: 네, 맞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0: 어, 그런 행사 가면은 뭐 이게 사회를 보시는 건가요? 노래를 하시나요?
1: 아니요, 사회를 봅니다.
0: 아, MC를.
1: 네.
0: 어.
1: 그 흥이 나면 노래도 하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웬만하면 안 시켜도 노래는 합니다.
0: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재물포구고요.
1: 네.
0: 그 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부평 인천이 고향이시니까 우리 혁수 씨의 추억이 아무래도 좀 많지 않을까.
1: 어, 추억 엄청 많습니다.
0: 네.
1: 사실 네. 제가 거주지가 부평구에서 계양구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기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고 어, 지금의 재물포구
0: 네네.
1: 위치하고 있는 곳은. 뭔가 소풍을 가거나 특별한 날 가거나
0: 아~
1: 데이트를 하거나
0: 아~
1: 이런 날 무조건 가는 코스였어요.
0: 아 그렇구나.
1: 네, 특별한 추억이 엄청 많습니다.
0: 어~
1: 아 오늘 꺼내놓을 게 많겠네요.
0: 어, 이거 하나하나씩 좀 풀어주시고
1: 네네.
0: 저는 제 얘기도 이따가 할까 지금 할까요? 지금 잠깐 하나 해드릴까?
1: 네네. 궁금합니다.
0: 저는 재물포구는 아니고
1: 네.
0: 혁수 씨 고향이 이제 부평구라고 하니까 부평동에
1: 네. 네.
0: 진주만두라고 알아요? 50년 넘은 만두집?
1: 진주만두요?
0: 아 모르는구나.
1: 아 모릅니다.
0: 다시 가요.
1: 아 다시 가야 되겠네요. 제가 허투루 살았네요.
0: 근데 가도 소용이 없는 게 폐업했어요.
1: 아이고.
0: 근데 왜 이 집을 말씀드리시냐면 원래 50년 넘은 유서 깊은 만두집이었는데 네. 그냥 그

0: 2대째 사장님이 원래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거기를 인수하신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지금은 잘 볼 수 없는 딱 그냥 도톰한 포자 스타일의 만두에 돼지고기 딱 씹으면 돼지고기 기름이 쭉 나오는 직선적인 만두인데
1: 아, 요즘은 육즙이 살아있군요.
0: 요즘은 이제 사실 간고기에는 육즙이라는 건 없고 기름이지 기름인데 그런 만두집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어머님이 되게 힘드시면서도 그 만두집을 인수해가지고 운영했던 그 시간도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그냥 아마 진주만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상호를 언급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집입니다.
1: 아 지금은 없어졌고요.
0: 네, 진주만두.
1: 아 너무 슬프네요. 아,
0: 이거 봐. 차유진님이 진주만두 없어졌어요. 너무 슬퍼.
1: 와 알고 계시네요.
0: 저도 최애 만두집 중에 하나였거든요.
1: 아 저는 왜 몰랐을까요. 그렇게 먹는 걸 좋아했을 텐데.
0: 그러니까. 근데 뭐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으니까.
1: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파랑새는 어디 있다? 우리 집 안에 있다. 그렇죠.
1: 아자 네. 이렇게 차이나타운부터 월미도까지 인천 제물포구와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뭐 관광지나 맛집 정보 너무나 환영하겠고요.
0: 그렇습니다.
1: 자 아련한 취업담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네, 아는 게 하나 없는 분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검색 찬스 얼마든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N행시도 봤는데요.
1: 네.
0: N행시 강하십니까?
1: 아, 크게 강하진 않습니다.
0: 제가
1: 뭘 할 수 있겠습니까?
0: 물.
1: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0: 오, 여기까지 좋았어요?
1: 아, 네.
0: 포.
1: 포기하고 싶어요, 이 순간.
0: 아, 퀄리티 상당합니다.
1: 네.
0: 네.
1: 네.
0: 이런 식으로
1: 괜찮습니까?
0: 너무 너무 좋았어요.
1: 네네네네.
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N행시도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9까지 갈 줄 알고 사실
0: 9!
1: 9! 구차한 변명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야
1: 지금 살았다.
0: 스페셜 DJ가 이무진, 이소라, 권혁수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1: 네.
0: N행시에 관해서는 최고입니다.
1: 아직까지 1등입니까?
0: 아, 예, 예, 예.
1: 아, 예. 그거라도 1등 해야죠. 예.
0: 아, 멋있었어요. 네네.
1: 자, 오늘 최고의 역시.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더위에 지치지 마시라고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럼 소연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0: 네, 문자번호 4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언제나 그렇듯이 무료예요.
1: 네, 그럼 싹쓸이.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와서 추억담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0: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싹쓸이에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왔습니다. 인천 하면 바닷가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최원지님이 인천이 다 고향이에요? 이거 군대 때나 듣던 말인데.
1: 네. 죄송합니다. 참고로 저는 PX 방위 출신입니다. 네, 짧게 갔다 왔고요.
0: 최원지님도 꽤나 예전에 군대를 다녀요. 군번이 좀 높으신가 봐요. 네, 좀 삭막한 시절에 다녀오신 네네. 것 같습니다.
1: 허성윤님, 노 작가님 눈썹이 10시 10분인데요. 약간 앵그리 모드라는 얘기가 되겠죠.
0: 네네. 네. 오늘 특별히 네네. 그러신 이유가 있습니까?
1: 일단 저보다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남성을 매우 싫어해요. 저보다 말 잘하고 게다가 노래도 잘하지 외모도 잘생겼지.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싫어한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계세요.
0: 아이고 세상에.
1: 네. 또 한 번 만나는 걸 다행으로 여기 있어요.
0: 아니 저는 몇 번이나 뵀잖아.
1: 아유 예, 그렇죠. 네. 오래전 얘기입니다. 예예 네, 예,
0: 그렇습니다. 예. 저를 압박하고 계시는 네. 노중 작가님과 노노노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의 주제 인천 제물포구입니다. 네. 저희 먼저 얘기 시작해볼까요?
1: 맞아요. 아까 저는 진주만두 얘기했고
0: 네네.
1: 하나 풀어줘요. 본인의 경험, 추억담, 인천과 관련된
0: 일단 뭐 아까 식당 말씀하셨으니까요.
1: 혁수 씨의 추억.
0: 저는 무조건
1: 제물포구랑 관련된 거.
0: 제물포구를 가면
1: 월미도?
0: 세숫대야 냉면을 일단
1: 유명하지 유명하지
0: 무조건 때려야 돼요. 이날 씨의 세숫대야 냉면 때려야 돼요.
1: 그렇죠. 양이 엄청나지.
0: 저처럼 양이 맞아. 많은 사람들은 네네. 뭐 곱빼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1: 거기 이제 다진 양념장이 들어가지고 되게 맵죠 그게.
0: 그렇게 먹을 수도 있고요.
1: 그래서 먹을 수도
0: 시원하게
1: 있고.
0: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가게마다 조금씩 그 골목이 있어요.
1: 맞아.
0: 냉면 골목이 있습니다.
1: 네네네.
0: 거기서 또 취향껏 골라가지고 네. 리뷰 보시고 네. 골라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1: 냉면만 드시면 안 되죠. 만두 이런 거 당연히 곁들여 먹어야죠.
0: 무조건이죠. 그렇죠? 무조건이죠.
1: 맞아요. 네. 냉면집 같아서 냉면 하나만 먹고 오는 사람은 저희는
0: 그렇죠.
1: 상당히 좀 거시기 합니다.
0: 네.
1: 예예.
0: 급할 때나 그렇게 먹는 거지. 저희가 또 이야기 속에서 먹다 보면 두런두런 먹다 보면 또 이것저것 사이드는 무조건 시켜야죠.
1: 안 그래도 변은희님께서
0: 네.
1: 화평동 냉면 빠지면 서운한 대야냉면이다 람쥐. 뭐요 이게? 다람쥐.
0: 예예.
1: 옛날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대야냉면이다 람쥐. 이렇게 이렇게.
1: 대야냉면이다 람쥐.
0: 아마 변은희님도 만약에 남자분이셨다면 꽤나 옛날 군번이셨을 것 같은 느낌. 예, 죄송합니다. 네.
1: 여군을 갔다 여자분이시라면 뭐 여군을 갔다 오셨을 수도 있죠.
0: 네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제물포 사연이 도착하고 있는데 일단 NNC 아까 해가지고 NNC가 네. 몇 개 도착을 했습니다.
1: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0: 네?
1: 3192님의 걸작인데요. 제발
0: 이번엔 다이어트 성공하자 다짐했는데
1: 물
0: 물냉에 피냉에 야무지게 시켜버려.
1: 포
0: 포장에 갈까 3초 고민했지만
1: 구
0: 구운 고기까지 추가해서 내 뱃속에 넣어버렸네.
1: 10점 만점에 몇 점 드리겠습니까?
0: 이거요.
1: 네.
0: 일단 구성상은
1: 괜찮지 않아요?
0: 네. 8.5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1: 그러니까 연결이 자연스러워요.
0: 네, 연결이 좋았는데 네. 그래도 방구 냄새 한번 확인하시고 계속 이렇게 지내셔도 되는지.
1: 요즘 그걸 미는 거예요?
0: 그런 게 아니라 네. 제가 작년 12월에 정말 제 자신 이게 내 몸에서 날 수 있는
1: 알았어요.
0: 예, 예, 예.
1: 방귀 냄새를 몇 번 얘기를 해.
0: 네, 그렇습니다. 예, 예.

0: 자, 운띠 얘기했습니다.
1: 예, 예.
0: 안직화님이 제
1: 제주도 가고 싶은데
0: 물
1: 물 건너가지 말라는 점쟁이의 말에
0: 포
1: 포기.
0: 아, 포기하고 재물포구라고 하셨으면.
1: 그렇죠. 아, 포기하고 그러면 재물포구로.
0: 포기하고 인천으로.
1: 아, 아. 결말 보완이 좀 아쉽네요.
0: 결말 보완이 좀 아쉽습니다.
1: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이런 나약함.
0: 네네.
1: 아, 저희는 강하게 키우거든요. 선생님 여러분들을. 요거는 조금 저희 네. 성에 좀 못 차지 않았다.
0: 네네.
1: 그렇게
0: 아, 결말이 좀 아쉬웠습니다.
1: 아쉽습니다.
0: 저희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1: 네. 김주연님. 네. 어머 혁수님. 저 지금 재물포로 즉떡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오, 오. 비가 와서 즉떡이 땡겨서요. 혁수님 단골집 있으면 하나 풀어놓으세요. 단골집이 기억나는 데가 있습니까?
0: 단골집이요? 사실 이게 코스가 약간 더울 때는 세수대 냉면이고 조금 날씨가 괜찮다 싶으면 무조건 차이나타운 가서
1: 중식?
0: 중식 먹어야죠.
1: 아, 짬뽕.
0: 거기 중식 먹어요. 짬뽕, 짜장 이렇게. 그리고 여러 명이 가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를 시켜서
1: 그렇지.
0: 두런두런 나눠 먹어야죠.
1: 그렇죠. 어, 원래 예. 짬뽕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은 짜장을 더 좋아하십니까?
0: 아, 저는 짬뽕 팝니다.
1: 아, 원래도?
0: 네, 왜냐면 전날 무언가 한 잔 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1: 네네.
0: 짬뽕파입니다.
1: 그 이제 짬뽕도 좀 이렇게 굉장히 진하게 마치
0: 네.
1: 뼈 국물 아주 오래 우린 것처럼
0: 네네.
1: 둔탁하고 무겁고 점성이 좀 있으면서 굉장히 맵게 요런 국물 좋아하잖아요. 약간 맑은 계통.
0: 맑은 거는 일단 들고 마시는 스타일이고요.
1: 아, 그렇지.
0: 좀 점성이 있다 싶으면 밥을 그냥 바로 거기 넣어야죠.
1: 아, 짬뽕 밥처럼.
0: 그렇죠.
1: 그럴 때 이제 볶음밥이어야죠. 흰밥보다 볶음밥을 짬뽕밥이 주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천에.
0: 네네.
1: 그럴 때 훨씬 더. 아, 광고를 들어야 되나 봐요. 예. 알았어요.
0: 자, 그럼 사연 받는 동안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캡슐.
7: 닥터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도시의 데이트 임시 DJ 아니고요.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100% 애드립으로 진행되는 노노노 노노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역 인천 제물포구입니다.
2: 네. 네. 8979님 요즘 신포동은요. 오징어 튀김이 유명합니다.
1: 어? 요즘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2: 아, 그래요?
1: 네네.
2: 아, 내가 지금 가본 지 좀 오래됐는데 바뀌었구나. 말도 없이. 자, 상호는 치킨 꼬꼬인데 거기 치킨은 안 팔아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제 생각에는 네네. 치킨을 파셨는데 오징어 튀김이 더 유명해졌거나 이러면서 이제
1: 아니면 너무 레드오션이어서 좀 업종 변경을 하셨거나
2: 레드오션이란 말도 좋은데? 네. 예, 어쨌든 그렇지. 예, 예, 예. 오징어 튀김 유명하구나.
1: 그렇게 어려운 말인지는 또 몰랐습니다. 예.
2: 아, 오징어 튀김.
1: 아,
2: 좋지.
1: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이제 닭강정 거리가 아니라 튀김 거리처럼 바뀌고 있는 느낌이네요.
2: 그 정도까지?
1: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면 왜냐면 거기 전도 많거든요.
2: 네. 그렇지, 그렇지. 바로 있겠지. 전통시장이니까.
1: 네, 네, 그렇습니다.
2: 맞아, 맞아.
1: 자, 이렇게 인천 제물포구와 관련된 이야기들 마구마구 보내주십시오. 인천은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2: 네.
1: 자, 크게는 제물포구.

0: 재물포구로 정하긴 했지만 나는 뭐 재물포구 뭐고 뭐 디테일형 그까지 모르겠다. 그냥 인천에 추억이 있다 하시는 그래. 분들 뭐 강화도도 있고요. 그래요. 영종도도 있고 좋은 데 많거든요. 그래요.
1: 송도 있고 다 있잖아요.
0: 맞습니다. 주저하지 네. 않고 사연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혼내지 네. 않습니다. 네.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인천 출신의 가수죠. 이선희님의 인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2시에 데이트.
1: 네,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라디오 드신 분들 남자 목소리만 나와서 놀라셨을 겁니다.
2: 저는 컬투쇼 아니에요. 네. 두대예요.
1: 네. 제 죄송한 점을 또 이렇게 들어주시네요. 예. 저는 둘째 만나러 간 영미 누나를 위해서 달려가야 달려온 남자 안영미. 예, 두 눈이 넓어서 슬픈 어안상 연기자 권혁수입니다. 지금 100% 즉흥 토크 시간 노중훈의 노갱 노다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아 근데 그 노래는요. 네. 저도 한 수천 번 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들을 때마다 그래도 저항 없이 터지게 되네. 참 신기해요. 왜 그러지?
1: 근데 특히나 또 락 세대, 네. 락 스피릿이 있는 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2: 저는 발라드 좋아합니다.
1: 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락 발라드니까요, 발라드.
2: 그냥 발라드 좋아, 팝 발라드 좋아합니다. 아, 네. 오, 이연경님인데요. 네. 노 작가님 오늘 영미 언니 네. 있을 때랑 텐션이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미디언 물론 이제 혁수 씨는 모든 장르를 다 섭렵하고 있는 연기자시지만
1: 쑥스럽습니다.
2: 코미디언을 너무 좋아해요. 존경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아마 자연스럽게 반응이 이렇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2: 근데 안 해본 장르 있어요? 왜냐면 영화, 드라마, 뭐 뮤지컬 뭐 다 해봤잖아요. 스탠드업 코미디 다 해봤잖아요.
1: 제가 안 해본 장르요?
2: DJ도 해봤고.
1: 아직 뮤지컬은
2: 아 뮤지컬
1: 도전을 안 해봤습니다.
2: 하겠죠?
1: 하고 싶습니다만은 네. 제가 또 목소리가 네. 너무 또 경호 형이 나와가지고 그게 방해가 될까봐.
2: 김경호 씨랑 더블 캐스트 어떻습니까?
1: 아 그거라면
2: 아, 예, 예, 예.
1: 경호 형 이야기 락 이야기라면 또 제가 즐겁게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 주크박스 뮤지컬이라는 네. 장르도 있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멋진 뮤지컬에 제가 갑자기 네. 지금 이 순간이란 이래버리면 조금 예. 집중이 안 되실 수도 있어서 네네. 좀 연마 네, 중입니다.
2: 그렇구나. 이런 네. 또 오해의 문자도 있습니다. 오수진님께서 네? 병원 갔다가 지금 왔는데요. 노 작가님 혁수님한테 텃세 안 부리고 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저는 네. 친절한 사람입니다.
1: 네.
2: 왜?
1: 알겠습니다.
2: 어려워요?
1: 아니
2: 분위기 이상해요?
1: 그게 아니라 10시 10분이 자꾸 11시 5분 될 것 같아요. 작가님. 11시 아니, 5분 될 것 같습니다. 아, 노 작가님.
2: 아, 미안합니다.
1: 네네.
2: 아니, 제가 지금 질투가 많아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1: 예, 12시 정각 네. 될 것 같으니까 네네. 조금만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알았어요.
1: 네. 네, 작가님. 예. 오늘 지역 어딘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네, 명목상은 인천시 재물포구고요. 네. 그냥 인천에 관련한 모든 것,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데 네. 계속 음식 관련된 게 많이 오네.
1: 그러네요. 작가님이 네. 식당을 너무 출발을 식당으로 해주셔서 그런지 6118님 네. 재물포구면 돈가스의 명화죠. 그 제 취향에는 안 맞지만 늘 줄이 길어.
2: 여기 그런 집인가 이렇게 넙대대하고 약간
1: 왕돈가스
2: 그 왕돈가스 이런 왕돈가스죠.
1: 그렇죠. 인천은 다 왕이에요.
2: 맞아.
1: 세수대야 왕.
2: 그래 왕돈가스랑 세수대야 같이 팔잖아 그죠?
1: 그렇죠.
2: 한 집에서 그죠?
1: 그런
2: 그러니까
1: 경우도
2: 그런
1: 있죠.
2: 경우도 봤어 맞아.
1: 네네
2: 맞아요 맞아.
1: 그리고 닭강정도 양이 많습니다.
2: 맞아.
1: 많습니다.
2: 아 인심이 후회. 6843님 저는 세수대 냉면보다 평냉 팔아서 경인면옥에 자주 갑니다. 육향이 진하면서 감칠맛 나고 쫄깃한 면발이 대박이에요. 여기에 녹두지짐이까지 곁들여 먹으면 극락입니다. 70년가량 운영 중인 오랜 맛집이에요. 그렇죠. 경인면옥 굉장히 유명한 집이고 방송에도 뭐 매우 많이 나온.
1: 네네.
2: 안 가보셨어요?
1: 아 근데 저는 네. 이때까지만 해도 예 약간 노평양 노평냉 파여가지고
2: 아, 함흥 쪽이에요?

0: 그쪽이었는데 넘어왔어요. 저도 넘어왔어. 이제 평냉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1: 그럼 이거 가봐야죠.
0: 아, 이제 가야
1: 지역을 대표하는 오래된 냉면집입니다.
0: 아, 이런 정보를 또 얻어갑니다. 네네네. 또 혁수 필기 들어갑니다.
1: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재물포구를 포함해서 인천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어디서 보고 들은 정보부터 직접 가서 경험한 일들까지 모든 이야기 다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샷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홍삼 선물 테스트 보내드립니다. 사연 받는 동안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도시의 데이트 임시 아니죠.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네, 노중은 작가님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네, 오늘의 지역 인천 재물포구에 추억 있는 분들 아 지금 소개받고 있는데 정말 많으시네요.
2: 많아요. 네, 윤인희님인데요. 네. 인천대공원 가보셨나요? 평일날 친구랑 갔더니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바이킹을 태워주시던 직원이 좀 있다가 관람차를 타려고 하니까 그곳에 다시 나타나서 태워주셔서 웃었어요. 네. 둘이 바이킹 타다가 1분도 안 돼서 무서워 그만 탄다고 소리를 치니까 중간에 세워주기까지 재밌었습니다.
1: 이게 이 월미도도 비슷한 제도인데 네. 원툴 제도예요. 한 명이 표도 끊고 예, 아~ 이제 예, 디스코 팡팡 DJ도 아~ 하시고
2: 여러 가지 역할을
1: 바이킹도 태워주시고 아~ 맞습니다.
2: 원소스 멀티 유주처럼 한 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시는
1: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천대공원은 네. 저희 소풍으로도 많이 가고 네. 예 안에 구경할 거 정말 많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크고
2: 그렇지.
1: 거기서 운동회 열기도 하고 어~ 예 뭐 시나 구 행사하기도 하고 또 저희 집 강아지가 또 그 인천 대공원 옆에 인천 개공원이라고
2: 왜?
1: 강아지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이 있어요.
2: 아 실제로?
1: 실제로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1: 거기 다녀서 거기다 맡겨놓고 또 저희는 대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2: 와 인천 홍보대사 네 다우십니다.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1: 아, 디테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관해서는 제가 꽉 잡고 있습니다.
2: 인천 시장 이름이 뭐예요? 네. 자 이정수님의 네. 문자인데요. 네. 군입대를 3일 앞두고 여자친구와 신포국제시장에서 쫄면을 먹었습니다.
1: 아 여기 매운데.
2: 매워. 매워서 눈물을 훔치는데 그녀가 갑자기 이거 해주세요. 연기로.
1: 오빠 우리 그만 만나자.
2: 하더라고요. 눈물 콧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1: 총각 우리 집 쫄면이 많이 맵지?
2: 하시며 쿨피스를 서비스로 주셨고 저는 이별당했다고도 못한 채 쿨피스만 들이켰습니다.
1: 아 근데 여자친구분이 혹시 우리 이정수님이 눈물을 흘리실까봐
2: 일부러 매운걸 먹었다고?
1: 쫄면으로 핑계를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
2: 그러면 더 잔인한 거지.
1: 아 그런가요?
2: 그러면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설계 이별이죠.
2: 너무 무서운 거지 그러면.
1: 설계 이별입니다.
2: 너무 무섭죠.
1: 아, 어디서

0: 얘기하지? 차라리 쫄면 집에서 얘기하자.
1: 나는 너무 무서운데.
0: 아 무섭습니까?
1: 무서운데.
0: 네.
1: 그냥 이렇게까지 매웠던가? 물론 이제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0: 아 저는 맵찔이어가지고 못 먹어요.
1: 아 너무, 그래요?
0: 예예. 예.
1: 맵찔이에요?
0: 예.
1: 오.
0: 전 매운 거 먹으면은.
1: 근데 정신... 아까 함흥냉면 좋아한다지 않았었어요?
0: 함흥냉면 파였다가 점점 이제 하얀 쪽으로 넘어.
1: 하얀 쪽으로.
0: 예 시원하고 하얀 쪽으로.
1: 입맛은 바뀝니다, 여러분.
0: 그렇습니다. 네. 네. 자. 5401님 왜 아무도 월미도 디팡 얘기 안 하나요? 음흠. 저 대학원 다닐 때 친한 언니가 멍이 엄청 나서 왔길래 아, 누구랑 싸웠냐고 물어봤는데 디스코 팡팡을 30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인 줄 알고 다음에 썸남이랑 갔다가 제대로 30분 디팡 타고 다시는 안 탑니다.
1: 아니 뭐 한때 아... 그 예능 프로그램의 단골 소재이기도 했었고
0: 맞습니다.
1: 지금도 짧은 동영상 보면은 여기서 막 그 웃지 못할 해프닝들 많이 생기잖아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1: 그 장면들이 담긴 영상.
0: 근데 이 네. 공간에서 실제로 커플로 네.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1: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1: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DJ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말씀도 재밌게 하는데
0: 맞습니다.
1: 개구지기도 하고
0: 선을 딱 지키면서
1: 그러니까.
0: 되게 재밌게 해주시잖아요.
1: 아...
0: 거기에 또 넘어가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1: 손님이
0: 약하시니까
1: 그렇지.
0: 또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네.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럴
1: 맞아요.
0: 때
1: 맞아요.
0: 아,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 연기도 해주시고
1: 맞아요.
0: 꽁트도 해주시고 네.
1: 연이어서 디스코 팡팡 사연이 왔습니다. 1681님
0: 네?
1: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월미도 디스코 팡팡을 탔어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바로 디팡을 타?
0: 아, 이건 좀 친해지고 가야죠.
1: 그러니까
0: 이미 사귄 다음에 가야 됩니다.
1: 아, 이건 너무 난이도가 높은데
0: 네.
1: 어쨌든 그런데 하필 장 트러블이 와서 웃지도 소리도 못 지르고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0: 아이고.
1: 내리자마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라고 둘러대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도망쳤죠. 그날 이후 소개팅만 잡히면 설렘보다 화장실 위치부터 찾는 연애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0: 좀
1: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0: 맞습니다. 최 씨가 잘못되셨어요.
1: 어떻게 디팡을 가? 첫 만남에
0: 여기는 좀 이미 좀 진득해진 다음에
1: 맞아요.
0: 왜냐면 그 디팡 바로 앞에 바이킹 있고 그다음에 귀신의 집이 있거든요.
1: 네.
0: 그 세트로 이용하시려면은
1: 좀
0: 이미 좀 이미 좀 사귀기로 하거나
1: 그렇지.
0: 좀 타진 상태에서
1: 그렇지.
0: 가야지 서로 손도 잡고
1: 맞아요.
0: 예.
1: 분명히 그 소개팅 남이 먼저 가자고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0: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예.
1: 장 트러블에 감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헤어진 게 아주.
0: 또 예. 썸남과 디팡 사연이 있습니다. 9097님. 간만에 마음에 드는 소개팅남을 만나서 월미도에 갔었는데요. 좀 일찍 가셨나 봐요. 자기는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 디스코 팡팡 흔들림에도 끄떡 없다며 자기가 절 지켜준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한두 번 툭툭 흔들리니까 힘 한 번 못 쓰고 미끄러지면서 제 옷자락을 잡는 바람에 같이 떨어져서 온몸으로 바닥 청소 제대로 하고 왔네요. 그러고는 소개팅남이 하는 소리가 저 잡으려다가 본인이 떨어졌다고 호감도 확 떨어져서 빠이빠이.
1: 아 그런 거군요. 이 월미도 디스코 팡팡이 연인 간의 어떤 판별을 해주는
0: 아,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하는데
1: 약간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0: 아, 그렇네요. 이 사람 맞나 아닌가.
1: 아, 그러니까.
0: 예, 제대로 된 근육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네요.
1: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허세는 쓰잘데기 없습니다. 뭐 근육이 있다. 뭐 내가 널 지켜줄게.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0: 디팡에서 확인하시고 네. 월미도 바이킹이 또 네. 많이 유명하기
1: 유명하지.
0: 많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1: 그렇지, 그렇지.
0: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담을 확인하시고
1: 거의 수직으로 가잖아요.
0: 맞습니다.
1: 무서워.
0: 귀신의 집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1: 안 하는 못해.
0: 예, 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3D, 4D
1: 네.
0: 예, 그때도 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담력. 아우 네. 저는 뭐
0: 맞습니다.
1: 너무 저기 쫄보여가지고
0: 예, 3종 네. 세트 발휘를 이용하시면 참 좋을 네네. 것 같네요.
1: 네. 네. 노미자님 20대 때 월미도 아 월미도 오늘 풍성하네.
0: 아, 월미도
1: 월미도에서 친구가 단돈 5,000원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0: 오?
1: 회오리 감자를 반씩 나눠먹고 바다만 바라봐도 그렇게 행복했죠.
0: 아.
1: 돌아오는 버스에서 둘 다 지갑은 가벼웠지만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부재였습니다. 지금도 월미도는 웃음과 청춘을 함께 돌려주는 곳이에요.
0: 와.
1: 일단 요 사연
0: 네.
1: 홍삼 선물 세트 후보로 올려드리겠습니다.
0: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적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뭐 친구가 생일이다. 그럼 다 같이 월미도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같이 가요. 그래서 막 어깨 동무하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때 막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요. 와,
1: 그렇지.
0: 우리 영원할 거야.
1: 그렇지.
0: 막 이러면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1: 그렇지.
0: 그 새우깡 사가지고 저희는 네. 사실 뭐 먹지도 못했어요.

0: 새우깡을 나눠가지고 갈매기에다가
1: 갈매기에다가
0: 갈매기 간식 주면서 그 별것도 아닌데 그게 참 재밌었어요.
1: 그때 그 바다를 함께 바라보던 친구들 중에 지금도 만남이 이어지는 친구가 있습니까?
0: 있습니다.
1: 있어요?
0: 연락하는 친구들 있죠.
1: 성함이?
0: 이제 최도 있고요. 고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1: 있군요. 사실이군요.
0: 예, 예. 사실입니다.
1: 검증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0: 왜냐면 저희는 생일 때마다 갔고, 예, 그때마다 가서 또 뭐 어린 나이지만 또.
1: 그렇지. 예.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지갑이 얇았던 시절에 추억이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우리 노미자님도 그런 경우가.
0: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갈매기도 침이 있구나.
1: 침이 있어요?
0: 흐르더라고요, 뭐가.
1: 똥 아니었을까?
0: 모르겠어요. 뭐 끈적한 게 흘렀어요.
1: 똥이야 똥.
0: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뭐 방귀에 똥에 뭐 아우 네. 영미 씨가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0: 네. 네.
1: 자, 네.
0: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고요. 인천 제물포구와 관련된 사연 계속 받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 사이에 노래 듣고 올게요. 인천 출신 가수입니다.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

0: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오셨습니다.
1: 아, 좋다.
0: 네, 노중근 작가님과 함께한 노노노 인천 재물포구와 관련된 사연들을 받고 있습니다.
1: 근데 우리 혁수 씨가 네. 인천시 이제 홍보대사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또 하나만 더 풀어봐요.
0: 하나만요?
1: 네.
0: 아, 추억. 인천 저는 사실 네. 인천 홍보대사 위촉식 때도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사람보다 메뚜기가 많을 때.
1: 진짜?
0: 정말로요. 네. 탁 걸어가면 그때 메뚜기 튀김 안 드셨어요? 많이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1: 그때 뭐 뱀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튀겨 먹고 개구리 튀겨 먹고 그랬었죠.
0: 네, 그때부터 네.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인천 광역시가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인천 광역시가 될 때까지 제가 40년을 보고 자랐습니다.
1: 근데 소풍을 배 타고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0: 아, 그게 네. 영종대교가 없었을 때 네. 영종도로 이제 소풍을 저희가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네네네네. 때 고등학생 때 네네. 그래가지고 영종도를 가기 위해서 다 같이 아침에 월미도에 모여서 배를 타고
1: 아 다리가 없던 시절에
0: 배를 타고 오래 가진 않습니다.
1: 물론 그렇긴 하지만
0: 네 짧게 가는데 그것도 또 친구들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거든요.
1: 그럼
0: 가서 또 뻘축구하고 막 이랬거든요.
1: 아 갯벌에서
0: 네 뻘축구하고 네, 어떤 친구 막 쥐나고 씨름부 친구는 뻘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오.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막 서로 꺼내주고 아.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진짜 혁수 씨는 인천에 관련된 추억이 진짜 많구나.
0: 정말 많습니다. 아, 그래서 네. 월미도 관련된 사연도 주의하실 점 몇 개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네.
1: 서민정님, 개그맨 디스코 팡팡 DJ 출신 개그맨의 홍인규 씨가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사실 저희 코너에서 몇 번 홍인규 씨를 언급해드린 적 있었어요.
0: 네네.
1: 출신이라고.
0: 네.
1: 월미도 디팡 출신이에요. 거기서 아내분도 만나셨다고 맞습니다.
0: 아, DJ를 하시다가 만나셨나?
1: 그거는 아,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전화 연결해 볼까요? 예, 안 된답니다. 바쁘셔가지고. 네. 예, 예.
0: 네, 아, 인규 형도 보고 싶네요.
1: 예.
0: 자, 1454님 동인천 전철역 뒤편. 양키 시장으로 더 유명한 송현 자유시장은 아시나요?
1: 아~
0: 제가 대학 초반에 구경 갈 때면 껌 좀 씻던 형님 누나들이 힙한 옷이나 구제 패션 사러 오기도 했고 미군 PX에서 나온 화장품 통조림 사러 온 엄마 할머니들도 많아서 북적북적했었는데 이젠 서서히 철거 중이라 추억뿐이네요.
1: 이런 곳들이 이제 유명한 곳들 몇 곳 있었죠. 동두천 쪽에도 있었고
0: 아, 네네네.
1: 그다음에 여기 동인천의 송현 자유시장도 그렇고 구제 패션 팔고 그다음에 이제 미군 관련된 그런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곳들이 있었는데
0: 네네.
1: 이제 사연 주신 것처럼 요즘은 다 이제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0: 그렇죠. 추세가 아마 좀 그렇죠.
1: 추억의 네, 한편으로
0: 대신에 온라인 쇼핑으로 다 구매하실 수 있은
1: 아, 사람 참 매정 아니 온라인 쇼핑 편리한 거 누가 몰라요?
0: 아,
1: 추억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0: 네네.
1: 그 애틋했던 시간을 곱씹어보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0: 네, 제가 몰랐던 곳이었어요.
1: 예, 예, 예.
0: 저는 이제 부평에서 나고 자라.
1: 미안하다 한 마디면 안 돼요?
0: 죄송합니다.
1: 미안해요. 사랑해요.
0: 네, 네. 자 김지수님.
1: 네.
0: 네. 네. 아, 제가 이사 한번 없이 차이나타운 옆에
1: 차이나타운
0: 아 차이나타운 옆에 살았었는데요. 친구들 데려왔을 때 차이나타운보다는 그 바로 옆 계양골목 아 맞아요 이것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1: 계양지골목
0: 일본식 목재집 골목이 반응이 더 좋았어요. 경성 스캔들 주인공 된 느낌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1: 어떤 곳인지 우리 저기 인천 토박이
0: 아 여기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양기 때 일본 분들이 좀 자리 잡았던 공간이어서 네. 일본식 건물이 좀 있습니다.
1: 맞아요. 목조가 옥들.
0: 아직도 남아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1: 맞아요.
0: 사진 찍을 때 왠지 그냥
1: 맞아요.
0: 돈 아끼고 해외온 느낌 들릴 수
1: 맞아요.
0: 있는 약간 그런 곳이고
1: 맞아요. 일본 그 그러니까 인천 계양장 거리가 있고 계양 박물관도 있고
0: 맞습니다. 거기에
1: 맞아요.
0: 뭐 최초의 서양식 호텔,
1: 네네네.
0: 호텔인가요?
1: 네네네네.
0: 예, 그 호텔도 아직 외관이 네네. 남아 있습니다. 박물관도
1: 인천이 있고. 인천이 계양된 해가 몇 년도였죠? 인천 홍보대사는
0: 네네.
1: 이번 달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1883년이죠.
0: 1883년.
1: 네,
0: 그 외우
1: 제가 아무래도
0: 제가 요즘 한국사 공부 중인데
1: 네네네.
0: 아직 고려 시대 공부 중이라 아직 못 넘어왔습니다. 개항까지는 아직
1: 그래? 예. 고려 시대 한번 물어볼까요?
0: 자 남예진님이 어우 노 작가님 무서워라고
1: 아, 제가 또 무서울 때는
0: 네.
1: 냉정합니다
0: 네,
1: 역사기 때문에
0: 네.
1: 3415님 아, 신호초 아 신혼초에 어 이 뭐 신혼초겠죠
0: 네.
1: 신혼초에 인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0: 네.
1: 4시간 넘게 운전해서 갔더니 어디를 가도 감흥이 없더라고요

0: 송도에서 문보트도 남편이 타자고 했는데 네네네. 괜히 짜증만 내다가 여행 와서 왜 그러냐며 아이고. 한바탕 싸웠습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집에 와서 혹시나 하고 임태기를 해봤더니
1: 아이고.
0: 임신!
1: 어머나.
0: 알고 보니 입덧 전조였던 거고요. 그 덕분에 우리 아기 태명은 송도가 됐습니다.
1: 아이고 좋은 일이네요.
0: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1: 네, 아. 그냥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네.
0: 근데 인천도 진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1: 많이 바뀌었죠.
0: 송도를 보면 정말 상전벽해.
1: 아예 달라졌어요.
0: 와, 정말 새로운 세상.
1: 네.
0: 그렇죠.
1: 송도에 원래 전쟁 박물관 있고.
0: 와, 깜짝 놀랐어요. 네.
1: 견학가고 이런 곳이었는데 지금 네. 완전 미래 도시죠.
0: 그러니까
1: 미래로 가는 도시. 네, 센트럴 파크와 함께.
0: 뭐요?
1: 예, 센트럴 파크. 예.
0: 예. 네. 아니 왜냐면 저 영미 씨가 영어 울렁증 있어가지고 학용사 코너 언제 다시 해 우리 진짜. 네. 어쨌든.
1: 아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월미도에도 관람차가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오붓한 시간 보내시고
0: 분위기 좀 잡으려고.
1: 네, 분위기 좀 잡으시려고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하나만 주의할 점 하나만 드리면 더위에 약하신 분들 타시면 안 돼요.
0: 더워.
1: 생각보다 덥습니다.
0: 더워.
1: 거기에 냉방 시설이 없습니다.
0: 더워 더워.
1: 올라가면은 가까이 붙기도 싫어요.
0: 아.
1: 가까이 손잡으려고 다 아우 더워 땀나잖아.
0: 오히려 헤어지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1: 그럴 수 있습니다.
0: 멀어지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1: 싸움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0: 아하.
1: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0: 아 꿀팁이네요.
1: 네. 더위에 강하신 분들만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0: 확실히 이런 조언은 경험담에서 우러나오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1: 제가 한번 권명은,
0: 싸웠거든요. 권명은 네. 인천하면 우리 딸이 다니고 있는 인천 소방고등학교가 떠오릅니다.
1: 네?
0: 개교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정말 열심히 자신의 전공 과목을 향해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0: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화이팅 해주세요. 우리 스페셜 DJ께서 요거
1: 우리 딸 루미루미 화이팅! 소방고등학교 화이팅!
0: 화이팅! 일어나십시오!
1: 아, 예전에 네.
0: 네. 네.
1: 아,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나 봐요.
0: 아 그러니까 노래 들어야 되는데.
1: 네 노래 들어야 되는데요.
0: 네.
1: 자 최고의 사연 이따 같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역시 인천 출신의 신지 누나가 있는 그룹 코요태 우리의 꿈!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0: 들어와라.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노중은의 노객 노다지 인천 재물포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고의 사연은 어떤 걸까요?
1: 아, 저희가 우리 저기 혁수 씨 네. 화장실 간 사이에 네네. 저랑 PD랑 작가랑 네, 작당 모의를 저희 마음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0: 네.
1: 자, 디스코 팡팡 바닥을 온몸으로 청소를 하셨다는 9097님.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
0: 아, 이게
1: 아, 이거는 혁대가 그런 거예요?
0: 사실 제가 화장실 다녀온 게 아니라 바깥에서 네. 눈물을 훔치고 왔어요. 예전에 그 사연에 네. 좀 약간 저도 이제 빠져들게 돼가지고 저도 그래서 아, 이분 너무 드리고 싶어요 해가지고 이분도 드리면 안 돼요 혹시 하나도 없습니까 해가지고
1: 네.
0: 자, 5,000원으로 월미도에서 놀았던 훈훈한 추억을 보내주신 노미자님도 홍삼 선물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와, 저희가 두 분을 이렇게 가장 큰 선물을 네네. 동시에 드리는 적은 없는데
0: 네네.
1: 오늘 우리
0: 아니면은 제 추억을 또
1: 아 그렇구나
0: 예 막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1: 근데 진짜 화장실 안 갔어요? 라디오는 진실 그 자체고
0: 화장실에서
1: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0: 네네
1: 영영
0: 갔어요.
1: 아, 갔다 그러면 되지.
0: 네.
1: 예, 예. 자, 어쨌든 혹시 못 들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0: 네?
1: 오늘 홍삼 선물 세트 받으실 9097님의 사연을 우리 혁수 씨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간만에 마음에 드는 소개팅남 만나서 월미도 갔었는데요. 저기는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 디스코 팡팡 흔들림에도 끄떡 없다며 자기가 절 지켜준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한두 번 툭툭 흔들리니까 힘 한번 못 쓰고 미끄러지시면서 제 옷자락을 잡는 바람에 같이 떨어져서 온몸으로 바닥 청소 제대로 하고 왔어요.
1: 잘한다, 잘한다.
0: 그리고는 소개팅남이 하는 소리가 저 잡으려다가 본인이 떨어졌다고 호감도 확 떨어져서 빠이빠이.
1: 아, 역시 읽는 맛이 남다르시네요.
0: 아,
1: 그리고 요거는 혁수 DJ가 픽한 거 노미자 씨 사연 제가
0: 네?
1: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0: 네네.
1: 20대 때 월미도에서 친구와 단돈 5,000원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오리 감자를 반씩 나눠 먹고 바다만 바라봐도 그렇게 행복했죠. 돌아오는 버스에서 둘 다 지갑은 가벼웠지만 마음만큼 세상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지금도 월미도는 웃음과 청춘을 함께 돌려주는 곳이에요.
0: 와.
1: 그러니까 뭐 오래되고 낡고 이런 문제는 상관없고
0: 이거 제 일기장 훔쳐보신 것 같아요.
1: 아, 이렇게 적었었어요?
0: 어, 거의 비슷해요. 월미도는 그런 공간입니다.
1: 거짓 없는 진실이죠.
0: 이건 진짜 진실입니다.
1: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제 일기장 훔쳐보신 거 아닙니까? 노미자님. 의심이 됩니다. 네.
1: 이따가 일기장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별그램에.
0: 예, 예, 예. 많은 걸 거의 증거 위주로 확보를 많이 해놓으시네요.
1: 죄송해요.
0: 예, 예.
1: 죄송해요.
0: 자, 예, 네. 자, 이렇게 두 분께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저 오랜만에 10년 만에 뵀는데
1: 맞아요.
0: 또 헤어지네요.
1: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그냥 코너 지기로서 새로운 우리 임시 DJ들이 오실 때마다 제 본분을 네. 이제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0: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시 말고
1: 아, 스페셜 네. 스디
0: 네.
1: 혹시 또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 중에 아, 왜 이렇게 우리 혁수 씨한테 못 뜨게 굴어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0: 네.
1: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
0: 아, 10년 전부터 싸운 네.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가지고
0: 아 저도요 네네. 저는
1: 그리고 뮤지컬 응원해요 진짜로.
0: 뮤지컬 저 화장실에서 혼자 하고 있습니다.
1: 아 연습.
0: 아니, 매일 샤워할 때마다.
1: 그렇지
0: 혼자
1: 그러니까.
0: 예, 5분 뮤지컬 하고 있습니다.
1: 나는 무대에 설 거라고 봅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0: 뭐 누군가에게 저 화장실로 초대할 순 없지만.
1: 네네네.
0: 혼자서 하고 있는 뮤지컬.
1: 바탕이 돼서.
0: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1: 그럼요,
0: 은근히.
1: 그럼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또 언제 뵙나요? 금방 뵈야죠.
1: 글쎄 뭐 우리 10년 주기설이 있어가지고 아마 또 2035년 뭐 이때쯤을 바라보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0: 자, 아, 유민정님이 작가님 혁수님을 들었다 놨다 디스코 팡팡이네요. 혁수님 팡 멍들라라고
1: 보내주셨습니다. 받아주지 못하거나 받아칠 어떤 그런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제가 절대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워낙 선수고
0: 아이고.
1: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0: 네, 네. 마음의 상처 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너무 안 있겠어?
0: 네. 자, 노 작가님과는
1: 예, 예, 예.
0: 아쉽지만 여기서
1: 네.
0: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여러분.
0: 네. 자, 저는 DNC의 Toothbrush 듣고 올게요.

네, DNC의 투스 브러시 들고 오셨습니다. 자, 이민정님, 노 작가님한테 눌렸던 기 다시 폭발시켜요, 혁수님 가자!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즐겁기도 했는데 아, 가슴속에 눌려있던 벽돌이 예, 한껏 내려간 그런 기분도 들고요. 네, 농담입니다. 자, 아, 낯선 목소리에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출산휴가 떠난 우리 영미 누나를 위해서 달려와이야 달려온 남자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아, 소개를 못해드린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843님 혁수오빠, 혁수오빠가 살던 산곡동 아파트 옆에서 눈썹 문신과 속눈썹 샵 운영 중이에요. 사이기동 부평 산곡동, 산곡동이 나은 최고의 스타 권혁수 흥해라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훈훈합니다. 네, 제가 눈썹 문신과 속눈썹을 연장을 할 일이 있다면 만약에 아직 관심이 없지만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게 제가 산곡동에 살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는 작전동, 작전서운동, 계산동, 삼산동 이렇게 살았고요. 삼곡동이 왜 오해하실 수 있냐면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 다 삼곡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네 어렸을 때 왜 그렇잖아요. 왜 친구네 집에서 하루 자고 막 거기서 괜히 친구네 집에 같이 있고 싶고 이랬잖아요. 아마 그래서 오해하셨을 수 있습니다. 삼곡동에 많이 출몰합니다. 지금도 많이 가고요. 친구들 보러. 네. 잠시만요. 이 문자 꼭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김미영님. 어머 혁수씨. 오늘 보니 유지태 씨 모습이 살짝 보여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제 입으로 좀 드리기 그런데 꼭 다이어트만 하면 유지태님 이야기를 많이 듣긴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가까이 갔는데 제 눈이 명치쯤에 있더라고요. 높이가 많이 다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김미영님 너무 기분 좋은 문자 감사합니다. 자, 3691님 스페셜 DJ 듣는 재미가 있어요. 그나저나 전 영미언니 때도 무지님 때도 소라언니 때도 한 번도 소개 못 됐는데 혁수님 때는 한번 불리려나요. 지금 부산은 무지무지 더워요. 허허허 이렇게. 부산에 계시는군요.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3주 만에 소개해드렸습니다. 3691님 근데 서울은 아직은 막 엄청 무더운 폭염은 아닌데 저도 부산 친구랑 어제 연락을 했는데 부산은 또 무지무지 덥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뭐 양산이나 이렇게 더위에 대비하실 수 있는 손선풍기나 항상 준비해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629님 혁수씨 여긴 경주입니다. 해가 완전 쨍한데요. 정말 가물어서 비가 와야 되는데 혁수 씨가 하늘 보고 비 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비가 내리고 네, 비가 좀 제발 내려라. 이게 문제입니다. 어디는 비가 많이 오고 어디는 안 오고 그렇죠. 그래서 고루고루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서울은 지금 해를 못 본 지가 지금 며칠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며칠은 더 못 볼 것 같고요. 제발 경주로 가라. 경주로 가라. 경주 비가 내려라.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자, 비에너지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제 계속해서 자 못다한 사연 읽어드리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김현철의 달이 몰라.

두시의 데이트 임시 아니죠.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김현철의 다리몰락 함께 들으셨고요. 잠시 중요한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 하천수위 상승에 따라 파주시 임진강 비룡대교 주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이 비가 여기는 많이 오고 여기는 안 오고 너무 속상합니다. 좀 골고루 올 수 없나요? 저혁수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댕이들 사연도 아, 정말 많이 왔습니다. 조금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18님 가락시장에 과일 사러 왔는데 이 가게에서 두 대가 흘러나와요. 여기서 살게요. 와, 크크크크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거기서 살면은 비타민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피부도 뽀송해지고, 네. 저도 과일 좋아하는데요. 거기 눌러 앉으시면 어떻게 싸게 안 될까요? 네. 아, 가락시장에 과일 사러 한번 가고 싶네요. 자, 7935님. 사연 보내봅니다. 저 오늘 방학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제일 좋은 기분, 아, 제일 기분이 좋은 소식이네요. 자, 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제 맨날 늦잠 자고 에어컨 틀고 수박 먹으면서 땡플릭스 보려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제일 좋을 때죠. 근데 혹시나, 혹시 방학 숙제가 있다면 다른 거는 미루셔도 되는데 일기예보는 적어두세요. 왜냐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찾아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방학 숙제. 아, 엄마. 아, 근데 날씨 어땠지? 그러니까 날씨는 미리미리 적어두라 그랬지. 이러셨거든요. 예. 얼굴도 그럴 줄 알았다. 비 왔는지 흐렸는지 맑았는지 엄마가 어떻게 기억하니? 이러셨거든요. 꼭 일기예보는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0: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0,000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장모님표 마더리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2: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분들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약, 음주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아, 근데 이 사연 좀 인상적이네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2541님. 혁수님, 요즘은 옛날처럼 매일매일 일기 쓰는 숙제 없대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일주일에 두 번만 일기 쓰면 돼요. 아니, 그러면 이게 일기가 아니라 2-3일기 아닙니까? 2-3일기? 3-4일기? 3-4일에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건 일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날짜는 기억이 안 날 테니까요. 꼭 적어두세요. 자, 김자영님. 혁디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 5일이나 더 만날 수 있다니 너무 좋아. 우리 내일 만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우천시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사고 대비하시고요. 자, 날씨 좀 칙칙하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혁수가 있잖아요. 내일도 더 행복한 에너지 전달해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유성은 아름다운 이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서학예술마을. 전주 한옥마을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만나게 되는 예술마을인데요. 예술인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동네라 담벼락 하나에도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서학예술마을은 낮은 주택들이 이어지는 골목부터 시작되는데요. 탁 트인 하늘 아래 오래된 양복점과 이용원, 동네 슈퍼가 예전 모습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엔 작은 갤러리와 전시공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예술마을 도서관에서는 정원이 내다보이는 통창 앞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 좋다고 하네요. 오래된 것들 사이로 예술이 스며있는 골목이라 천천히 걷고 싶어지는 곳이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스웨덴의 일렉트로 팝 듀오죠. 투모드의 Everything is Right 들으셨어요. 이 곡은 70년대 디스코 음악을 오마주한 곡이라고 합니다. 뭔가 처음에 이제 인트로에 쫙 나오는 뭔가 벅찬 그런 인트로가 나오고 그러다가 디스코 음악이 탁 나오는 게 마치 좋은 디스코 음악이 사람들의 디스코 음악에 맞춰서 사람들이 춤추는 뭔가 클럽에 들어간 그런 느낌이 클럽에 이렇게 문을 촥 열고 그 클럽 들어갈 때 그 설레는 기분 있잖아요. 그거를 딱 인트로에 표현을 하고 딱 들어가서는 안정적으로 딱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신나는 디스코 음악이 쫙 나오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주 완벽한 하루에 완벽한 하루를 들으러 오시는 어떤 청취자분들이 오늘 어떤 음악이 완벽한 하루에서 2시간 동안 나올까 이런 기대감을 품고 들어오는 기분을 굉장히 잘 표현해준 우리 투모드의 Everything is Right 이거 오늘 완벽한 하루의 오프닝으로 아주 끝내주는 곡이네요. 너무 기분 좋게 오프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완벽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은지님도 시작부터 신나잖아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도 흐리고 이런 날 이렇게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보는 거죠. 김진영님, 순디 옥수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며 듣고 있어요. 이렇게 딱 썼는데 박지은님이 저도 옥수수에 먹고 있는데라고 바로 또 옥수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잘 어울리나요? 저는 이렇게 요즘 옥수수도 제가 좋아하고 뭐 아메리카노 커피야 뭐 워낙에 좋아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노영심 씨가 옥수수를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냉동실에 이렇게 얼려놨는데 착 쪄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한번 마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진영님하고 박지은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거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오늘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사연은 아니어도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적어서 사연 보내주시거나 또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런 음악이 나오면 참 잘 어울리겠다 싶은 그런 음악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니까 미니 어플 다운받으시면 또 거기서 무료로 계속 신청도 해주시고 미니 어플 쓰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오늘도 완벽한 하루 2시간 시작해 보기 전에 1, 2부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3일제약, 백조싱크, 유성물산교역, 브람산머이자,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그레이논, IBK 기업은행,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와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0: 발효 식초 광고.

이상은의 돌고래 자리 들으셨습니다. 아, 이상은 씨의 이 노래도 굉장히 뭔가 따뜻한 가사의 노래네요. 제가 뭐 여러분 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제가 참 이상은 씨의 어릴 때 이상은 씨 참 팬이었어요. 근데 아, 또 오랜만에 이상은 씨 목소리 듣니까 참 좋습니다. 김두래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단호박 쪄서 라떼랑 먹는데 이 조합도 진짜 좋아요. 오, 단호박을 라떼와 함께. 저는 이렇게 정말 안 먹어봤는데 얼마 전에 또 아니 우리 노영심 씨가 단호박도 보네요. 단호박 뭐 가지 옥수수 뭐 양파 이런 걸 왜 정기적으로 좀 보내주세요. 근데 단호박을 또 그렇게 쪄가지고 스프로 만들어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단호박과 라떼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박유나님은 동네 떡집에서 꿀떡 사서 지금은 커피숍에 잠시 들렀어요. 뱅쇼 마셔요. 오, 이제 박유나님의 그 이 지금 나온 메뉴는 하나도 지금 매치가 안 되는 떡집에서 꿀떡을 사서 커피숍에 들렀는데 커피숍에서 뱅쇼를 마시는 거예요. 오. 특이하네요. 아, 그래도 뭐 뭔가 좋아 보이는데요. 뭔가 뱅쇼 좀 있어 보여요. 박인아님. 구민영님. 한동안 라디오를 멀리하다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 너무 좋네요. 하루하루 무료한 삶인데 다시 라디오에 빠져보려고요. 아, 좋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오는 정말 매일매일이 새로운 음악과 또 익숙한 음악과 또 새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렇게 라디오는 뭐 그렇게 자극적이거나 도파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잘 들어보면은 굉장히 매일매일이 흥미롭습니다. 구민영님처럼 라디오 구민영님 이제 뭐 오랫동안 안 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라디오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순디의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권진아의 노래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새 EP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Save Me라는 새 EP를 발표를 했는데 이 EP에는 모든 곡을 락 사운드로 만들었대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권진아 씨가 해석한 락이 어떤 느낌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권진아의 노래입니다. Don't Save Me.

권진아의 Don't Save Me 들으셨습니다. 좀 정말 권진아스러운 락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다른 음악들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409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퇴근길에 늘 듣고 있어요. 지금은 아이 학원 픽업까지만 제 귀는 즐겁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곡. 역시 순디 파이팅 하셨습니다. 아유, 2409 쓰시는 분도 파이팅입니다. 아이 학원 픽업 가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좋은 노래 즐겁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0537 쓰시는 분, 순디, 저 남편이랑 오랜만에 대학로 연극 보러 10년 만에 지하철 탔거든요. 근데 저희 둘 다 지하철 유리에 비친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 너? 너무 변했나요? 아유, 변해야죠. 안 변하면 안 돼요. 변해야 됩니다. 변한 모습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가져야 됩니다.

즐겁게 연극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좋은 노래 하나 또 틀어드릴게요. 잽 머넷의 노래입니다. Call You Mine 이 곡 듣고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바덴 파월의 라멘투스입니다. 브라질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이고요. 재즈, 삼바, 보사노바가 어우러지는 연주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라멘투스는 브라질의 스탠다드로 불리는 곡인데요. 60년대 초에 시인이자 음악가인 비니시우스 지모라이스가 가사를 붙인 이유

이어가는 연주가 매력적입니다. 바덴 파월의 라멘투스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바덴 파월의 라멘투스였습니다. 바덴 파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대단한 기타리스트죠. 이 클래식 기타를 가지고 정말 브라질의 모든 곡들 그리고 클래식 곡들까지 굉장히 멋진 연주를 들려주는 기타리스트인데 이 노래를 제가 좋아합니다. 원래는 노래가 있는 보컬이 있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가 쓴 가사를 노래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고 싶었지만 MBC 없는 관계로 이 곡을 했는데 참 이 곡도 굉장히 이 곡만 들어도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이 플루트 연주자 코피냐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플루트의 노래 멜로디를 연주해주고 또 바덴 파월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연주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멋진 음악이었습니다. 굉장히 1968년에 나온 녹음된 곡인데 참 이 사운드가 왠지 참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이때 음악 왠지 LP에서 따왔을 것 같은 그런 음악이

이렇게 사운드가 들리는 게 굉장히 좋고 저는 이때 음악이 참 그렇게 좋더라고요. 라멘투스라는 곡이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바덴 파월의 라멘투스를 검색하시면은 보컬이 있는 것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혜선님이 순디 반쯤 누운 자세로 완화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선곡을 듣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비오는 날씨라서 이따 저녁도 하기 싫으네요. 아 저녁 이제는 배달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시스템이 하기 싫으면 한 번쯤은 배달 시켜 먹어도 괜찮겠죠. 잘 생각해 보시고 맛있는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 양윤정님 공덕동에서 송도국제도시까지 운행하는 M6751 광역버스에 상수님의 완화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 완화는 조심스럽게 차분하게 이렇게 뭔가 조용한 분위기에서 광역버스에 이렇게 조용히 손님들을 태우고 가는 광역버스에서 완벽한 하루가 조용히 흘러나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주 방금 방금 들은 라멘투스 같은 곡을 쫙 들으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6424 쓰시는 분이 취향의 공유로 곡을 공유해 주셨어요. 트레인의 50 Ways to Say Goodbye 공유해요. 이 곡 듣고 트럼펫을 배우고 싶어졌는데 간신히 숨만 쉬고 살고 있어서 호흡이 안 될까 봐 망설이고 있어요. 아 트럼펫을 배우시면 아마 호흡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괜히 트럼펫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그런 생각이 딱 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6424 쓰시는 분이 공유해 주신 곡 트레인의 50 Ways to Say Goodbye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6424 쓰시는 분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트레인의 50 Ways to Say Goodbye 들으셨고요. 그 뒤로 보아의 All the Jazz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6424 쓰시는 분 제가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닭가슴살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민서님이 순디 와 제가 드디어 미니를 깔았습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아 김민서님 축하드립니다. 미니를 드디어 깔게 되셨군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미니 어플을 쓰시게 된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미니 어플로 정말 MBC의 많은 프로그램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공짜로 들을 수 있고요. 문자도 공짜로 보낼 수 있습니다. 즐거운 미니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서님 감사합니다. 깔아주셔서 9651 쓰시는 분 순디 오빠 여기는 부산에 있는 한방병원 특수실인데요. 엄니께서 입원하셨는데 상순 오빠 목소리 듣고 반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남자답게 생겼는데 목소리까지 멋지다고. 아유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아유 어쩌다 또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입원하신 김에 그래도 우리 완벽한 하루를 또 듣게 돼서 만나게 돼서 참 좀 입원한 거는 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또 좋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만나게 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얼른 쾌차하셔가지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음부터는 집에서 라디오로 제 목소리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좋은 음악과 함께 제 목소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꼭 전해주셔야 됩니다. 9651 쓰시는 분 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마 퇴원하시고 집에 가시면 아마 김치 세트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의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113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퇴근길 2시간 거리. 이 거리를 언제 가나

나 싶다가도 완화 듣다 보면 어느새 집에 도착합니다. 퇴근길 메이트 시간 삭제 마법사 상순영님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여러분들도 그렇군요. 저도 완벽한 하루 이제 와서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노래 좋은 노래 몇 이렇게 듣다가 또 여러분들 사연 얘기 좀 하다가 또 취향의 공유 듣다가 또 상순 퀴즈 풀면은 끝이에요.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언제 퇴근길에 이렇게 계속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113 쓰시는 분. 자, 3778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특별할 것 없는 하루지만 순디가 노래 틀어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9와 숫자들의 평정심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런 게 또 하루에 이런 특별할 거 없는 하루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올 때, 내가 신청한 노래가 라디오에서 착 신청한 노래를 DJ가 이렇게 착 틀어주면 너무 기분 좋죠. 3778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구화 숫자들의 평정심 이 곡 2부 끝곡으로 들어드리고 이 곡도 참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2부 끝곡으로 틀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골반이 옹졸해 보이는 바지라는 말에서 옹졸하다는 종종 옹졸한 입술, 옹졸한 눈처럼 신체 부위와 함께 쓰입니다. 그런데 옹졸하다는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다는 뜻이라서 옹졸한 생각이나 옹졸한 성격처럼 사람이나 그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좀스럽다는 의미로 쓰여야겠죠. 골반이 옹졸해 보인다는 말 대신 골반이 좁아 보인다고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질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질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곡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아 역시 언제 들어도 좋은 곡입니다.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들으셨어요. 저는 특히 이 곡의 색소폰 솔로를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노래 전체가 뭐 하나 뺄 거 없이 좋은 요소들이 가득하지만 이 색소폰 솔로의 이 특히 중간 색소폰 솔로의 이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고 이

0: 되게 뭐라 그럴까요? 뭔가 조금 굉장히 여유 있게 좀 복잡한 음들과 코드들에서도 굉장히 여유 있게 이 무리를 떠다니듯이 진행되는 이 색소폰 솔로가 너무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멜로디를 참 항상 나올 때마다 흥얼거리면서 따라가게 되는 그런 멜로디입니다. 아, 빌리 조엘의 목소리도 좋고 0989 쓰시는 분 명곡은 역시 명불허전이네요. 맞아요. 언제 들어도 참 편안하고 좋은 곡입니다. 7403 쓰시는 분이 잔뜩 성이 나 있다가도 순디 목소리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완화 매직. 그래요. 완벽한 하루 들으시면서 완벽한 하루에서는 주로 이렇게 편안한 음악들. 음악 저도 이제 뭔가 막 흥분되거나 막 성이 나거나 이럴 때도 그럴 때마다 편안한 음악을 좀 틀어놓으면은 정말 진정이 됩니다. 좀 그런 마음을 좀 평정심. 아까 우리 2부 끝곡에 들었던 구화 숫자들의 평정심 그 제목처럼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완벽한 하루 항상 이 하루의 중간에 완벽한 하루를 한 번씩 들어주는 게 아주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3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동서, 빙그레, 베스트슬립,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노무법인 폐,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프리미엄 방탄꼭지,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경기도청, 가마치 통닭,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1: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TV.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서울다반사 피처링 박솔의 노래입니다. Lost and Found.

서울다반사 피처링 박솔의 Lost and Found에 이어서 존박의 같은 마음 다른 시간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 두 곡 다 너무 지금 이 분위기가 딱 좋은데요. 0280 쓰시던 분이 노래들이 비 오는 날씨와 너무 잘 어울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256 쓰시는 분, 오늘 비가 오니까 음악이 귀에 잘 들어와서 그런가 유난히 감성이 촉촉해지네요. 한 곡 한 곡 지나가는 게 너무 아깝고 다음 곡은 또 어떻게 귀를 녹여주려나 기대돼요. 아 참 참 음악들이 참 좋죠.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음악들이 정말 3256 쓰시는 분 말씀처럼 정말 귀에 잘 들어요. 쏙쏙 귀에 잘 들어오고 뭔가 음악에 집중을 잘할 수 있고 좀 더 젖어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또 완벽한 하루에서

곡들이 아주 오늘 날씨와 잘 어울리는 곡을 선곡을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또 신청곡들도 정말 너무 지금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곡들을 신청을 잘 해주셔서 너무 좋은 곡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곡, 오늘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곡 김내영님의 신청곡입니다. 넷킹콜의 Fly Me to the Moon.

넷 킹콜의 Fly Me to the Moon. 아, 너무 좋네요, 지금. 자, 김은경 님이 또 신청해 주신 사라 맥락클린의 에이디아 들어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관련 문제를 내면서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이웃집 토토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이웃집 토토로는 시골로 이사온 자매가 숲의 요정 토토로를 만나 따뜻한 교감을 나눈 이야기를 담고 있죠. 우리에게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익숙한데요. 실제 사촌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웃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나와 증조 할아버지의 동생의 손자는 7촌 사이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X입니다. 이웃집 토토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내셨어요. 뭐 이거야. 나와 증조 할아버지의 동생의 손자.

1촌, 1촌이니까 2촌,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3촌이죠. 증조할아버지의 동생이니까 3촌, 2촌을 더하면 5촌이 됩니다. 5촌의 손자, 다시 돌아옵니다. 5촌의 아들, 그러니까 6촌, 손자, 7촌. 7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천히 제가 풀어드렸으니까 오늘 정답은 5. 아무 이런 수학 문제를 오늘 내셨어요. 오늘은 수학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촌수 따지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방송 시간이 좀 짧다고 뭐 급하게 풀 필요 없어요. 천천히 우리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죠.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요. 7촌 맞습니다. 오! 저는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죠. 나와 증조할아버지의 동생의 손자는 7촌 사이다. 오! X!

증조할아버지의 동생의 손자는 7촌 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제가 천천히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7촌 사이가 맞다. 저는 그렇게 풀었습니다. 예. 유승원님 정답 X. 제당사촌이니까 6촌 아닌가요? 제당사촌이 뭔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계산할 때는 7촌이 나왔는데 1948 쓰시는 분은 계산해보니 8촌이네요. 매일 퇴근길에 듣기만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한 손가락으로 하셔서 근데 이분은 X인지 O인지 그러니까 X란 얘기죠. 8촌이니까 7촌이 아니니까 X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조은영님 555 뭐예요? 순디 옛날 사람이라 촌수 계산 100% 맞음. 아 뭔가 왜 진 것 같지? 뭐예요? 옛날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도 촌수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네. 3914 쓰시는 분 오. 와 순디 종갓집 종손 같아요. 종갓집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니요. 자 저는 5를 선택 풀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풀어드려서 친절하게 천천히 풀어드렸어요. 자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 제가 그랬잖아요. 나와 증조할아버지의 동생의 손자는 7초 사이가 맞습니다. 부모자식 사이는 1촌이죠. 형제 사이는 2촌. 나와 증조할아버지까지는 그래서 3촌. 증조할아버지와 그 동생은 형제인 관계로 2촌이니까 5촌이 됐고요. 즉 나와 증조할아버지의 동생까지 관계는 5촌 맞고요. 여기에 증조할아버지의 손자까지 2촌을 더하면 모두 7촌이 되는 거죠. 아, 너무 쉽습니다. 참고로 부부 사이는 촌수를 따지지 않아 0촌. 그렇죠. 촌수가 없죠. 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오늘 틀리신 분들, 저를 안 따라오고 틀리신 분들, 다시 한번 촌수 공부 하시고, 어디 딴 데 가서 이제 아는 채도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아, 옛날 사람이라니. 아니, 요즘 사람들도 정확히 이 촌수라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답 맞추신 분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1203 쓰시는 분 신청해 주신 곡 듣죠. 엘르가든의 Marry Me.

엘리가든의 메리 미에 이어서 0190 쓰신 분이 시청해 주신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정일용 님이 순디가 상식으로 푸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라고 놀림의 문자를 또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정일용 님 맞추셨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자, 바로 노래로 이어드릴게요. 0705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들을 때가 됐어요. 이분의 목소리를. 윤상의 노래입니다. 이별의 그늘.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0: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2: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내일은 수요일 젠지의 음악 있는 날이죠. 휴가 간 토마스 쿡 대신에 우리 완화의 가족 성진환 씨와 함께합니다. 내일 또 성진환 씨가 젠지의 음악에서 또 좋은 음악 선곡해 올 테니까 또 성진환 씨 또 얘기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편안하게. 자,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아월의 전시회 틀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팀앱 대리.
2: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이라는 약점을 안겨준 아킬레우스는 발빠르기로 유명한 당대 최고의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느려터진 거북이와 경주를 하게 됩니다. 에이, 인심 썼다. 네가 먼저 출발해. 나는 한참 뒤에. 네가 100m쯤 갔을 때 출발할게. 과연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 아킬레우스는 결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가 100m쯤 갔을 때 거북이는 그 사이 1m를 가죠. 그가 1m를 따라잡으면 거북이는 또 1cm를 갈 거예요. 둘 사이의 간격은 계속 줄어들겠지만 거북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한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앞설 수 없어요. 제노는 이런 논증으로 그럴듯한 변증법을 창시합니다.

제논의 역설은 수열의 극한 개념과 관련된 논증인데요. 실제로 경주하면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쉽게 따라잡고 마는데 논리상으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역설이라 불립니다. 자, 장마철 비만큼 역설은 때로 과도하게 넘쳐납니다.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더 두비 브라더스의 롱 트레인 러닝 들었습니다. 기차하고 자동차하고 달려나가면 누가 더 빠른가요? 영화에 보면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 자동차로 막 기차를 따라잡고 막 단거리는 자동차가 빠를 수도 있지만 장거리는 기차가 빠를 것 같은데. 예. 자, 두비 브라더스의 롱 트레인 러닝 첫 곡으로 들었고요. 1부, 2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프리미엄 방탄 꼭지, 3일제약, 주식회사 본 컴퍼니,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IS 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77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황빈 씨, 아저씨가 저번에 일할 때 몰래 들으라고 하셔서 몰래 듣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라디오는 원래 몰래 듣는 거죠. 예전에 왜 고등학생 때 그렇게 듣는 분들 많았어요. 야자 시간에 선생님 몰래 귀에 이렇게 이어폰 끼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한 동물인 게 그 금기를 깨는 그 쾌감이랄까? 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금단의 열매라는 말도 있고. 예. The Beatles Help 들었고요.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입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인호 씨가 백캠을 듣는 이유랄까요? 다른 방송들은 잘 아는 노래들이 나오는데 백캠에선 새로운 노래들을 배울 수 있어 좋아요. 한 수준 높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수준 높은 거 아니고요. 그리고 백캠에서도 원래 다 잘 아는 노래들이에요. 히트곡만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뭐 이상한 곡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 히트곡인데 약간 기억에서 멀어졌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예, 완전 유행가만 나갑니다. 자, 0913번으로 야, 기말고사 저번에 영어 망쳤다고 사연 보냈던 학생입니다. 성적이 나왔는데 한국사는 망쳐서 아쉽고 또 자신이 없었던 수학을 예, 잘해줘 다행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저번에 삼촌이 알려주신 벼락치기 방법으로 사회 공부했는데 한 문제밖에 안 틀렸어요. 아, 제가 벼락치기를 권해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시험 볼 때도 그렇게 했다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저 벼락치기, 당일치기가 통하는 과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이 있죠. 국어, 수학 이런 거 잘 안 되죠. 이건 평소에 잘해야 돼요. 아무튼 뭐 잘했어요. 예, 0913번. 자, 청해 주신 음악은 고티에 피처링 킴브라.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Bill with us, use me 들었습니다. 박지선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고티의 피처링 킴브라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였고요. 아, 아저씨 오늘 야근하느라고 애들 데리러 늦게 갔더니 애들이랑 같이 백캠을 다 듣네요. 최연소 청취자 맞죠?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저 산후조리원에서 같이 듣는 야, 어머니가 계시고 그 다음에 모태청취, 저는 모태청취. 엄마 뱃속에서부터 듣는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귀엽네요, 그래도 애들은. 예. 자, 어디 갔어? 구창모 씨 찾은 거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최혜정 씨. 와, 25시간 후에 구창모 씨가 백캠에 나오시다니. 와, 4년을 기다렸습니다. 2022년에 나오셨거든요. 아, 그래요? 오, 내일은 왜 나오는 거예요? 아, 내일 구창모 씨 나오는데요? 오, 뭐 영화 출연했나? 아니, 구창모 씨가 새 앨범을 냈습니다. 예, 내일. 쓸데없이 앨범은 왜 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0807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폴라 코울. I don't wanna wait.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늘 경기도 연천의 임진교는 홍수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그만큼 경기 북부에 상당히 많은 비가 왔고 지금은 강원도와 충청 일부 제외하고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장맛비가 잠깐 쉬었다가 내일 오전부터 다시 내릴 텐데요.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에 최대 80mm 이상이고요. 전북에는 최대 60,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비의 양은 오늘 내렸던 것에 비하면 적지만 이미 많은 비가 와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사태 발생하기 쉬운 조건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인도의 도시 델리에 코브라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코브라는 독사여서 위험하기도 하고

주변을 넓게 펼치며 혀를 날름거리면 무섭기도 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익이 눈에 보이면 코브라 따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강심장의 소유자들. 코브라가 오히려 사람

토라 퇴치 정책으로 돈을 쓰기로 했다. 즉 현상금을 뿌리기로 한 것.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을 주는 정책은 효과가 있었다. 돈 벌기 쉽지 않았던 시절이니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코브라 잡기에 나섰고 어느 순간부터 코브라 개체 수가 확 줄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코브라를 잡아와서 현상금을 타가는데 좀처럼 코브라 퇴치에 진척이 보이지 않는 거였다. 델리가 아무리 큰 도시여도 한 도시 안에 그렇게 많은 코브라가 서식하고 있다니. 총독부는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다.

알고 보니 사람들이 코브라로 돈 벌기가 쉬워지자 아예 코브라 사육에 나서게 된 탓이다. 야생 코브라는 찾기도 쉽지 않고 잡기도 쉽지 않지만 코브라를 기르면 얘기는 달라진다. 어이가 없어진 총독부는 코브라 현상금제도를 폐지해버렸다. 그 결과 쓸모 없어진 코브라들이 풀려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나중을 생각해서 사람들은 코브라를 죽이는 대신 풀어놓는 쪽을 택했고 그래서 델리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코브라가 돌아다니게 되었다. 인간 이외의 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어떤 동물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동물은 맹수나 해충 같은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탈출 늑대, 늑구의 안부에 그토록 마음 졸이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동물에 대해서 자주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인다. 철수는 오늘 최근에 동물윤리 또는 동물정치라는 용어가 생겨난 배경을 둘러본다. 반려동물이라며 애지중지하는 대상과는 다르게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서 함부로 다루어지던 동물들을 다시 보려는 노력이 도처에서 시도된다.

아, 이거는 10대 후반, 20살 무렵에 진짜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애니멀스의 We gotta get out of this place.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해. 네. 저는 솔직히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예. 영국 밴드 The Animals. We gotta get out of this place. 자, 6시 39분 6초 막 지났습니다. 야, 제가 아까 조크로 구창모 씨 쓸데없이 앨범 왜 내냐고 그랬더니 이상영 씨가 쓸데없이 송골매 새 앨범 내주세요. 네. 제가 그 송골매 콘서트를 하면서 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 드렸고 공연에서도 얘기 드렸을 거예요. 아, 이게 저는 이게 마지막이다. 음악을 다시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면동 씨를 필두로 많은 분들이 아, 올해 부산 락 페스티벌에 이면동 씨도 공연 잘하시고 여름 잘 보내세요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갑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최수연 씨가 청해 주신 음악. 예, 이 스탠 게츠하고 후앙 질베르트 음악, 게츠 질베르트. 예. 이거 뭐 진짜 명반으로 꼽아주는 곡이죠. 어. 자, 이 앨범에서 코르코바도 듣겠습니다.

0: 컬렉티브 소울의 런 들었습니다. 김형일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예, 게츠 질베르트 앨범에서 크로코바도.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8: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네. 14, 아, 이거 아니구나. 네. 8667번으로 네. 원년 멤버 최종일입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들으신 거예요? 방송, 와, 와. 백혜문 늘 부담 없이 쉴 수 있는 곳이라 참 좋습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청해 주신 Tears for Fears의 음악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딸이 초등학교 때 가훈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만들어준 가훈이 아니면 말고 뭐든지 멋대로 한번 저질러보는 거야. 그랬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쿨하게 말하는 거지. 아니면 말고. 소설가 김중혁도 인생관이 뭐냐는 질문에 비슷한 대답을 했다지요. 70%만 하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랑도 일도 100% 쏟다 보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70%도 많이 쏟는 거예요. 일어설 여지는 남겨둬야 하니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0: 혈관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 디스크나 경추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Don't you dare touch that dial. Because like the song says, you are out of time. You're almost there, but don't panic. There's still more music to come before you're completely engulfed in the blissful embrace of that little light you see in the distance. Soon you'll be healed, forgiven, and refreshed, free from all trauma, pain, guilt, and shame. You may even forget your own name. But before you dwell in that house forever, here's 30 minutes of easy listening to some slow tracks on 103.5 Dawn FM.
1: 마지막에 나레이션 Dawn FM 디스크 자키는 짐 캐리입니다. 예. The Weeknd의 Out of Time. 송서연 씨가 와 뮤직비디오에 배우 정호연님 나오시죠?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조금 전에 알았어요. 예. 저는 뮤직비디오를 거의 안 보거든요. The Weeknd, Out of Time. 1411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야, 조금 전에 이승주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배순탁, 신혜림 씨와 함께 배신의 한 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가마치 통닭, 빙그레, 에어비앤비, KB국민은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SK케미칼, 이카운트, 서울우유협동조합, 모빌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 그레인원에서 함께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0: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자, 배신양수 진행합니다. 배순탁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그리고 이번 월드컵 우승국을 제대로 맞춘
1: 아하.
0: 야, 축구도사.
1: 축도.
0: 축도. 네. 축대는 아니고 축도입니다.
1: 축도.
0: 축대도 돼요.
1: 축대가
0: 아니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네.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축대.
1: 축대.
0: 장마철에는 축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1: 축대.
0: 신혜림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배철수의 축구 캠프 최고의 아웃풋 신혜림입니다.
0: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2: 네.
0: 아. 어떻게 그 와 48개국이 참가했는데 네네. 우승팀을 맞춘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1: 아니 그럼요. 이걸 그걸 했어야죠.
2: 내기?
1: 아니 그
0: 모노
1: 스포츠 토땡
0: 사람이 사행성이 누구네 사람.
1: 아니 그거는 화법입니다.
0: 알아요.
1: 예, 예, 그거는 뭐 합법인데요, 뭐.
2: 예. 아이고.
0: 합법이라도 사행성이 농후한 건 맞잖아요.
1: 아이 뭐 그 롯땡 사시는 분들이 뭐 널렸는데요, 사람. 뭐.
0: 강원 밴드에 가서 도박하는 것도 합법이에요.
1: 뭐 저는 안 샀습니다.
2: 어. 네. 네, 뭐 네 얻어 걸렸습니다. 네.
0: 아, 축구는 보긴 보셨어요, 근데?
2: 아 결승전은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봤습니다. 당연히 봤죠.
1: 근데 결승전 솔직히 재밌었습니까?
2: 아니 재미보다 저는 결승전을 보는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축구 선수분들은 무조건 낙법을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몸싸움이 아니
0: 좀 거칠었죠?
2: 네, 네. 너무 많이 넘어지시니까 막 같이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아
1: 원래
2: 이게.
1: 결승전은 전통적으로 재미는 없습니다.
0: 아, 근데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는 재밌었거든요.
1: 그렇죠. 그때는 재밌었는데 거의 대부분 재미없는데 왜냐하면 단판 승부고 너무 많은 게 걸려 있어서.
0: 그렇죠. 네.
2: 정말.
0: 괜찮아요. 그래도 3, 4위전이 재밌었잖아요.
2: 아, 네. 3, 4위전이 되게 골이 많이 나온 걸로.
0: 그런데 골이 많이 나는 경기가 꼭 재미있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1: 그렇긴 한데 어.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이게 천만 영화랑 똑같은 거거든요. 음흠. 천만 영화가 되려면 1년에 영화관 한두 번 가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0: 그런 분들도 다 가셔야 가요.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월드컵이 천만 영화 같은 거거든요. 뭐냐면 오. 평소에 K리그 해외 축구 안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래도 축구를 좀 보는 게 여기 앞에 산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1: 그게 월드컵이거든요.
2: 네. 네. 최고의 아웃풋. 네.
1: 어.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사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골 많이 나오는 경기가 재밌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0: 그러니까 평생 축구 한 경기도 안 본
2: 네.
0: 우리 신혜림 작가가
2: 네.
0: 이번 월드컵에 그래도
2: 네.
0: 뭐 몇 경기 봤다는 게 네. 이게 중요한 거죠.
2: 네, 봤죠.
0: 어.
2: 네. 앞으로도 볼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봤죠.
1: 아니 네. 뭐 그 같이
0: 네.
1: 저희
0: 같이 뭐
1: 저희 팀 갈 때 신혜림 작가도 같이 상암 FC 서울 경기 한번 뜰까요?
0: 아, 직접 경기장에 직관은 한 번도 못 해 보셨죠?
2: 한 번도 안 해 봤죠. 네. 네.
0: 아, 축구는 직관이죠.
2: 아, 그렇군요. 아, 근데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제 2030년에 그 스페인, 모로코 그쪽에서 이제.
0: 아, 그때 스페인 가시려고?
2: 열리잖아요.
0: 어.
2: 제가 지금 스페인어 공부를 잠깐 하다가 최근에 좀 안 하고 있었는데, 4년 동안 바짝 스페인어 공부를 해서, 우리 배철수 DJ를 모시고, 스페인에 가서 직관을 하면 어떨까? 제가 통역으로. 어떠세요?
0: 괜찮은데?
2: 그쵸. 괜찮죠.
1: 제가 언어 공부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요.

0: 네.
1: 4년 공부해서 통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0: 사람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2: 있어요. 제가 그래도 스페인에 가 식당 가서 메뉴 시키는 이 정도는 돼요.
1: 근데 좀 냉정하기 때문에
2: 그 정도 되면 됐잖아요.
0: 잠깐 조용. 지금 잠깐 며칠 동안 여행 갔다 오는데 스페인어를 무슨 네이티브처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거기 가서 스페인 최고의 가수와 인터뷰도 하고 네? 그러고 오셔야죠. 기왕 가신 김에.
0: 로살리아 만나고 그래요.
1: 네, 로살리아 만나고 오셔야죠.
2: 아, 그러면 이거는 음악 캠프 팀으로 가는 건가요? 아, 40주년 방송을 거기서 하는 건가요, 혹시?
0: 샤키라 영어 되잖아요, 샤키라.
1: 샤키라 영어 되죠. 콜롬비아 가수지만 네. 뭐 영어 앨범도 냈고. 네. 네.
0: 쓸데없는 얘기는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2: 네.
0: 아무튼 월드컵은 끝났고
2: 네.
0: 배철수의 축구 캠프는 예전에 끝났고
2: 네. 네.
0: 자 그러면
1: 신혜유 작가 표정이 오늘 너무 밝은데.
2: 아 그러니까요.
0: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좋아요?
2: 아유 그럼 뭐라도 하나 해냈잖아요.
0: 자 음악 얘기하시죠. 예.
2: 네. 사실은 오늘 그래서 결승전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이번 결승전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이었잖아요. 저는
0: 그렇죠.
2: 그 대진을 보자마자 생각했습니다. 플라멩코와 탱고의 결승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0: 그래서 멋있는데?
2: 네.
0: 플라멩코와 탱고의.
2: 근데 이제 뭐 문화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스페인이 우승을 하면서 플라멩코가 약간은 조금 더 네 이번에 그 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 플라멩코 댄서하고 탱고 댄서가 축구공을 앞에 두고 누가 공을 가져가느냐 그게 있었던 걸로 또 기억을 하는데
0: 네.
2: 그래서 제가 이 배신의 한 수를 통해서 이제 플라멩코 음악들을 종종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0: 그렇죠.
2: 그동안 연주 음악은 기타 연주를 굉장히 많이 전해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기타가 이 플라멩코 음악의 가장 기본 악기이긴 합니다만
0: 그렇죠.
2: 오늘은 바이올린으로 한번 플라멩코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0: 바이올린.
2: 네, 스페인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코 몬탈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0: 파코 몬탈보.
2: 네. 1992년생 바이올린 연주자인데요. 12살 때 그 스페인 마드리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페인 라디오 앤 텔레비전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었고요. 또 17살 때 이제 세계 무대에 데뷔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2011년 만 18살 때 그 뉴 잉글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협연을 했어요.
0: 신동이네 신동.
2: 네. 파가니니 협주곡 1번을 협연을 했는데
0: 네.
2: 그때 카네기 홀 메인홀에 섰었습니다. 21세기의 카네기홀 메인홀에 데뷔한 가장 젊은 뮤지션으로 남아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0: 네.
2: 그런데 이 파코 몬탈보가 이 개인적인 앨범을 낼 때는 항상 플라멩코 음악을 예, 기반으로 해서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0: 네.
2: 그만큼 플라멩코에 대한 애정이 많은 클래식 연주자이자 또 플라멩코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리오 안초라는 노래 음악을 예, 소개를 해드릴게요.
0: 파코 데 루시아 연주로 있는 거 아니에요?
2: 맞습니다. 네, 그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죠. 파코 네. 데 루시아의 기타 연주곡을 바이올린으로 다시 연주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2: 리오 안초는 넓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0: 넓은 강.
2: 네.
0: 파코 몬탈보. 듣겠습니다.

0: 박고문탈 보의 바이올린 연주 리오안초 잘 들었습니다.
1: 네.
0: 잘 듣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다음부터 또 바코데루시아의 연주로 들을래요.
1: 네, 저도 그럴 것 같기는 한데요.
2: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0: 알디 메올라하고 바코데루시아하고 잔 맥러플린의 그 세 분이 하신 공연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했었군요.
2: 저 갔습니다.
0: 세종문화회관에서.
2: 네, 네. 아, 그 공연은 잊을 수가 없어 진짜.
0: 그 기타 달랑 석대인데 천둥 치는 소리가 나요. 네. 와.
2: 진짜 기타가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왜 불리는지 그런 공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0: 한 분 한 분 너무 뛰어난 기타리스트인데 와. 두 분이 함께 하다가 세 분이 함께 아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2: 그것도 되게 오래된 공연입니다. 사실 진짜
0: 오래됐죠.
2: 네, 저도 진짜 제 인생 공연 중에 하나.
0: 그때 어릴 때 아니에요?
2: 네, 어릴 때죠.
1: 어릴 때. 네.
2: 저 지금도 뭐 내년에 50이긴 한데
0: 어린 거지 지금. 네. 한창 나이죠.
2: 네, 네. 요즘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0: 아유, 남자는 50대야.
2: 자, 저 그 오늘 저는 그 미국 출신의 재즈 뮤지션 가져왔습니다.
0: 네네.
2: 마리아 슈나이더라는.
0: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 이거 저번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2: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
0: 어, 안 들었어요?
2: 예, 특별히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예, 그 공연을 합니다. 어. 31일에 공연을 하는데 제가 이 금요일이거든요. 다음 주에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0: 아, 마리아 슈나이더 씨가 오라 그랬어요?
2: 아, 마리아 슈나이슬러 씨가 오라고 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 공연을 하는데
0: 네.
2: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우리 시대의 재즈 마스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60년에 미국 미네소타에서 출생하셨는데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를 이끌면서 재즈 빅밴드 오케스트라 음악이 사실 192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0: 그렇죠.
2: 네, 이 1920년대 그 재즈 빅밴드 오케스트라 음악의 현대적 명맥을 잇는 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미상도요. 많이 못하셨습니다. 뭐 7번밖에 못하셨고요.
0: 아예 네. 약하네.
2: 7회 그래미상 수상에 빛나는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곧 있어가지고요.
0: 네.
2: 대표곡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은 다 자작곡입니다. 행글라이딩 오늘 가져왔습니다.
0: 행글라이딩.
2: 네.
0: 네.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 자 음악 들으면서 배순탁 신혜림 씨와 함께한 배신의 한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1: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번 주는 장마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강하고 약한 비가 계속 내릴 텐데요. 다행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장마가 잠시 쉬어갑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번에도 중부지방에 많은 양이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지역에 최대 80mm의 양이 예보돼 있고요. 이번 비는 경기 남부 쪽에 특히 더 많이 오겠습니다. 전북에는 최대 60, 그 외 남부지방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와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산사태 발생 위험 높습니다. 위험 지역은 미리 피해 계시는 게 좋겠고요. 남부지방은 폭염과 열대야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저스틴 비버 Everything Hallelujah 들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 생각나죠? 예.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야 이게 지금 월드컵 결승전이고 하프타임인데 좀 비트 있는 음악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 노래를 불렀을까 하고 예. 뭐 저스틴 비버 마음이죠 뭐. 예. Everything Hallelujah. 사실 이게 저 하프타임을 이렇게 30분가량 쉬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 축구에서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흉내내서 한 건데 아 뭐 또 좋다는 분들도 계신데 축구 원칙론자들은 이거 다 싫어할 거예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도 그 싫어했거든요. 나 이게 뭐 하는 거냐 흐름 깨지게. 아 글쎄 FIFA에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예, 하프타임 쇼를 또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거래요. 자, 5783번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저스틴 비버 Everything Hallelujah. 아, 이분이 교사시군요. 예. 드디어 오늘 방학시켰습니다. 제 방학 계획은 내일은 퍼져 있다가 모레에는 대구로 내려가 어머니 곁에서 남은 7월을 보내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친한 선생님이 백햄 애청자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셨네. 오, 아, 모르고 친했는데 애청자라고 그러면 와 그러면 또 반갑죠. 예, 고맙습니다. 자, 7시 37분 18초 막 지났습니다. 8751번. 예. 야, 알리샤 캐라 공연 보러 가셨군요. 오. 자, Z, 알리샤 캐라, stay.

코일 리레이 플레이어스 들었습니다. 정주윤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제드 엘리샤 캐라 스테이였고요. 신청하면 들려주시나요? 그럼요. 5748번. 아, 뭐 솔직히 꼭 들려드린다고 얘기 드릴 순 없습니다. 예. 자, The 1975 Somebody Else.

0: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카베르디 모델 리샌드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1: 리샌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페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0190번으로 아 힘들 때면 꼭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고, 요즘 조금 힘든데 듣고 싶네요. 아, 이 노래만 들으면 뭔가 좀 분위기가 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야죠. 예,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일에 있어서도 제 기준을 하나 꼽자면 절대 남의 장단에 맞춰서 춤추지 말자는 겁니다. 요즘은 유행도 참 빠르게 변하죠.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면 뒤처질까봐 쫓아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남의 기준에 맞춰 떠난 길이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길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말려도 어느 장단에도 맞추지 말고 나만의 리듬을 타보는 고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국가나 기관이 정한 공식 기념일 말고도 사람들은 재미로 혹은 나름의 의미를 붙여 어떤 날을 기념하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오늘은 외계인을 환영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시트콤 민디와 모크에서 지구를 찾아온 유쾌한 외계인 모크를 연기했고 그를 기억하는 팬들이 7월 21일인 오늘 그의 생일을 외계인을 환영하는 날로 부르기 시작했대요. 로빈 윌리엄스가 작품을 통해 전해준 따스한 유머와 온기가 오래 머물길 바라면서요. 외계인을 나와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으로 보고 오늘 외계인 환영의 날을 타인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날쯤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21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이었습니다. 오늘이 외계인을 환영하는 날이라고 오프닝에서 이야기했어요. 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생일을 맞아서 글을 그리는 마음에 아마 좀 만들어진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손자연님이 에? 뭔 날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외계인을 환영하는 날이라고요? 왜 뭐가 이상하죠? 외계인 환영해야죠. 오늘 진짜 외계인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완전 우대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잘 알아듣고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외계인 문자 자 어디다 나는 화성이다 아니면 나는 은하계가 좀 다르다 나는 뭐 나는 아닌데 지구에 있는데 지금 뭐 감금돼 있다 등등 외계인 문자 오늘은 편견 없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들은 다들 쓰실 테니까요. 뭐 외계인이니까 그냥 보낼 수도 있겠고요. 5290님은 오늘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데 오프닝 듣고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제가 평소 타인에게 좀 많이 너그러운 편인데 그런 저도 가끔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딱 그랬는데 어찌하시고 그런 오프닝 멘트를 하시는지

아유, 평소에 그러시면요, 가끔 그러지 못해야 합니다. 계속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계속해서 너그럽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5299님 스스로를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3, 4부 별밤 초대석 새 노래로 돌아온 뮤지션 선미 씨와 함께합니다. 선미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모아놨다가 이따 9시에 나눌게요.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 켜지고요. 그 전에 오늘 화요일인데 부엉이들 찾아온 좋은 일, 기쁜 일, 축하할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다 좋습니다. 별밤에 털어놔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고요. 별밤 1, 2부는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3일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1: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2: 1377 누르고 3번.
1: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3: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듣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외계인 환영의 날이라 외계인분들 문자 우대하겠다고 했는데 인위적인지 외계인 문자들이 좀 보입니다. 지현우님, 2억 광년 전부터 겨우 지구말을 배웠는데 오늘 드디어 우리말로 사연 쓰는군요. 삐리빼뽀 뾰뾰 대장 부엉엉엉엉 삐리뽀라고. 이어서 정미정님도 삐리삐리 삐리뿌룩뿌룩. 경기도와 성 출퇴근하는 제약 외계인입니다. 환자들이 복용하는 의약품 품질 보장하고 있어요.라고 다짜고짜 외계인이니까 삐리삐리 빼레빼레 이런 소리를 낼 거라는 그 편견. 지금 듣고 계신 외계인분들이 아, 또 시작이다 하면서 문자를 보내려다 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제약 계열에서 실제로 외계인분들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 9807님. 아, 이게 진짜네요. 안녕하세요. 55년째 지구에 살고 있는 외계인입니다. 지구에서 산다는 게참 고단해요. 지구인들, 특히나 한국인들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신 부엉이 지구인들 수고하셨어요. 저 진짜 외계인분들이라면 이런 이제 느낌일 것 같아요. 아니,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시죠. 한편, 동거 외계인 얘기입니다. 이면정님. 저희 집에는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도 엄마 말 절대 안 듣는 외계인이 살아요.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계인의 날이니까 그분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9724님은요.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외계인입니다. 모두를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세상 살기 편해질 수도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아, 저 외계인이잖아. 그냥 이해해주자. 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실제 외계인분은 딱 아직 한분 보내주신 것 같은데 55년째 살고 계신다는.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뭐 외계인, 지구인, 화성인, 강아지, 고양이도 다 보내도 됩니다. 노래는 샤이니의 뷰 들을게요.

샤이니의 뷰에 이어서 좀 전에 나온 신곡이죠. 프로미스 나인의 바이타민 미 들으셨습니다. 상큼하죠? 아, 2797님이요. 택배 기사입니다. 오늘 탑차한 온도가 40도가 넘는데 박스 나르다 우주선 엔진 열기 속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지나가던 외계인이 보면 인간이란 참 독한 종족이구나 하고 혀를 찰 겁니다. 퇴근 후 시원한 찬물 샤워하고 별밤 들어요. 아 마무리 그래도 지금 시원한 찬물 샤워 후라니 제가 다 시원합니다. 너무 다행이고요. 신미경님은 오늘 점심 먹고 회사 주변 산책하다가 뱀을 봤어요. 날씨가 덥고 습하니까 뱀들이 살기 딱 좋은 환경인가 봐요. 조그만 뱀이었는데 무서워서 그 자리를 5G급으로 도망쳤어요. 되게 작으면 사실 뱀 입장에서 우리가 더 무서울 텐데 그렇죠? 뱀도 저는 그래도 최근에 뭐였지? 애니메이션 보고 뱀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긴 했거든요. 뱀이 좀 착하게 나왔었는데 되게 주토피아2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뱀도 좀 편견이 있는 게 성경에서 좀 빌런으로 등장하고 항상 나쁜 것의 상징으로 되고 생김새도 물론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괴상망측하긴 한데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닐 테니까 우리가 좀 이해해 봅시다. 아이고 지금 이분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은경 님이 외계인 여러분 지구 방문 기념품 사세요. 물, 흙 팔아요. 가져가기 편하게 캡슐 포장해드려요. 봉이 김선달처럼 외계인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데 은경님 자꾸 이렇게 틈새 시장을 노리지 말아주시고요. 아, 2666님 야근 중인 외계인입니다. 직업 선택할 때 닭고기 회사라서 좋은 줄 알고 선택했는데 삼복대 휴가랑 연휴 없고 매일 야근이네요. 다음엔 직업 선택 시 사전조사 철저히 하고 할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외계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알고 막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군요. 그래도 지구까지 올 기술이 있다면 우리보다 훨씬 뭔가 앞서 나가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사는 모양새는 비슷비슷합니다. 4316님 지구별에 먼저 도착해서 지구인인 척 정착한 엄마 외계인입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던 아가 외계인이 지구별에 도착한 지 12일 차예요. 지구인인 척 스며들도록 잘 키워볼게요. 화이팅! 세상에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잖아요. 엄마는 예? 야 진짜 그게 실화라니. 두 외계인분들 가족을 위해서 환영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지훈님 제가 돌연변이 인간인 건지 진짜 외계인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세상이 낯설고 그러네요. 저는 꽤나 뻔뻔한 외계인이라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 지구가 어렵게만 느껴지네요. 그래도 지구를 사랑하려 노력하는 지구 초년생 외계인이 헨리 무디의 무드 스윙스를 부엉이들과 같이 듣고 싶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서로에게 모두 외계인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조금 소름 끼치는 게 이거 우리가 선곡해놓은 곡이거든요. 헨리 무디의 무드 스윙스.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어. 우리 선곡표를 보신 거야. 아무튼 헨리 무디의 무드 스윙스 듣겠습니다.

0: 나이처럼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평소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는 길에 되돌아보니 난 오늘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물론 아침 8시에 집을 나서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 20년 차 직장인이자 한 회사에 오래 다닌 소나무 같은 직원. 너무나 안정적인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데 문득 이대로 괜찮은가 의문이 들었다. 회사 후배들은 자격증도 수십 개씩 갖고 있고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도 듣고 취미활동도 다양하게 하던데 바삐 움직이는 그들과 달리 나만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나도 직무 관련 자격증이라도 따야 하나 싶어 알아보는데 교재비며 인터넷 강의비, 수험 응시료까지 일단 돈이 든다. 애들 학원비는 아낌없이 지출하면서 왜 나한테 쓰는 돈은 그게 뭐든 아깝단 생각부터 드는지 모르겠다. 아무 문제 없이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앞으로 이직할 것도 아닌데 무슨 자격증 타령인가 싶어서 괜히 들쑤셔진 마음을 가라앉힌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러면 내일도 오늘이랑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오늘 대체 뭐 했지 하는 똑같은 생각에 잠겨 허무해할 것 같다. 안 되겠다. 자격증 그거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이번엔 꼭 기필코 반드시.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들었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김은영님의 이야기였어요.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해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요 합니다 해요. 인강부터 결제해. 나 자신아 해보자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잘하셨는데 근데 좀 다 착신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누군가는 김은영님을 보면서 어쩜 저렇게 바쁘게 살면서 또 뭔가를 도전을 할까 분명히 그래요. 이상하게 남들은 다 바쁘고 계획대로 가고 있어 보이고 나만 안 그런 것 같단 말이죠. 이 참 희한한 현상인데 그래도 요새 다시 뭔가 자격증에 대한 뭐 어떤 이슈가 있었나?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예전보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 자격증을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뭐 있었던 건지 많이들 또 도전하시는 것 같고 뭐 꼭 이 일 때문이 아니더라도 리프레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참 좋은 것 같고요. 0693님이 뭐든 도전하세요. 그게 자격증이든 뭐든 최선을 다해 도전한다면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무엇이든 하는 게 후회가 덜 남아요. 응원합니다. 이건 맞아요. 진짜 그 최선을 다하고 한 실패는요. 솔직히 약간 좀 내가 근사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대충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전 중간에 티 안 나게 아무도 모르게 이제 그 꿈 포기한 적도 많은데 진짜 끝까지 해봤는데도 안 되면은 그때 기분이 나쁘지는 만은 또 않았단 말이죠. 아무튼 뭐든 하는 게 좋다라는 우리 0693님의 말은 정답이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영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편안했는지 안부 묻고 그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릴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며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듣고 올게요.

체리필터의 해피데이에 이어서 적재에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들으셨습니다. 3231님께서요. 이 시간대 라디오 들을 일이 없어서 오늘 처음 듣습니다. 사실 김인하님 좋아하긴 하는데 라디오로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켜자마자 자격증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몇년전 저는 처음 들어보는 자격증에 도전을 했었거든요. 괜히 설레더라고요. 다시 공부를 하자니 정말 힘들긴 했는데요. 가족들의 도움으로 공부에만 매진해서 결국 합격! 다시 생각해보니까 가족에게 참 감사하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3231님. 앞으로도 종종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우리 맞을 수 있을까요? 자격증이 참 많이들 도전을 하시고, 은근히 또 많이 또 포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래서 성공하고 나면은 성취감도 굉장히 큰것 같고요. 그리고 5474님, 93년에 처음 만나서 2000년에 저와 결혼해준 우리 아내. 일하는 아내 마중 가려고 버스 타고 가는 중이에요. 일 끝나면 같이 국수 먹으려고요. 행복하네요. 야, 결혼하신 지 엄청 오래 되셨는데도 지금 이 더위에도 마중 나가는 길에 설레는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슬기님은 날이 흐린데도 너무 습해서 계속 땀 뻘뻘. 화장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제가 살기에 한국은 너무 덥습니다. 북유럽 같은 데서 태어났어야 했나 봐요. 거기 좀 추위에는 강하신가요? 거기에 그 스산함은 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추위랑은 차원이 다른 느낌이긴 했었지만, 습도라는 게 여름에 참 우리를 번거롭게 하긴 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미카의 My Interpretation.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0: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MBC 재난 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해서 함께할 선미 씨랑 올게요. 별밤 3, 4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미분당, 이카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웨어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오늘부터 여름 3대장은 청량한 여름, 뜨거운 여름, 그리고 선미의 여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별밤 초대석을 여름에 안 듣고는 못 지나가는 목소리 선미 씨와 함께 할게요. 선미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별밤에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0: 맞습니다.
1: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0: 그래도 이렇게 보는 게 어딘가 싶어요. 라디오가 이게 좋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볼 수 없는, 다들 너무 스케줄로 바빠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라디오라는 또 좋은 핑계가 있어서
0: 맞아요.
1: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0: 저 대부분의 동료들은 같이 일하는 저게 아니면은 다 이런 식으로 일을 맞아. 처해서 만나는데
1: 맞아요.
0: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1: 진짜.
0: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채널 무흐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미안해 분들도 많이 와 계시겠죠. 3445님 섭니다.
1: 나다.
0: 0210님 선미가 2년 만에 별밤에 돌아오다니.
1: 네. 6270님이 선미 오자마자 대장 부엉한테 달려가는 거 완전 초코푸들.
0: 초코푸들. 네. 아니 무릎에 앉히려고 그랬는데 엉덩이만 들이대고 아니. 말았어.
1: 아 내가 너무 미안해서.
0: 뭐 별게 다 미안하구만. 내가 감사하지.
1: 아니 또 8745님이 보이는 라디오 켰는데 미인 2배 이벤트. 에? 오랜만에 보는 이 조합. 제가 화요일 밤에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요?
0: 어, 저까지 껴주신 것 같고요.
1: 아, 당연히 이건 뭐.
0: 이 호사 유료입니다.
1: 네. 돈 내세요. 지불하세요.
0: 아유, 예, 예, 농담이고요. 자, 우리 선미 씨가 요번에 약간 파스틀 인어공주처럼 돌아왔어요.
1: 감사해요.
0: 아, 그리고.
1: 네.
0: 전 요런 언급하는 거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선미 씨가 데뷔 20년 차래요.
1: 네, 그니까요.
0: 아, 이게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연차를 세는 게 의미가 있는 유형의 가수가 있고, 약간 그것보다는 그냥 지금 존재하는 게 중요한 가수가 있는 것 같고, 선미 씨는 후자가 아닌가.
1: 와, 되게 너무 좋은 말이에요.
0: 네.
1: 왜냐면 되게 그 20년 차라는 그 단어가 주는 뭔가 중압감이 되게 커요.
0: 생각하십시오.
1: 네.
0: 중요한 매번 나올 때마다 새 건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감사해요. 없습니다.
1: 너무 여기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그거 진짜 너무 네. 함정이고.
1: 맞아.
0: 근데 그냥 거기서부터는 앞으로의 생존 보증 수표 같은 거고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10년을 버티면 그것도 굉장히 한 일인데 20년을 버티면 그 이후로는 자의가 있다면 쭉 하시더라고요.
1: 아, 자의가 있다.
0: 네. 본인이 이제 아, 나 좀 지쳤어. 이 문제지. 그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잊혀지거나 그러기는 좀 힘든.
1: 너무 선물 같은 얘기다. 가수들한테는. 진짜.
0: 근데 그게 보통 쉬운 일이야. 선미 씨가 그러면 20년 됐으니까 그때 네. 시절부터 쭉 봐온 당시에 같이 했었던 친구들도 있고 동료 선후배들 네. 있는데 지금 보면은 맞잖아요.
1: 지금까지 활동을 하는 가수분들이 많이 없어요.
0: 없어요.
1: 네, 뭐, 태연 언니?
0: 어,
1: 태연 언니, 뭐, 박진영 PD님.
0: 아, 진짜 박 PD님은 네. 도대체. 박 PD님은 선미 씨가 문제 아니라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활동을.
1: 제가 태어난 해에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0: 그러니까 거의 그가 네. 진짜 박 PD님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추앙해야 돼요.
1: 그리고 약간 이제 그 동결 건조라고 하던데 요즘에 그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0: 그래요?
1: 우리 엄마 동결 건조 시키고 싶다. 약간 그런 것처럼 뭔가 JYP는 좀 동결 건조 시키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아 근데 진짜 어메이징해요. 콘서트도 갔었는데.
1: 맞아요, 맞아요. 들었어요.
0: 맞아요. 아 말도 안 된다 싶은 분이. 근데 지금 우리가 박진영 선배 너무 훌륭하시지만 네. 선미가 컴백을 했는데 분량이 지금 너무 많았습니다.
1: 네.
0: 자. 아, 안 그래도 우리 선미 씨 하면 나는 약간 인간 워터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아, 그게 또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나 봐요. 아무튼 그거 아시죠? 워터 폭탄 축제. 약간 그 선미가 제일 그거 메인 그 이미지가 좀 되게 어울려.
1: 근데 되게 조금 그러니까 되게 유명해진 이유가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0: 맞아.
1: 그런 축제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말 인기가 많았던 그룹의 막내가 그런 뭔가 파격적인 시도를 하고 되게 비주얼적으로도 되게 파격적이었던 게 사람들한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0: 진짜 아름다워. 그분이 약간

0: 작년 재작년에도 한번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저 해서 그 선미 씨도 몇 번 그 아름다운 그 모멘트로 남겨져 계시잖아요.
1: 어, 감사해요.
0: 맞잖아.
1: 그게 아마 제가 스물 한 뭐 여덟 일곱 이랬던 것 같아요.
0: 아, 그게 벌써 그렇게 됐을 때.
1: 네. 아. 진짜 저의 뭔가 그 아름다웠던 그
0: 지금 현재 아름답죠.
1: 아잉, 감사해요. 아,
0: 말도
1: 또 다른 아름다움.
0: 아, 너무 하얘.
1: 그니까요.
0: 어쩜 또 그렇게 해를 안 보고 살아.
1: 아, 그, 네, 또 저희 같은 또 이제 집순이들은 비타민 D가 또 많이 부족하죠.
0: 너무 부족해. 잘 드시죠?
1: 저, 네,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비타민
0: 무조건
1: D는.
0: 무조건 먹어야 돼요. 저 맞아, 약간 맞아. 그거 경고받았거든요.
1: 언니도요?
0: 골 감소 뭐 어쩌고?
1: 진짜로? 골밀도? 아이고, 참. 비타민 D는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0: 아이,
1: 여러분.
0: 들지 마십시오. 네. 자. 우리 선미 씨 3부작 노래들이 있었는데 경고 3부작 굉장하게 강렬했습니다. 가시나 주인공 네. 사이렌
1: 네.
0: 어, 그리고 여름 3부작은 보랏빛 밤 열이 올라요 Balloon in Love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1: 네.
0: 이번 곡은 어떤 뭐 시리즈물의 신호탄은 아닌 거예요?
1: 네 시리즈물의 신호탄은 아니고 그냥 저는 그런 게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2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아 그래도 내가 뭔가 소비될 대로 소비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냥 아 뭔가 퍼포먼스도 퍼포먼스지만 그냥 음악이 어떤 한 계절이나 아니면 어떤 뭔가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향수가 맞아, 되었으면 맞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0: 너무 선미 씨는 항상 본인이 약간 요런 느낌을 주고 싶다라는 거를 비주얼과 사운드로 진짜 잘 표현하는 것 같아.
1: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 칭찬이.
0: 감사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가사로 막 줄줄이 설명하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딱 정확히 사운드와
1: 네.
0: 비주얼로 설명을 해요.
1: 진짜 사운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0: 아, 진짜 대박이야.
1: 이게 정말 사운드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저희 믹싱할 때도 거의 우리 구종필 엔지니어님이 해주셨는데 가가지고 또 닭다리를
0: 자 우리가 제목을 얘기하는
1: 네, 아 그래요? 네 제목 Forever July라는 곡입니다. 네, 아유, 7월 영원한 7월.
0: 예, 영원한 7월 Forever July이고요. 네. 제가 사운드 얘기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선미의 사운드 그 세계관이 좀 정립이 된 것 같기도 하다.
1: 네.
0: 되게 이 살짝 좀 습도가 살짝 있고 그리고 약간 뽀얀 느낌으로 약간 그래서 미스트 뿌려져
1: 맞아요.
0: 있는 공간 그런 공간감이 느껴져요. 선미 곡들이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추억을 자극한 사운드이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선미가 모든 그런 것들과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진짜 그리고, 너무 고민 많이 했는데
0: 근데 너무 그게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진짜 기가 막히게 촉촉하게
1: 맞아요. 진짜 되게 정말 그 사운드 만질 때 많이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그 촉촉함을 표현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음악 들어보시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어주시면 아시겠지만 그 뒤에 보통 인털루드라고 부르는 구간이 있어요. 브릿지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막 그 신디사이저가 빠르르르 거리면서 되게 정신없이 휘몰아치거든요. 근데 왜 사람이 비 맞으면 도파민 터지잖아요.
0: 진짜요?
1: 네. 약간 비 맞으면 조금 되게 정신을 놓게 되지 않아요?
0: 그쵸, 그건 맞아요.
1: 맞아요. 그걸 조금 표현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0: 역시.
1: 근데 네, 너무 또 잘 구현이 된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은 음악입니다.
0: 진짜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또 요번이 그 특히 그 파마머리 됐을 때 그거 약간 킥인데
1: 네.
0: 그걸로 오늘 혹시 오나 했어요.
1: 아, 그 머리 오고 싶었는데 오늘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할까 했는데 그 머리의 이게 단점이 빨리 죽어요.
0: 아, 선미 씨 완전 생머리죠?
1: 네.
0: 아,
1: 곱슬이 진짜. 아닌데 곱슬인 척을 하려다 보니까
0: 아, 진짜 그걸 거짓 곱슬.
1: 아, 그러니까 이 머리가 또 우리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0: 너무 예뻐.
1: 감사해요.
0: 근데 저게 완전 생머리여야지만 저 컬 느낌이 나긴 나더라고.
1: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촬영을 했는데 바로 죽어버리더라고요. 볼륨이.
0: 그렇구나. 그래서 저거 요번 컨셉은 진짜 요대로 다 굿즈화해가지고 갖고 싶은 그런 컬렉션? 다 이 피규어로 하나씩 하나씩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색감이랑 모든 게 다

0: 약간 그냥 갖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사에는 은근슬쩍 조금 서글픔이 묻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듣기에는 되게 기분 좋고 선미 얼굴이랑 예쁜 거 보느라 정신 없다가 이게 뭔가 이 잔인한 이 여름날 이런 표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약간 좀 어떤 아픔이 이 안에 살짝 숨겨져 있어서 그런 걸까요?
1: 약간 그 이 노래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장마가 되게 뭔가 갑작스럽게 오듯이 찾아오는 사랑 같은 사랑에 대한 노래인데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작스러워서 약간 좀 기분이 좋지 않지만 또 나쁘지 않은 네, 그런 조금 감정을 담아본 네, 노래인데
0: 되게 가슴 아파 있는 상태인 거죠?
1: 맞아요. 근데 또 그게 막 너무 처량한 그건 아니고. 느낌은 아니고 왜냐면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기껏 해야 네 생각 이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 막 잠을 들지 못해. 잠에 들지 못하는데 이유가 끼켜봤자 그냥 네 생각 때문에 잠 못 드는 거야.
0: 지금 되게 그럼 일상이 평온하다는 뜻이네요.
1: 네, 사실 저는 되게 평온해요. 되게 그쵸? 평온하고 그리고 그리고 제 이야기도 아니고
0: 항상 거짓을 이야기하는.
1: 맞아. 근데 저는 이나님 우리 대장님한테 부엌대장님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이게 너무 많은 곡들을 작업하고 이러다 보면 내 이야기가 온전히 다 내 이야기다 이런 또 곡은 없지 않아요?
0: 당연하죠.
1: 맞아요.
0: 특히 싱어송라이터들은 그렇죠.
1: 그래서 진짜 그냥 제 얘기가 아닌데 그냥 상상으로 써요.
0: 그래서 더 강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현실에서의 어떤 막 사랑의 힘든 마음을 달래주려는 그런 의도의 곡보다는 선미 씨는 무언가 어떤 감정이 있으면 그것을 시각화하고 이게 이 느낌이 어떤 건지 내가 표현해줄게 해서 그걸 무대로 표현하고 그러는 역할이니까 당연히 무슨 너무 자전적인 얘기 언젠가는 그런 얘기도 맞죠?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는 그게 참 기다리는 재미가 있어요.
1: 아이고 또 좀 버텨야 될 텐데 잘
0: 버티다니요.
1: 버텨보겠습니다.
0: 아니 지금부터 진짜 그럴 테니까요. 착각이 10년 차까지는 그게 불안할 수 있어. 나의 어떤 새로움 때문에 내가 주목을 받아서 계속 뭔가 어떤 어느 정도 자극을 줘야지만 계속 내가 성공이 되겠지 맞아요. 하는 게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20년 차가 되면 그때부터는 있어요. 이게 없으면 허전해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1: 아, 없어져 볼까요? 없어져 볼까요? 왜냐면은 제가 솔로 한 지가 이제 12년 차가 됐는데 매해 노래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매해 나왔나 그냥 싶기도 하고 너무 매해 나왔나.
0: 또 무슨 얘기지? 아 근데 고민이 왜 없겠어. 맞아요. 지금 게다가 선미 씨는 다 하는 포지셔닝이니까 프로듀싱도 하고 근데 그 고민의 결과들이 참 이 만듦새가 너무 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효진 님이 천재 작곡가야.
1: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네.
0: 어차피 정말.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냥 안 들을 거니까요. 구이호이 님이요. 선미 님. 소비될 대로 소비될 대로 하지 마세요. 더 쟁여놔요. 이점이 품절 금지, 단종 금지. 당신은 더 소비되어야 합니다. 아 이거 모르세요? 화장품도요. 굉장히 수많은 화장품들이 뜨고 집니다. 특히 요새. 근데 진짜 올타임 레전드인 것들이 주로 그쵸, 화장대에 맞아요, 있잖아요.
1: 맞아요. 클래식인 것들.
0: 완전
1: 맞네. 그렇네. 근데 맞아요. 저는 클래식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0: 이제 진짜 그게 돼버리고 말았다.
1: 진짜요?
0: 되게 진짜 근데 새로운 유형의 클래식인 것 같아. 좀 상큼한데 동시에 클래식이라는 것은 아무나 갖기 힘든 포지션인데 자
1: 다행이다.
0: 여기서 우리 지금 얘기 나눈 선미의 신곡 Forever July 듣고 올 거예요. 노래 듣는 동안 부엉이들은 노래 감상 편과 함께 선미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점 어디서 안 물어본 생뚱맞은 것도 환영합니다.
1: 좋아요.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세요. 선미의 Forever July.

0: 선미의 Forever July 듣고 왔어요. 아, 참.
1: 오.
0: 이 보컬 느낌도 어쩜 이렇게 잘 냈는지 그림 그리듯이 노래래요. 항상 보면.
1: 감사해요.
0: 홍채인이며 선미 언니만의 몽글몽글한 감성이 너무 좋아요.
1: 진짜 정말 지금 우리 이나 선생님 톤으로 하셨는지
0: 네, 제가 약간 항상 그분들의
1: 모르겠지만.
0: 감정을 이렇게 대신 표현해 드리거든요.
1: 0210님께서 포에버 줄라이 겨울에 틀어놓으면 자동 가습 될것 같아요. 아, 촉촉하다. 축축도 선미가 하면 촉촉이다.
0: 맞아.
1: 네, 감사합니다.
0: 축축은 절대 못해.
1: 축축?
0: 아니,
1: 축축.
0: 될까? 선미와 축축 상상이 안 돼. 왜냐면 축축의 미학도 있긴 있어요.
1: 아, 그쵸, 그쵸. 맞아요. 축축이 미학.
0: 좀더좀 와일드해야 되고.
1: 맞아, 맞아.
0: 왜
1: 그런
0: 약간
1: 것 같아.
0: 인어공주의 그 문어 선생님
1: 그
0: 있죠.
1: 데뷔 존스.
0: 그래요?
1: 아,
0: 이름이 그래요?
1: 인어공주. 아, 인어공주
0: 인어공주의
1: 아니고.
0: 까만 마녀 막 이렇게 막
1: 맞아요, 맞아요,
0: 가슴 막
1: 맞아요.
0: 흔들면서 까만 좀 무서운 마녀.
1: 맞아요,
0: 그
1: 맞아요.
0: 그런 좀 포스가 있어야.
1: 오, 축축이 가능하다.
0: 선배님 다 틀렸어. 축축.
1: 아,
0: 우르슬라. 그래, 우르슬라 선생님.
1: 우르슬라
0: 네.
1: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0: 아,
1: 그냥 약간 맘
0: 우르사?
1: 먹으면.
0: 그런 보이스가 약간
1: 아,
0: 우르렁 쾅쾅거려야 되는데.
1: 근데 제가 생각보다 많이 저음이어서
0: 한번
1: 아마.
0: 우르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1: 아, 근데
0: 거칠게 막.
1: 네, 아, 너무 좋네요.
0: 벌크업을 엄청나게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1: 그러니까 약간 그런 되게 찢어지는 사운드와 함께.
0: 함께 약간 아무튼 아유, 그래요.
1: 네.
0: 제가 그리고 9724님이요.
1: 네.
0: 선배님 매번 좋은 곡만 들고 컴백하시는 노하우가 있나요? 라고.
1: 아, 감사해요. 좋은 곡이라고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하우는 그냥 없고요. 그냥 저도 데모들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데모들을 엄청 많이 봤는데 그냥 그 데모들 중에 너무 좋은 노래가 많지만 제가 그 곡을 하면 뭔가 그냥 이 환경에서 안튈것 같다.
0: 그래.
1: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지만 또 좋은 곡이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서 나올 의향이 있습니다.
0: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딱그 세계관이 생겨나는 건 있어. 나는 곡 받는 거야. 나도 찬성이지만 그렇다고 왜냐면 그것은 본인이 쓴 곡들이 조금 약간 이제 좀 지루하다 싶으면야 주변에서도 모니터가 그렇게 나와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곡이 특이하게 그 적재 씨랑 같이 썼는데, 그러니까
1: 맞아요.
0: 태초에 틀을 만들게 적재 선미
1: 네, 그러니까
0: 같이.
1: 이제 적재님이랑 또

0: 이스트빔 그리고 이도희 이렇게 넷이서 작업을 했는데 이 UK 가라지라는 장르가 나온 거는 제가 여태 안 해본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템포가 빠른 걸 잘 안 했더라고요 제가.
1: 은근히 알겠지.
0: 네. 왜냐면 저는 되게 느려요 인간이.
1: 템포가 있지만 빠른 적은 없었지.
0: 맞아요. 네. 저는 그냥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한 뭐 8, 90대 BPM이 가장 그냥 제 BPM이에요. 근데 이제 제 노래들은 거의 한 120쯤에서 놀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135 정도 돼요. 그래서 아 이런 장르에 좀 UK 가라지라는 걸 해보면 좋겠다. 뭐 약간 되게 유명한 뭐 예를 들면 뭐 정국 씨의 세븐이나 아니면 뭐 뉴진스 분들이나 되게 UK 가라지 장르를 본인들만의 그런 컬러를 넣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내가 가진 그런 장점이 되게 잘 묻을 수 있는 장르다 싶어서
1: 맞아.
0: 네 꼽아봤고 또 거기에 이제 적재 오빠의 그 기타 리프로 딱 시작을 했어요. 이건 어때? 약간 이러셔서 오빠 너무 좋아요 하고 이제 또 막 드럼 비트가 올라오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올라와서 네, 이 곡이 탄생했습니다.
1: 드럼은 이 미디죠?
0: 네네 미디예요. 네.
1: 그 UK 거라지 영국
0: 맞아요.
1: 차고.
0: 영국 차고죠.
1: 네. 거기서 막 이렇게 파티하면 DJ들이 내던 맞아요. 사운드라 저 요런 되게 왜 드럼이 진짜 왜 바늘 떨어지 바늘로 치는 것 같은 너무너무 섬세한 소리가 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그 UK 거라지구나 싶었던 게 거기다가 선미 색깔이 들어가서 그냥 딱 그 이게 장르에서도 조금 더 튀는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0: 네, 검색하니까 이게 그 UK 거라지라는 장르가 이제 하우스에서 어쨌든 파생이 된 장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하우스는 이전 곡들에 조금 많이 있었던 그쵸? 편이어가지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드럼 비트가 더 빠르고 조금 더 촘촘한 이제 장르여서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뭔가 싶다가도 아이 그래도 안 해본 거니까 일단 해보자 그냥 이랬는데 되게 또 제 맛으로 좀 잘 풀린 것 같아요.
2: 완전히.
1: 미영님께서 네. 이번 포르볼 줄라이 활동해요. 메이크업 스타일링 전부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우선 퍼포먼스도 좋고 네. 선미언니가 제안한 부분도 있었을까요? 다 한 거 아니야?
0: 그쵸. 그러긴 한데 이제 특히 우산 퍼포먼스는 이게 컨셉이 장마다 보니까 저는 직관적으로 장마가 컨셉입니다 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1: 그치?
0: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하지만 그래도 우산이라는 게 제일 와닿으니까 그걸 네, 조금 메인으로 해보자 라는 생각을 조금 어필을 했는데 또 너무 다행스럽게도 잘 나온 것 같아요.
1: 아 너무 잘 나왔습니다. 아 헤메 얘기도 해야 되고 스타일링도 너무 궁금한데 노래를 지금 들어야지만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 끊기게?
0: 네.
1: 문자랑 미니로 궁금한 거는 계속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4부로 올 겁니다. 선미 씨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듣고 올게요. Cynical.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서 오늘은 여름 장마처럼 오래 머무르는 음악으로 컴백한 선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1021님이요. 나이 드니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봄, 선미, 가을, 겨울 맞죠?
2: 아 진짜 못 살아.
1: 선미, 선미, 가을, 겨울 아닌가?
2: 선미, 선미, 가을, 겨울? 어. 그것도 너무 감사하당, 좋당 그것도.
1: 그렇습니다. 다시 네. 잘 기억해 네.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 약간 요번에 그 파스텔 파스텔하고만
2: 맞아요.
1: 요런 느낌이라 조금 그리고 왜 어디 가차 같은 걸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인형 느낌이 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선미 씨가 스타일링이나 이 비주얼 디렉팅은 뭐 당연히 하지 않아요?
2: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당연히 하는데 이제 저 혼자만의 의견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1: 그래도 이 전 요번에 탁 느낌
2: 이번에 탁 느낌은
1: 메인 컬러감이었는지
2: 메인 컬러는 어. 이제 딱 그 민 약간 민트인데 민트. 조금 뭔가 명도와 채도가 낮은 네, 그런 완전 화사한 민트가 아닌 그런 걸 좀 키 컬러로 잡고 갔고
1: 딱이네
2: 너무 그래. 다행인 게 제 옆에 정말 너무나도 제 뭔가 또 다른 뇌가 되어주시는 제작실이 또 있어요.
1: 아,
2: 제작실
1: 진짜?
2: 네 제작실이 정말
1: 오래됐어요?
2: 네 아니, 오래되진 않았는데 손발이 너무 척척 맞고 그리고 사실 이 장마라는 컨셉도 제작실에서 먼저 제안을 주신 거예요.
1: 어, 정말?
2: 네 그러니까 선미 하면은 뭐 썸머퀸 이러는데 우리 이번에 썸머퀸 하지 말고 장마퀸 하는 거 어때요? 라고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박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라고 또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인 것 같아요.
1: 이번 색감 얘기는 계속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선미 씨가 약간 그 너무나 새하얀 스타일이라 요 약간 라이트 민트 좀 바랜 민트가 잘 어울리지 보통은 이거 사람 얼굴에 잘 안 어울리는 색깔이거든요. 이 약간 아니, 요런 뭔가. 톤이잖아요. 약간 이 살짝 이 톤 다운된 민트 요 여기 우산 맞아요. 속에 있는 컬러인데 보통 이게 한국인의 노란 빛이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쥐약입니다.
2: 아 그런가? 그 네. 저는
1: 선미는 네. 너무 하이해서 약간 핏줄이 그 민트 어? 색깔로 비쳐 보이잖아.
2: 맞아요.
1: 그래서 어울리는 거예요.
2: 그런가? 그래서 저는 아 민트색으로 너무 염색을 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1: 아니야, 그건 네. 아니에요. 아 그거는 무슨 잔디우개도 네. 아니고. 이재형님이 네. 새로운 게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들고 나와 너무 신기해.
2: 네.
1: 어 이제 힙합만 남았다.

0: 힙선미.
1: 힙합이랑 너무 거리가 먼데다.
2: 힙합.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희 안무팀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누나의 얼굴과 뭔가 이런 거에는 힙합이 없다라고 했는데
0: 등장하는

0: 너무 오그라들어.
1: 선미식 힙합 입압이 될 것 같고. 자, 네. 그래서 네. 선미의 색깔이 무엇인지 오늘은 선미가 직접 골라온 선미 노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 들려주시죠.

0: 지난번 별밤에 와주셨을 때 네. 냈던 싱글입니다. Balloon in Love. 네. 아, 이것도 보면은 그 진짜 그 선미식 사운드 이 느낌이 있어.
1: 뭘까 그게? 아,
0: 약간 그러니까 편곡에서는 그러니까 단 심플하게만 표현하면은 살짝 그 일단 물기가 있고 선미가 좀 물기는 사운드 좋아하고 근데 물기는 사운드는 많지만 내가 선미 거가 유독 들을 때 기분이 좋은 거는 본인 목소리는 되게 좀 드라이하게
1: 맞아요, 맞아요.
0: 빼잖아요. 그러니까 왜 마치 아무리 습해도 내 방 딱 들어가면은 시원하고 건조한 맞아요. 그 느낌.
1: 맞아요.
0: 그게 너무 기분 좋은 조합이거든.
1: 맞아. 이게 되게 그 서로 다른 게 딱 충돌했을 때 오는 그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때 선미팝이라는 얘기 우리가 막 나눴었어. 선미팝이라고 네. 이건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이 곡을 골라온 이유는 뭘까요?
1: 저는 이 곡이 참 좋아요. 그냥 제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많은 곡들을 썼지만 이 곡이 참 너무 벅차요. 그냥 만들어 놓고 듣는데 너무 벅차요. 아직도.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노래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0: 좀 어울리기도 했었고 그때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얼굴로 또 왔었던 기억도 있고 근데 그때도 늘 불안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사도 근데 되게 가사거리들 좀 많을 때 아니었어요?
1: 가사거리가? 근데 이 노래가
0: 계속 썼다고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곡을 엄청 많이 썼을 텐데 진짜 막 할 얘기는 이미 다 해버려가지고 어떤 걸 쓸까 어떤 걸 쓸까 하다가 또 Balloon in Love이란 또 되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가사를 또 오랜만에 썼던 것 같아요. 이때가
0: 그러면서도 선미식의 섹시함이 있어요.
1: 어디에서? 어디에? 어디 있지?
0: 선미식의 섹시는요
1: 네 뭘까?
0: 본인을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보는 사람을 좀 죄책감을 갖게 만들죠.
1: 뭐지? 난 이거 진짜 몰라.
0: 근데 뭔지 저는 팬분들 중에 무슨 얘기인지 알 사람.
1: 근데 진짜 그 부엉 선생님이 우리 부엉 대장님이 아니 우리 부엉 대장님이 항상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예 그걸 뭔지 모르겠어요.
0: 너무 야해.
1: 진짜로 모르.
0: 아 여기도 가사 제가 어디라고 찝진 않을게요.
1: 뭘까?
0: 이 순수한 가사에 네. 저의 더러운 시각을 입지 않을게요. 아니 되게 좋은 얘기로 써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네, 네. 저는 남자든 여자든 가수 특히 퍼포먼스형 가수들은 약간 그 야함이 곁들여져야지만 그 정수거든요.
1: 뭔지 알 것 같아요.
0: 거짓말 모르겠어.
1: 아 근데 뭐지? 이 Balloon in Love은 뭔지 진짜 모르겠어.
0: 넘어가죠.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다음 곡 들려주시죠.

0: 형이 너무 멋있는 곡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지난해 발매된 첫 정규 앨범 네. 하트메이드의 수록곡인데요. 네. 해피 AF가 제가 아는 그
1: 맞아요.
0: 줄임말 AF.
1: 네.
0: 뭐 이런 말도 알아요?
1: 어, 그럼요.
0: 이게 약간 뭐라 여기서 우리가 방송에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1: 그쵸.
0: 겁나.
1: 맞아요.
0: 뭐 이 정도 속어로 대체하겠습니다. Happy as 뭐 어쩌고인데. 네.
1: 어, 맞아요.
0: 이거를 이렇게 또 표현할 생각을 한 게 되게 귀엽네요.
1: 그러니까
0: AF?
1: 그 뭔가 단어를 쓰고 싶었지만 그래도 저에겐 심이라는 게 있고.
0: 심이도 있고. 아니, 가...

0: 막상 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1: 근데 이제 그 왜 B 파트라고 하는 부분에 네? I don't want to open it in my room in the world like a soda I just drop 빵 터져 팡팡 I just want it to be happy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가 이거예요. 나 지금 이거 열기 싫다고.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온 세상을 망쳐버릴 거야. 그러니까 마치 바닥에 떨어뜨린 탄산 음료처럼 나 진짜 터뜨리지 마. 약간 이런 건데 네 약간 제가 이렇게 가사를 또 소개를 했네. 이 노래를 모두가 마음속에 폭탄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요. 안 터뜨리는 거지 못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라고 또 설명을 해놨네요.
0: 그렇군요. 아니 근데 보면은 선미는 좀 이렇게 이 부피감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감정들을. 그러니까 풍선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맞네요. 하고
1: 그렇네요.
0: 여기서도 뭔가 이렇게 터지는 느낌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것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보거의 느낌이 좀 있네요. 부풀어 오르고
1: 맞네.
0: 되게 귀엽잖아. 맞,
1: 그 약간 근데 보거도 그 부풀어 오르는 게 나 건들지 마.
0: 아, 건들지 마.
1: 진짜 나 완전 지금 폭발할 거야. 약간.
0: 그래봤자 둥둥 떠오르기밖에 못하면서.
1: 근데 이렇게 붕 이렇게만 되면서.
0: 그리고 막 떠올라가지고 사람들이 공인 줄 알고 막 잡고 이러는데.
1: 맞아요. 전혀 그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공격력은 없는데.
0: 맞아.
1: 되게 네, 그렇네요.
0: 임채원님이요. 아, 나 이 노래 환장하잖아.
1: 감사해요.
0: 딱 이 톤이야. 맞죠?
1: 맞아요.
0: 아, 나 이 노래 환장하잖아. 보여주셨어요. 미아찬님 문자 소개해주세요. 네.
1: 미아찬님이 해피 AF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 근데 다들 좀 이 노래 좋아하는 분들이
1: 되게
0: 많이 계시네.
1: 네, 우리 미안해가 아마 이 가사에 조금 되게 귀여운 가사들이
0: 귀여워.
1: 많아요. 뭐 빵 터져 팡팡팡 뭐 이런 것처럼
0: 잘 불렀어. 그리고 거기 살짝 그리고 그 선미 저음 많이 좋아하잖아.
1: 맞아요.
0: 미안해.
1: 맞아요.
0: 너무 멋있는 목소리가 뜬금없이 나거든.
1: 감사해요.
0: 느낌은 보기에는 왜 되게
1: 하이톤에
0: 뭔가 할 것 같은데 그게 좀 킥이죠. 좀 로우하고 그리고 살짝 허스키 섞여 있는 선미 톤이 있지요.
1: 탁해요, 탁해요.
0: 너무 좋아. 어떻게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선미가 탁성이야? 어떻게 그쵸? 이렇게 조합이 됐냐?
1: 진짜 저도 옛날엔 진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0: 아, 진짜?
1: 그게 왜냐면은 막 사람들은 뭐 방송 관계자분들도 아 생긴 거는 너무 청순한데 왜 이렇게 걸걸해 목소리가
0: 걸걸은 아니지.
1: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조금 컴플렉스였는데 조금 이렇게 연차가 차고 보니까 아 그래도 이런 목소리가 별로 없다. 그냥
0: 많이 없고
1: 제 오히려 개인, 좋아 약간
0: 개인 취향으로는 전 무조건 특히 여성들은 탁성에 제가 좀 환장을 해요.
1: 언니 취향을 제가 싱어게인 때 이제 아니까 그런 거
0: 잘 아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0: 네. 우리끼리 또 사담으로 나눈 얘기들도 너무 재밌는 게 많았었는데 그때
1: 맞아요.
0: 진짜 우리 진심으로 임했다. 그죠?
1: 맞아요. 진짜.
0: 아, 그래요. 해피 AF 들으셨고요. 다음 곡 들려주시죠.

0: 아우 기타 솔로 파트에서 우리 둘이 아주 그냥
1: 난리 났어.
0: 적재예.
1: 그러니까요.
0: 아니, 그렇게 모범생의 그 태도를 가진 뮤지션이 어떻게 이렇게 서부에서 왜 이제 곡기 없이 네. 알콜만 곁에 두고 사는 사람 같은 연주
1: 그러니까.
0: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저는 이 세션을 받고 너무 놀라가지고 아 이게 왜 그러니까 너무 저급한 표현이긴 하지만 왜 와 나 고막으로 약간
2: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0: 여러분.
2: 네네네.
1: 아 죄송합니다. 고마,
0: 네 고망에 임상 실험을 하는 것 같다. 네.
1: 근데 정말 이 표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진짜.
0: 여러분 선미가 진짜
1: 이런 말 안 하는
0: 저렇게
1: 사람이에요.
0: 순진 아니 이런 말 내가 네. 진짜 아는 게 네. 이런 쪽의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1: 맞아요.
0: 가끔 한 마디를 저한테도 막 뒷속말 언니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짝 그러니까 뭐가 비유를 할 줄을 몰.
1: 죄송해요.
0: 아, 저, 예, 예, 자, 고마워. 아, 네. 그만큼 어떤, 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우리 잠깐만, 노래 제목을. 자,
1: 맞아요. 노래 제목이 튜베로즈라는 곡이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또 월하향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0: 아, 너무 귀여웠어요.
1: 네, 아, 네? 진짜요.
0: 그만큼 죄송해요. 관능적이었다. 나의 안에 어떤 화학적 네.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아, 느낌이 있었다.
1: 네. 아 진짜 이게 그러니까
0: 그래 그 느낌이 있어. 네. 내가 정확히 사실 우리끼리 얘기하면 더한 표현도 많이 하는데 네, 이거를 맞아. 정말 선미 정말 얼마나 순진한지 여러분들 공중파에서 너무 귀엽게 봐주십시오. 예예. 얘가
1: 죄송해요.
0: 잘 몰라서 그렇고요. 죄송할 건 없습니다. 튜베로즈가 네. 저는 이거 가끔 향수로 이름 중에 뭐 있었는데 이게 뭐 장미의 일종이 아닌가 봐요?
1: 네네. 이게 아. 그러니까 되게 제 향수들을 보니까 항상 이 튜베로즈가 노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막 또 재밌는 썰이 있는 향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튜베로즈 향기가 너무 강렬하고 되게 관능적이어서
0: 관능 쪽 조심해주세요.
1: 아, 네, 관능적이어서 이제 뭔가 밤이 되면은 또 너무 이제 어린 소녀들에게 이 향기를 맡지 못하게 했다.
0: 더 맡고 싶게 왜 그래?
1: 그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0: 사람 그리고 이상하게 만드네.
1: 또 이 꽃이 이제 밤에 더 향기가
0: 짙어지는
1: 네, 짙어진대요. 너무 되게 뭔가 창작을 하는 사람은 너무 흥미로운 주제여서
0: 그리고. 선미가 또 향에 민감하고 선미 항상 좋은 냄새 나거든요.
1: 진짜요?
0: 아, 근데 왜 그 싱어게인은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 왜 다 좋은 냄새가 그리고 태연도 그랬나?
1: 태연
0: 이게 가까이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을 때마다 항상 냄새가 좋아. 당신 이게 고세대 아이돌에 뭐가 있나요?
1: 그렇지는
0: 채취가
1: 아는데
0: 출나게 좋나?
1: 약간
0: 항상 냄새가 좋다?
1: 바디로션 냄새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맨날 물어보고 그랬어. 선미 씨가 항상 이렇게 향기로와 그 실제로 좋아하잖아요 향기
1: 맞아요.
0: 향 이런 거
1: 향기 너무 사랑하죠 진짜
0: 그래서 아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또 끌어냈구나 그리고 이게 상상둥이라서 네. 내 얘기가 이렇게 많으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끊임없이 집어오질 못해요 저 요새 너무 현실적이라 문제예요 가사도
1: 이나 언니가 진짜요
0: 이제는 아 이게 문제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자꾸 상상 나는 이게 지금이야 집순이와 이 라디오 순이지만 제 20대는 선미 씨 같지 않았어요. 뭐 밤의 세계도 좀 알고 만날 만큼 알아보고 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그게 문제야. 근데, 선미는 이런 동화 같은 또는 우화 같은 얘기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1: 근데 저는 또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 언니랑.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의 이제 솔로 커리어 초반 때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수록곡들에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쯤으로 올수록 더 그냥 상상에 뭔가 의존해서 쓰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책이 나왔나 봐요 언니. 일상주의자의 감각.
0: 이 동생의 이 네. 보십시오 여러분.
1: 지금
0: 갑자기
1: 언니.
0: 지금 자기 앨범 나왔는데 내 책을 홍보해준 이 센스. 심지어 제가 이제 선미 씨한테 책 보내주려고 주소 좀 알려줬더니 책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언니 저는 이미 샀어요.
1: 맞아요. 진짜
0: 사랑스러운 친구
1: 아니 이나 어 우리 부엌대장님이 책을 냈는데 어떻게 그냥 받고만 그럽니까? 아, 네 자, 직접 사야지.
0: 그래요. 제 얘기는 아,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유.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전 이제 우리 선민 씨의 아, 그 어떤 그 적재 씨의 솔로 기타 사운드에 대한 표현에 어, 다들 굉장히 많은 많이들 네. 반응을 해 주셨어요. 아, 우리 누나 네. 어른이었네. 권효진님이
1: 네 예, 아우 미안해 아, 예,
0: 저기 오히려 얘기라서 그랬던 거고요. 자 오늘 선미 씨가 골라온 네. 선미 노래도 들으면서 얘기 나눴는데 이렇게 쭉 들어보시니까 선미 씨의 팬들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선미 하면은 퍼포먼스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이 사운드의 어떤 일관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더 느끼셨을 것 같아요. 계속 와, 들으면은
1: 진짜 그걸 한 분이라도 더 뭔가 알아주셨으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방송이었습니다.
0: 네, 진짜 선민 씨가 너무 볼 때마다 다행인 건 이 업자로서는 점점 노련미가 생기는데 기술적으로는 영혼은 계속 옛날에 그 막내 선미의 네.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1: 아이고
0: 그게 선미의 힘인 것 같아요. 아유,
1: 감사합니다. 진짜
0: 자 네. 우리 팬분들이랑 부엉이들한테 네.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1: 어 일단 부엉이들 진짜 이 밤에 어, 안 자고 어, 지금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을 또 별밤이랑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듣고 있을 미안해도 너무너무 늦은 시간까지 내 목소리 들으려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포에버 줄라이 나왔는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0: 아유 이 정도면 10시 아직 안 됐어요.
1: 아 이게 활동을 시작하면 되게 일찍 잠이 들게 돼요.
0: 아 그건 맞지. 너무 맞아. 아침부터 하니까. 그리고 팬들이 하루 종일 그거 막 스케줄 같이 해주고 그러면은
1: 미안하다.
0: 미안하지.
1: 네 지금도 오늘 아침부터
0: 계실 거 아니야.
1: 네,
0: 어, 가는 길에 또 얼마나 또 이쁘게 인사해 주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 선민 씨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돌아올 거고요. 선민 씨 우리 또 만나게 빨리 또 앨범 내세요.
1: 네 노력할게요.
0: 들어가요.
1: 안녕.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21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도 선미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블루. 진짜 열심히 음악하면서 산 친구예요. 되게 이 화법이 순수하고 이래서 그렇지 진짜 멋있는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죠. 오래 활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팬분들도 너무 뿌듯하실 것 같고요. 선미의 블루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뵐게요.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일에 있어서도 제 기준을 하나 꼽자면 절대 남의 장단에 맞춰서 춤추지 말자는 겁니다. 요즘은 유행도 참 빠르게 변하죠.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면 뒤처질까봐 쫓아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남의 기준에 맞춰 떠난 길이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길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말려도 어느 장단에도 맞추지 말고 나만의 리듬을 타보는 고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0: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요즘 새로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처음 뮤지컬에 도전했을 때 사실 저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때 암흑 속에서 핀 조명 하나만 딱 보고 한 걸음 나아가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순간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암흑이 너무 예쁜 우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낌이 저를 휘감더니 마음이 싹 편해졌죠. 두려움은 잠깐입니다. 한 발짝이고요. 그 다음 걸음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가보는 겁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눈앞에 어떤 우주가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최유정입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7월 21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은 아이오아이의 드림걸스였습니다. 9629님, 누가 이렇게 랩을 잘하냐. 안녕하세요. 댕디 최유정입니다. 어제 제가 왜... 네, 다시 문자를 한번 만나볼게요. 9629님, 누가 이렇게 랩을 잘하냐 보내주셨는데 접니다. 네, 소리 질러! 남들 시선에 포기는 너. 네가 좋은 거 끝까지 go. 두려워하지 마. 우리 따라와. 후회 안 해. 자신 있어 나. 뿌뿌뿌뿌. 네, 바로 저 댕디 최유정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어제 제가 왜 댕디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별명이 또 유댕입니다. 유댕. 네, 유댕이어서 댕디라는 애칭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요. 자, 친한 친구 방송반은 학교 방송반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 라디오죠. 특히요,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좀 더 학교 방송반스럽게 꾸며지는 날이라서 저도 이 착장 보이시죠? 보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한번 교복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저의 옷장을 털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약간 제가 잡은 컨셉은요, 진짜 뭔가 현실 고증 고등학생인데요. 제가 어제는 이 옷을 준비할 때 민낯에 그냥 막 묶은 머리였어서 더 느낌이 살았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세팅이 되다 보니까 어제 같은 현실 고증 바이브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진짜 이렇게 교복 위에 후드 집업 입고 요렇게 좀 현실 고증을 해서 준비를 해봤다. 네, 그런 느낌이고요. 남국현님이 댕디 오늘 안경 너무 귀엽네요 라고 또 안경 콕 집어주셨어. 네, 요것도 또 좀 공부 잘하는 학생 느낌으로 한번 제 동그라미 안경을 가져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안경인데 알아주셔서 감사하고. 1324님, 어제 유정님 목소리 들으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두근두근 안경 너무 잘 어울리셔요. 보내주셨네요. 이 안경 초이스한 게 참 잘한 선택이었다. 네, 또 말씀드리고, 지금 제 모습이요,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열어봤습니다. 요즘 새로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열어봤는데, 저도요, 한때는 도전하는 거 너무 무서워했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참 무서워했는데, 어느 순간 나 너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요런저런 경험들 많이 시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약간 뭐랄까요, 제가 작년에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작곡에 도전을, 또 새로운 도전을 해봤는데, 뭐랄까요, 뭔가 더 깊이 못해봤어요. 사실은 바로 이제 컴백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는데, 어서 또다시 곡 작업을 하면서 그 도전을 이어서 한번 가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음악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2917님은 이번 주도 역시나 다이어트 도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다이어트는 뭐, 네, 여러분 평생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저 또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다이어트 화이팅! 또 외쳐보고요.

0: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봐요.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오늘의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미리 SNS 예고대로 선착순 출석부터 불러볼 거고요. 저의 하루 소식도 언박싱 해드릴 겁니다. 또 2부에서는 저의 추천곡도 들으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3부는 반말 모드로 진행이 됩니다. 친구처럼 반말로 이런저런 사연 소개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친해지는 시간이니까요. 저에게 궁금한 질문 있으시다면 뭐든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은요, 제가 직접 쓴 답장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사실. 우후. 저 댕디가 뭐라고 썼을지 궁금하면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직접 일기도 써왔답니다. 마지막 코너인 교환일기 시간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출석부르러 한번 가볼까요?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립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출석 부를게요. 친친방 출석부입니다. 먼저 0번 최유정, 아잉. 그리고 1번.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유댕이를 정말 열심히 따라갔는데 글쎄 친친방에 딱 앉아있는데 너무 귀엽네, 정말 예뻐 죽겠는 거야 님. 그리고 2번.
1: 친친방에 누가 돌아왔게, 바로 초절정 깜찍이 DJ 나 댕디
0: 님. 3번.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무례한 말 탑3. 1번. 안녕하세요, 유정이가 내 곁에 없는데 안녕하겠냐? 2번. 밥은 드셨어요? 유정이가 내 곁에 없는데 밥이 들어가겠냐? 3번. 잘 자요? 유정이가 내 곁에 없는데 잠이 잘 오겠냐? 님. 또 4번.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못 보면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댕디 볼지빵이 해줘.
2: 님.
0: 5번. 유정이랑 행복한 밤 보낼 준비 끝. 오늘도 잘 부탁해 님. 또 6번. 햄부기 햄북 햄부거 햄북 스탁 샘버르크 햄부가오가 햄비 햄부거 햄부가티 햄부기 오네 오늘 차려오거라 햄북 스탁 샘북 스탁 샘북 스탁 햄부기 오네 오늘 차려오라 하지 않았느냐 님. 또 7번. 요즘 키캡에 말랑이에 왁부부래 슬랑이에 젤리슈즈까지 유행하던데 그런 유행 다 모르겠고 난 유정이가 짱이더라 님. 또 8번. 댕디 좋아하는 신 있어요?
3: 나는 당신 님.
0: 9번. 동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인간으로 등록해버린 최유정 아니고 최유정 님. 마지막입니다. 10번.
4: 아, 나만 강아지 없어. 뭔 소리야. 댕댕이 터지는 유정이가 있잖아.
2: 아, 맞다. 나 강아지 있네. 유정 강아지야. 넌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 심장 뿌셔 뿌셔 님.
0: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 체크 완료.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 챙겨 보내드리고요.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5: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6: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6: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6: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본.

0: 안착 반티 착
1: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자, 오늘은 저의 하루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하하, 보자 보자. 어? 뭐가 좀 많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나 최유정, 요즘 페퍼민트티를 즐겨 마시고 있다. 빠밤. 이것은 즐겨 마신다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팬사인회로 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이제 제가 향기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민트 캡슐을 입에 깨물고 또 이 속을 민트로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그게 또 있어요. 그걸 또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칙칙이 요 민트를 뿌려서 쓰는 거 그걸 또 입에 뿌리고요. 그리고 그날 마실 음료는 페퍼민트로 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할 때도 편하게 부담 없이 팬분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페퍼민트 차를 또 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어서 댕디의 하루 두 번째 소식. 휴대폰을 바꿨다. 빠밤. 짜라란. 저의 뉴폰입니다. 제가 아주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바꿨어요. 제가 이전에 쓰던 게 15번째 시리즈 그 중에 조금 더 전문적인 모드를 썼습니다. 네. 그 크기가 커지는 전문적인 말고요. 그냥 기본 전문적인 휴대폰을 사용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진을 찍어야 된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임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꾸자마자 이 귀여운 케이스를 또 함께 구매하면서 여름이니까 또 딸기도 그려져 있고 또 제가 토끼띠여가지고 토끼도 그려져 있는 이 귀여운 케이스까지 함께 또 장만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유정이의 하루 언박싱! 좋아하는 너튜브 계정의 굿즈를 샀다. 따란! 이건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너튜브 계정 중에 신인류의 사랑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그 계정에 이제 외계인이 나와서 이제 지구인들의 마음의 짐을 들고 이제 우주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의 마음의 짐을. 그동안 넌 지구인 너는 내가 너의 마음의 짐을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너는 편안하게 자 하는 그런 채널이 있거든요.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아요. 힘도 많이 받고 위로도 많이 받고 또 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인데 맞습니다. 제가 이 쿠션을 샀어요. 마음의 짐을 들고 있는 외계인 굿즈를 샀고요. 함께 나오는 눈사람 캐릭터가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다. 그 친구 키링까지 이렇게 두 개 같이 구매했습니다. 제가 원래 굿즈를 막 잘 사는 편이 아닌데요. 최근에 이 외계인에게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저의 IOI 수상 소감 그 1위 축하 영상에 그 메시지를 보내줬더라고요. SNS로. 그걸 또 제 배경화면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굿즈까지 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의 소식은요 여기까지였고요. 이어서 또 여러분들의 하루 같이 언박싱 해봐야죠. 4952님, 댕디 안녕. 요즘 제가 사는 게 재미가 없었는데 갑자기 제 삶에 찾아와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댕디에게도 요즘 활력이 되어주는 게 있을까요? 신청곡 IOI의 갑자기 신청이요. 요즘 활력이 되어주는 거요? 저의 이번 활동? 그 이제 IOI 활동부터 저의 솔로 활동까지 제가 최근 지나온 저의 활동이 오히려 저에게 활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런 저의 모습들을 보고 또 많이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의 반응이나 이 소통을 하면서 되게 채워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요즘 저에게 활력이 되어주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와의 갑자기까지 또 신청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가야죠. 4952님이 신청해 주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올게요.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4952님의 신청곡 아이와의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요.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문자 더 만나볼게요. 0914님, 댕디 답장 문자 궁금해서 보내봐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방송반 아나운서 선배님. 아유, 또 선배님이라고 또 얘기해주시고. 3223님, 오늘 2시간 내내 함께하는 거 맞죠? 네, 맞죠. 맞습니다. 맞고요. 3563님, 마이크 팝필터도 동글, 안경도 동글, 댕디 얼굴도 동글. 이거 완전 동그라미의 꿈이네요. 좋은데요? 그 버전으로 한번 제가 불러봐야겠어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동그라미의 꿈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임효섭님, 아까 외계인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해졌는데 댕디는 UFO 믿는지 궁금해요. 저는 믿어요. UFO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약간 자, 그

사람들이 아는 UFO의 모양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우주에 또 다른 존재가, 생명체가 살아간다? 그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N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왠지 진짜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네. 아무튼 0245님 안녕하세요 댕디님. 오늘 피 많이 왔는데 잘 피하셨나요? 저는 오늘 방학식을 했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자유! 방학 너무 축하해요. 너무 행복하겠다. 비 와도 이제 집에 있어도 되잖아요.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저는 원래 비 오는 거 싫어하는데 요즘에는 뭐랄까 이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 빗줄기, 그리고 유리에 붙어서 맺혀있는 그 물방울들이 참 좀 예쁜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다른 새롭게 보이는 것들 중 하나인데 그래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이. 네, 다시 한번 방학 축하드립니다. 4354님은 오늘 완전 학창시절 짝사랑했던 방송부 선배 그 자체를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짝사랑했던 방송부 선배 느낌 나나요? 안녕? 무슨 노래 듣고 싶어? 내가 다 틀어줄게. 막 이래. 오호호 깔깔. 7259님. 댕디 요즘 민트색 좋다더니 페퍼민트까지 완전 민트 유정이 되셨네요. 그러네요. 사실 저는 그 민초파도 맞아요. 네. 제가 민트를 원래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네, 뭐 민트 요정이라고 좀 불러주세요. 문자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요. 야간 자율학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직접 선곡해온 추천곡도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올게요. 파우의 페이보릿.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떠들지 마. 사랑한 마음에는 죄가 없지만 야자 시간에 떠드는 거는 죄다. 자, 조용히 자습해.
2: 쌤 가셨나? 이제 시작해도 되겠지?
3: 야간 자율 학습.

교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몰래몰래 조용조용 지금은 야자 시간. 어떤 친구들은 부족한 공부를 더 하기 위해 기다렸고 또 어떤 친구들은 부족한 자유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이 시간을 기다렸죠. 여러분들에게 야자는 어떤 이미지였나요? 저에게 야자는 그저 야자나무? 야자수가 떠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생을 해가지고 야자를 해볼 수도 없었고 되게 중학생을 갓 졸업한 저에게는 중학교를 갓 졸업한 저에게는 야자가 있다고? 아, 야간 자율학습? 뭘 하는지 정확히 자세히 몰랐어서 그때는 그냥 뭔가 야자나무 같다. 야자수 같다 이렇게 또 애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또 생각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에게 보통 이제 야자 때 있었던 얘기 뭐 이런 거 듣고 약간 그 정도의 기억이 있네요. 김동욱님은 야자가 싫었는데 유정이와 함께하는 야자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내주셨어요.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저와 함께하는 야자? 뭔가 나중에 팬미팅 컨셉을 이렇게 가져가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굿 아이디어예요. 저와 함께 하시죠, 동욱님. 2567님, 저는 야자할 때 그렇게 만화책을 많이 봤어요. 교과서 안에 숨겨가지고 왜 몰래 하는 게 재밌는 거지?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야자할 때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야자는 아니고 이제 시험 기간 지나면 선생님들이 가끔 어떤 선생님들은 좀 여유 있게 수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궁금한 거 질문 받을게 요 정도 수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수업일 때 이 필통에 과자를 숨겨서 그렇게 먹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약간 간식들 숨겨 먹는 거 아시나요? 그 책 이렇게 세워놓고 책 보는 척 하면서 그 앞에다가 과자를 이렇게 깔아놓고 몰래 먹고 네 녹여 먹었습니다. 네, 바삭바삭 소리가 또 안 들려야 되니까 조용히 입천장 닦아지게 녹여 먹었네요. 7259님 야자는 몰래 나가라고 만든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라고 지금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이 눈이 약간 그 뭐라 그러죠? 맑은 눈의 광인? 막눈광? 그런 느낌 살짝 나요. 네, 7259님 좀 궁금해지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답게 야자 시간 한번 즐겨볼까요? 정말 공부를 하면서 들으셔도 좋고요. 만약에 혼자 야근 중이시라면 사무실에 크게

틀어두셔도 좋습니다. 이 집안일 하시면서 같이 즐겨주셔도 좋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들어주시는 것도 아주 좋겠죠? 따랑따랑. 여러분들의 이런저런 밤을 꽉 채워줄 노래 제가 직접 선곡을 해왔습니다. 일단 주제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요거예요. 인간 비타민 최유정이 추천하는 나에게 비타민 같은 노래.

듣기만 해도 불안이 사라지고 피로가 풀리면서 이 마음에 차분한 여백을 주는 나만의 안정형 노래일 수도 있겠죠. 제가 평소에 귀로 마시는 비타민 같은 음악들, 또 햇빛 같은 노래들 고심해서 선곡해왔습니다. 오늘 제 추천곡 듣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분이 맑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한번 바로 가봅시다. 제가 선곡한 첫 번째 곡은요, 윤마치의 Love is a Magic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이제 언제더라, 한 4년? 전 3년 전에 알게 된 노래인데 밤에 듣는 게 그렇게 좋아요. 뭐 지금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 밤 공기를 잔뜩 느끼면서 바람 좀 이렇게 맞으면서 느끼면서 들으면 참 좋은데 이 노래는 일단 되게 신비롭습니다. 신비롭게 사랑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가사, 이 도입부 부분인데요.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때론 자유로이 전 세계를 누비고 때론 훌쩍 시간을 뛰어넘기도 마음 틈새로 자꾸만 넘쳐 흐르는 Yeah, it's love입니다. 이 부분이 멜로디도 너무 좋아요. 뭐 약간 불러보면

Yes, love.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신비로우면서도 경쾌한 그런 느낌이라서 한번 들어보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더도 말고 이제 노래 바로 들어봅시다. 같이 들어봅시다. 노래 들으면서 같이 감상 나눠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갑니다. 윤마치의 Love is a Magic.

윤마치의 Love is a Magic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떡하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뭔가 이렇게 다 같이 듣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 가족에게 소개시켜주고 같이 듣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진짜 음악은 최고고 음악은 사랑이에요. 오, 진짜 너무 좋아. 3609님,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데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유로운 느낌이 드네요. 댕디가 항상 좋은 노래들 추천해줘서 플레이리스트가 넘쳐요. 보내주셨네요. 너무 좋죠. 딱 그런 느낌 맞아요. 그리고 3563님은 선선한 날 밤 산책하면서 들으면 되게 몽글몽글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는 노래 같아요. 날씨만 좋았으면 바로 뛰쳐나갔을 텐데 말씀해 주셨네요. 그쵸, 진짜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좀 노래가 속도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때 약간 드라이브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떡해, 너무 좋아.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날씨 좋아지면 바로 뛰쳐나가서 이 Love is a Magic 듣기로 해요. 자,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요, 온 세상이 나만 괴롭히는 것 같을 때 지친 하루에 꼭 필요한 나에게 비타민 같은 노래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선곡해온 다음 곡도 만나볼게요. 올리비아 딘의 Dive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도 사랑이 가득합니다. 근데 약간 아까는 그 밤에 좀 더 잘 어울리면 이 노래는 그 낮, 밤 가리지 않고 제 생각에 약간 해질녘? 그 약간 주황빛 도는 그 시간대쯤에 걸어다니면서 산책할 때 듣기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약간 광장에서 꽃가게가 있는 그런 곳을 산책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관찰하면서 들었을 때 참 좋은 노래. 이 노래도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이상하게 이 노래를 들으면 특히나 인류애가 더 높아져요. 인류애가 올라가는 그런 노래예요. 가사 내용도 보시면 진짜 너무 좋고 그 제 하루가 특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삶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곡이어서 강추입니다. 강추. 한번 들어보시죠.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스페셜 DJ 댕디 최유정이고요.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 듣고 왔습니다. 지금 강아지 최씨님이 한여름 이탈리아 해변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뭔 말인지 알죠? 약간 그 해질녘 그 윤슬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노을빛에 빛나는 그런 느낌의 그 약간 해를 이렇게 다 같이 보고 있는 그 몽글몽글한 그 인류애가 높아지는 뭔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게 또 어쿠스틱 버전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그거대로 아주 좋으니까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8986님, 다이브 이 노래 제 핸드폰 통화 연결음이에요. 오, 우리 운명일까요? 우리 운명 맞지? 찾았다, 내 운명. 너에게로 다이브. 약간 이런 아이돌 모먼트 어때요? 죄송합니다. 저도 바꿀래요. 통화 연결은 안 그래도 저 최근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좀 차분한 노래여서 좀 몽글몽글한 그런 노래 하고 싶었는데 나도 다이브 해야겠다. 8986님 좀 따라할게요. 3609님. 와, 비트 너무 좋다. 리듬 타고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 너머로 노래를 즐기는 댕디와 눈이 마주쳤어요. 설명에 딱 맞는 인류에 넘치는 노래네요. 고맙습니다. 그쵸? 너무 좋죠? 우리 눈 마주쳤어요. 그쵸? 이 노래도 통했다 통했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나중에 꼭 이 비가 오지 않는 날씨가 좋은 날 그 제가 말한 그 해지는 타이밍 그때 걸어갈 때 주변을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함께 들으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지금도 너무 좋아가지고 살짝 이 심장이 좀 많이 빨리 뛰어요. 자, 그리고 전주 김씨님이 이거 녹화했던 거 틀어주는 거예요? 어?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요, 전주 김씨님. 그럼 제가 전주 김씨님의 이름을 얘기할 수 없었겠죠? 두둔. 100% 라이브입니다. 네, 그러니까 또 원하는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말씀해 주세요. 바로 제가 또 해드리고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주기 씨님께 경주채 씨가 또 이렇게 얘기해드려 보고요. 그럼 선곡을 또 이어가 볼게요. 오늘 저 댕디의 플레이리스트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노래라는 주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골라온 다음 곡 유라의 어떤 우울이 우리를 흔들겠어요 입니다. 이 곡은 제가 유라님을 참 좋아하는데 유라님을 알게 됐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던 와중에 딱 그 제가 팬이 된 후 발매된 곡이에요. 이 노래가 우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치만 그 우울을 또 강인하게 마주서서 바라보는 그런 좀 아니면은 툭하고 우울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위로가 전해져 오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한창 이 곡을 많이 들을 때 제가 좀 생각에 잠기는 그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를 되게 건강하게 잘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들었던 곡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추천해요. 제가 그러면 한번 틀어드릴게요. 유라의 어떤 우울이 우리를 흔들겠어요.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고요. 선생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잠깐의 노래로 공부 스트레스 환기하면서 유라의 어떤 우리 우리를 흔들겠어요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694님이요. 노래에 폭 안기는 느낌이에요. 뭐야, 나 위로받나 봐. 맞아요. 이 뒤에 이 뭐라 하죠? 트랙이 그 비트라고 하죠. 그 반주. 네, 반주가 정말 딱 그런 느낌을 줘요. 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그걸 느끼셨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0914님. 댕디가 추천하는 플리라 그런가? 댕디가 심취한 거 너무 귀여워요. 유정이에게도 힐링되는 시간.

일 보내주셨네요.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세 곡을 듣는데, 막그 제가 그 노래를 처음으로 막 너무 감명 깊게 들었던 순간과 너무 닮았어요. 제가 느끼는 제 기분이.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요, 나에게 비타민 같은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곡 추천 가보겠습니다. 새소년의 난추운입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버릴 가사 하나 없이 너무 좋은 곡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 컨텐츠에서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활동을 좀 쉬었던 기간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저의 어떠한 내면의 충돌을 처음 마주했을 때그 시기에 가장 많이 찾아 듣고 또 위로를 받았던 곡입니다. 일단 후렴에 그대여 부서지지 마, 바람 새는 창틀에 너 추워지지 마. 이리 와, 나를 꼭 안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참 되게 든든한 위로를 주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의지를 할수 있는 노래? 네. 그래서 오늘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3부로 돌아올 건데요.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은 무조건 반말 모드래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취미는 뭔지, 나만의 취향을 반말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문자 기다리면서 저의 추천곡 새소년의 난춘 듣고요. 3부에서 만나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최유정이야. 그 근데 있잖아, 혹시 그 퍼펙트한 콩알맛 젤리 있는데 이거 먹을래? 아 별로야? 그래 그러면 너 뭐 좋아하는데? 티셔츠로 말하기 협회원님. 안녕 유정아, 난 요즘 이상한 티셔츠 사는데 빠져있어. 티셔츠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보유 중인 티셔츠 리스트는 1번 맥주 좋아 티, 2번 퇴근시켜주세요 티셔츠, 3번 승리요정 티셔츠, 4번 더우니까 붙지 마세요 티셔츠. 총 4개 있어. 근데 부끄러워서 밖에 입고 다니진 못하고 집에서 잠옷으로만 입고 있더 라고 보내줬네. 그래 그거 너무 좋은데? 나도 혹시 따라해도 될까? 나는 아 뭐였지, 나도 진짜 재밌는 티셔츠 갖고 싶은 거 있었는데 약간 쿠키에 관련된 거였거든? 아 그거 기억이 잘 안 난다. 근데 아무튼 나도 조만간 그 티셔츠 한번 사서 그 협회에 가입해볼게. 티셔츠로 말하기 협회에 나도 껴주겠어? 그리고 1361이도 보내줬네. 댕디, 나는 요즘 러닝에 빠졌어.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내가 이만큼 뛰었다는 게 기뻐.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 너 대단하다 136이야. 나 러닝 딱 한 번 뛰어봤거든? 근데 그거 원래 그렇게 입에 코에 그 날파리가 들어가는 게 맞니? 내가 한강에서 뛰기는 했는데 있잖아. 근데 아무튼 너무 대단하다. 난 진짜 숨 넘어갈 뻔했는데. 근데 진짜로 성취감이 엄청 나더라. 136이 따라서 나도 건강 챙기면서 러닝 도전해볼게. 응원해. 3992. 나는 요즘 내가 키우는 달팽이 오 땡슬라한테 빠져있어. 비록 달팽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친구가 되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는데 진짜 상추 먹는 속도 짱 빨라서 너무 귀여워. 댕디도 반려동물 키워? 자랑해줘 라고 보내줬네. 나는 본가에 강아지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 복마니, 망토, 복고 이렇게 세 마리가 있거든. 나도 땡슬라 상추 먹는 거 구경하고 싶다. 근데 그 달팽이에게 그 땡슬라라는 이름을 붙여준 3992도 너무 귀엽다. 정말 오늘 나랑 얘기해줘서 모두모두 고마워. 문자 보내준 세 명에게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그러면 우리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너네한테 비타민 같은 노래 내가 하나 더 선물해주고 싶어서 이 노래도 직접 골라왔어. 라우브의 Still the Show 듣고 올게. 있잖아, 너 젤리 좋아해? 나는 널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라우브의 Still the Show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이 노래도 내가 오늘 나에게 비타민 같은 노래로 선곡해온 곡 중에 하나였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거든. 이 불과 물이 절대 함께할 수 없지만 사랑이 그 무언가 이렇게 제한을 이겨버린, 뭔지 알지? 뭔 말인지? 내가 말 잘못해 원래 이해해줘. 사랑이 다 이겨! 이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 영화를 감명 깊게 봤던 그 시기쯤에 비가 오고 난 후에 밤에 내가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어. 근데 창문 열고 바람을 막 쐬면서 이 노래를 듣는데 이 아스팔트 바닥이 젖어 있잖아.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내가 그 영화 속에 들어간 것 같았어. 그리고 이 습 그 노래를 들으면서 달리고 있는데, 그 평소 같았으면 아 오늘 너무 습하다,

0: 이런 공기가 너무 끈적해, 피부가 끈적해, 이런 부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이 노래를 들음으로써 나에게 더욱더 엘리멘탈이란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줬어. 그래서 정말 나는 어떻게 황홀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노래를 가져오게 됐다. 그리고 또 이제 함께 듣고 있는 우리 2771은 헐, 나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해. 영화도 진짜 100번 봤나 봐. 나는 에어볼 경기에서 러츠한테 사랑한다고 외쳐줄 때 그때마다 오열해. 인류의 풀충전이라고 보내줬네. 진짜 진짜 미안해. 나는 100번 안 봐가지고 그 장면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난다. 그렇지만 너도 재미있게 봤구나. 나도 오늘 너가 말한 장면을 다시 생각하면서 엘리멘탈을 봐야겠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6486. 유정이 엘리멘탈 웨이드 같다. 웨이드도 대문자 F라 공감과 감수성이 풍부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나 보면서 나갔다고 생각했어. 여자 웨이드일까? 나는 막 이런 생각했어. 역시 너도 그렇게 보였구나. 자, 그러면 3부는 계속 반말 모드로 가볼게. 너희가 보내준 문자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 나한테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사연 계속 남겨줘. 문자번호 RZ,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야. 그럼 미리 도착한 문자부터 한번 볼까? 6136. 근데 유정아, 너 반말하면 맹구되는 거야? 돌 줘야 될것 같아. 혹시 돌 있어?
1: 나는 돌이 좋아. 너 혹시 젤리 좋아해? 난 너를 좋아해.
0: 어때? 난 맹구 성대모사도 잘해. 혹시 돌 있으면 주고 가라 그러신다. 좋아. 서광희. 사람이 뭐가 이렇게 귀여워? 라고 보내줬네.
2: 귀여워. 난 너무너무 고마워.
0: 그리고 우리 바다. 바다는 유정아 너 고딩 아니니? 왜 초딩이 된것 같지? 너 나이 속였지? 라고 보내줬네. 원래 이런 거할땐 확실하게 해야 돼. 그 있지? 이거 오늘 입은 옷내 옷장 털어서 가져왔다고 나 얘기했다. 진짜 미안한데 TMI 얘기해도 될까? 내 목에 걸려있는 이 리본끈 있지? 이거 트레이닝복 바지끈이야. 아우 더워 그냥 으긋없다 이거 그거다 몰랐지? 나 어제 얼마나 머리를 굴려서 준비했는지 몰라 기특해 해주라 그리고 H 맹구도 아니고 그냥 바보가 됐잖아 아, 왜좀 좋아해줘 나 바보 하면 안 될까? 난 너만을 바라보는 바보 2638 유정아, 요즘 나는 집앞 파란 바다 파도에 밀려 모래사장에 도착한 차가운 조개껍질에 손으로 그림 그리기에 빠졌어. 솜씨는 없지만 인증샷 보낼게 고맙고 감사해. 라고 보내줬네. 귀여워. 진짜 바다와 가깝게 사는구나. 너무 귀엽다. 개구리를 그렸네. 7월 15일 날짜도 썼고. 나도 근데 이런 적 있다. 나는 한창 위키미키 때 우리 리나가 피스타치오를 엄청 많이 먹었어. 그래서 나도 덩달아 빠진 거야. 근데 나는 그 피스타치오를 까고 남은 껍질 있지. 그 딱딱한 껍데기에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그거를 무슨 사람들은 이제 네일아트 네일팁을 이렇게 그려서 모으지만 나는 피스타치오에 네일아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껍데기 하나하나에 그림을 그려서 모았었다? 갑자기 추억이 막 생각나네. 고마워. 2638. 그리고 8267. 돌멩이 버전 보노보노 해줘. 돌멩이 버전 보노보노? 돌멩이 버전 보노보노가 뭐지?
2: 나 포레리야, 너부리야, 나 번호번호야. 포레리한테는 돌멩이를 줄 거야.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0: 여기까지. 어때? 돌멩이 버전 이런 얘기 한거 맞을까? 나 나름 해봤는데 마음에 들었길 바래. 그리고 또 댕디 기특하다 그러신다라고 8267님이 또 같이 보내줬네. 기특하다 그러신다. 복복복복 쓰다듬어줘야 된다 그러신다. 막 이래. 크크. 7

9935. 유정언니 나는 좋아하는 노래를 듣다가 낮잠 자는 게 취미야. 오, 내가 어제 딱 난춘을 들으면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내가 노란 코스모스 꽃밭을 걷고 있더라고. 노래 속 세상에 들어간 것 같았어. 언니는 취미가 뭐야? 라고 보내줬네. 나는 요즘에는 사실 취미에 크게 시간을 쓸 시간은 없지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노래를 들으면서 와 지금 이 순간 완벽하다, 나 너무 좋다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을 만나는 거, 그게 내 취미인 것 같아. 그 순간을 알아채는 거, 그게 요즘 나의 취미인 것 같아. 자, 이렇게 문자까지 만나봤고 잠깐 노래 듣고 돌아올게. 바로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0: 하츠차츠의 레몬탱 듣고 왔어. 그럼 문자 계속 볼까? 박미향, 미향이가 어머머 댕디 만화영화 목소리 연기해야겠다. 너무 잘하는 거 있지? 깜놀이라고 보내줬네. 나 만화영화 목소리 연기 꼭 해보고 싶어. 난 나중에 꼭 성우에도 도전해볼 거야. 내가 잘하는 거 지금 여기서 다 하긴 했는데 나는 짱구요. 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 이렇게 짱구도 할 수 있고 아까처럼 보노보노도 할 수 있고 또 혹시 타마마 알아? 타마마? 그 개구리 중사 캐로로라는 만화영화에 나오는 타마마 알아? 그것도 한번 해볼게. 왜냐면 이번 앨범 노래 만들 때 내가 탕타랑 이 부분 부를 때 참고했거든.
1: 중사님 타마마이려.
0: 미안하다. 나 잘못한 것 같아. 이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연습해서 다시 보여줄게. 저기 좀만 기다려줘. 그리고 세키네 세츄. 오, 일본에 있는 친구인가 봐. 니지강 아르노카나 파이팅 파이팅 카와이요 우츠쿠시 조세이라고 보내줬어. 2시간 하는 방송 맞나? 화이팅! 너무 귀엽고 아름다워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줬네. 아리가또네. 고마워. 4354 우리 4354

사는 요즘 푹 빠져있는 거 최유정. 이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또 말해보자면 난 요즘 그러면 안 되는데 충동구매 재미를 붙였어. 근데 또 막상 사면 잘 쓰고 잘 먹는다. 실패를 하네. 허, 진짜? 그거 능력이다 얘. 그거 너 구매했다가 실패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는 그렇게 시행착오 없이 다 성공인 거면 얘 너 재능 있다. 나중에 혹시 뭐 공구 같은 거 할 생각 없니? 너의 픽을 믿고 한번 나도 따라서 구매를 해봐야겠어. 어떤 거 구매하는지 묻고 싶다. 궁금하다. 그리고 이슬이. 근데 그럼 고무줄 뺏긴 바지는 이제 어떡해? 이제 흘러내리는 거 아니야? 아, 그거는 한 번 접으면 돼. 그 문제 없어. 고무줄 없어도 안 흘러내리는 그 약간 무거운 바지가 아니라 그 찰랑 바지라고 하잖아? 냉장고 바지 뭔지 알지? 여름에 많이 입는 거. 그 휴게소에 들러면은 그 밖에 나와 있는 거 있지. 바람에 이렇게 후두루둘 보이는 거. 그런 재질이라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돼, 친구야.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어갈게. 위키미키의 See Ya Star.

위키미키의 시에스타 듣고 왔어. 친친방 친구들과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 야간 자율학습 함께하고 있는데 문자를 한 번 더 볼게. 3563. 트레이닝복 끈인지는 꿈에도 몰랐어. 너무 기발한데 퇴근하고 다시 끈 밀어넣느라 낑낑대는 모습 상상하니까 너무 웃기다. 아니 아니, 이미 빠져있는 끈을 메고 왔을 거라고 왜 생각을 못하지? 이미 그 둘은 이별했다고. 다시 만날 수 없어. 나는 그치만 이렇게 끈이 빠져도 늘 가지고 있어. 어디에 쓸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리고 6486, 시에스타 내 알람송인데 알람으로 들으면 잠 확 깨고 좋아. 약간 그 깨어나는 느낌 있지. 깨어나 이 느낌. 나 지금 완전 음이탈 장난 아니었다.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해. 방금 혹시 이걸 알람으로 쓸 생각 있니? 그럼 허용해줄게. 잘 깰 것 같아 이것도. 그러면 7553. 나는 요즘 인형 뽑기에 빠졌어. 1,000원에 두 판 하면 무조건 한 번은 뽑아. 도파민에 중독되어 버렸어 라고 보내줬네. 대단하다. 나는 인형 뽑기 진짜 못하거든. 진짜 재능이 없어. 너 대단하다. 혹시 나중에 우연히 나 만나면 하나만 뽑아줘. 미리 고마워. 근데 잠깐만 얘들아, 뭐야 벌써 3부 끝날 시간이야. 어쩜 좋아? 우리 같이 놀다 보니까 시간 진짜 빨리 갔다, 그치? 어떠니 나랑 좀 친해진 느낌이 드니?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나 방금 말투 좀 약간 친구 아니고 너무 친해진 느낌이 드니? 이랬네.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윤희가 댕디 계속 반말해주면 안 돼? 너무 귀엽다 라고 보내줬네. 우리 윤희 나중에 되면 또 놀러와. 내가 반모로 얘기해줄게. 우리 아쉽지만 여기서 야자도 끝하고 반말도 끝하자. 대신에 우리에게는 아직 4부가 남아있으니까 너무 아쉬워 말고 이따가 급식 퀴즈로 다시 만나기로 해. 아일리세 미드나잇 픽션 먼저 듣고 돌아올게. 이따방.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유정이 이목구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자,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안양 부흥 초등학교. 자, 이곳은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온 학교입니다. 혹시 누군지 맞춰보실래요? 힌트 드릴게요. 제가
2: 나온 학교가 또 이렇게 나오니까, 감회가 참 새롭네. 우리 유정이가 또 소개해준다고 들었어요. 그니까요. 또 이렇게 또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안양 부흥초등학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1: 아, 좀 오늘 언니한테 미안하게 따라했다. 내가 너무 이랬다. 언니 요즘에 좀 귀여워져가지고 이런 느낌 아닌데, 언니 내가 다시 연습할게.
2: 자, 맞습니다. 여러분 다들 눈치채셨겠죠? 바로 아이오아이의 메인 보컬 우리 빗세정, 갓세정이죠? 김세정씨가 나온 학교인데요, 어떤 맛있는 급식들을 먹고 컸을지 오늘의 급식력 퀴즈 한번 만나볼까요? 왕! 7월 22일 수요일 내일 안양 부흥초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하트엠 김치덮밥, 일본식 된장국, 오이김치, 한라봉 소르베, 그리고 이것인데요. 오늘의 문제는요,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잘게 다진 문어가 들어간 빵인데요. 특히 일본 오사카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입니다. 밀가루 반죽 안에 송송 자른 문어와 파 등을 넣고 전용 틀에서 한입 크기의 공 모양으로 구운 다음 전용 소스와 마요네즈를 찹찹 바르고 가츠오부시와 김가루를 솔솔솔 뿌려 먹는 이것! 이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오코노미야끼, 2번 타코야끼, 3번 내가 만든 쿠키. 자, 정답 보냈고,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을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누구랑 같이 먹고 싶은지 꼭꼭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을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프로미스나인의 바이타민 미.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프로미스나인의 바이나 민미 듣고 왔습니다. 역시 프로미스나인 하면 여름, 여름 하면 프로미스나인 아닙니까? 조금 전 6시에 또 공개가 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곡이었어요. 프로미스나인이 3년 만에 선보이는 정규 2집 글로우미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라틴 특유의 리드미컬한 사운드가 아주 매력적이었죠? 가사처럼 A, B, C 그 어떤 비타민보다 멤버들의 목소리가 더 기운을 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무더위와 장마에 지치는 요즘 같은 때 아주 찰떡콩떡인 썸머송이죠. 다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2번 타코야끼였습니다. 우후. 자, 내일 안양 부흥초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하트햄 김치덮밥. 귀여워. 하트햄이래 또. 네, 하트햄 김치덮밥. 그리고 일본식 된장국, 오이김치, 한라봉 소르베, 그리고 문어 타코야끼 나왔습니다. 저 여기 가서 먹을래요. 내일 급식 먹어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나오네. 된장국도 좋아하고요. 저 오이에 정말 오이 너무 사랑합니다. 오이김치도 나오고요. 한라봉 소르베도 나와요. 요즘 소르베도 나와요. 학교에. 대박이다. 그리고 문어 타코야키까지. 타코야키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파를 왕창 올린. 파 정말 많이 얹어놓은 타코야키 참 좋아하는데 다 먹고 싶네요. 또 침 흘려. 난 또 여기 또 침침인 거야. 8986님, 타코야끼 처음 먹을 때 한 입에 넣었다가 눈물 쏙 뺐던 기억이. 아우, 그러니까요. 이게 한 입 크기로 나왔지만 절대 한 입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꼭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깨물어서 베어 먹어야 눈물은 좀 안 뺄 수 있어요. 대신에 좀 이제 후반에 좀 이제 초반에 뜨거운 거 다 먹고 좀 식은 것들은 한 입에 넣어서 맛봐도 참 좋다. 맛있겠다. 그리고 김윤희님, 애기들 매운 거 못 먹어서 메뉴도 참 귀엽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약간 괜히 그 식판에 그 뭔가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메뉴들이에요. 너무 귀엽다. 자, 그러면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에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요. 바로바로

7553님 축하합니다. 정답과 함께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정답은 타코야끼. 방학 맞이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요. 친구들이랑 도란도란 영화 보면서 간식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같이 파자마 파티 할 때 맛있게 드시고 인증 꼭꼭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입니다. 교환일기로 가봅니다. 오늘 일기는요 제가 써왔습니다. 우주소녀의 우리의 정원 먼저 듣고요. 그럼 일기 교환하러 돌아올게요.

2026년의 여름. 초록색 나뭇잎, 빨간 토마토, 톡톡톡 떨어지는 빗방울, 빙글빙글

빙글 돌아가는 선풍기. 나는 여름을 참 좋아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 살아있어요 하고 소리치는 느낌이다. 예전에는 여름이 그닥 좋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참 생동감 넘치는 계절이구나, 정말 사랑스럽다 라고 느꼈고 그때부터 여름이 좋아졌다. 최근 한 팬분께서 여름을 싫어했는데 덕분에 좋아졌다고, 싫어하는 걸 좋아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라고 말해주셨다. 오랜만에 바쁘게 달렸던 이번 여름, 나의 여름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생동감을 전해주게 된 걸까? 그 말에 괜히 나 또한 여름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같다. 내년 여름도 기대된다. 우선 남아있는 이번 여름을 더 즐기고 더 느껴야지. 뜨거운 햇빛과 끈적이는 살갗, 시원한 물 한 모금, 찬물 샤워 후에 화장대 앞에서 큰 숨 한 번. 그렇게 여름을 더 사랑해야지.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음성 녹음의 오렌지 서머 브리즈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는 바로 저의 일기였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여름의 이야기, 올해 여름의 이야기를 또 직접 적어봤는데요. 제가 일기를 마지막으로 썼던 건 이제 음악방송 첫 주차 마무리를 한 후에 집에 와서 생각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원래는 꾸준히 쓰다가 쓰고 싶을 때만 쓰는 일기로 바꿨거든요. 그 분홍색 이제 배우 정영주 선배님께서 브로드웨이 42번가 뮤지컬을 할 때 마지막 공연을 하고 너희가 여기에 어떤 걸 적을지 기대된다 라면서 주셨던 노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봤을 때 먼 훗날 다시 꺼내보고 싶은 그런 기억이나 내가 지금 하는 고민들을 좀 털어놓는 그런 노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썼던 게 제일 마지막인데 이렇게 여름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또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좀 끈적끈적함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여름을 싫어했던 이유는 끈적끈적거려서인데 그게 또 이제 좋아지고 나서부터는 정말 좋게 느껴져요. 왜냐면 저한테 질척이는 것 같아요. 이 계절이. 계절이라는 거는 사실 눈으로 그냥 이렇게 느끼고 막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계절과 이렇게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게 저한테 질척거리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여름이. 그래서 더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나뭇잎도 엄청 초록색이 되고 햇볕이 막 내리쬐고 우리는 막 땀 흘리고 머리카락에 땀방울에 막 젖어있고 이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 되게 생동감 넘친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봤을 때 엄청 진하게 남아있어요. 뭔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 나 진짜 그 시간을 살았다 라고 진하게 남아서 그래서 여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4952님이 진짜 댕디 덕에 모든 날들이 좋아졌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 또한 그래요. 저 또한 제 편에 계셔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저의 모든 날들이 네, 제가 여름을 또 사랑하게 된 이유도 여러분들이 그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환 일기. 오늘은 저의 일기였고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돌아와서 그럼 끝인사 나눠보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학교할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저와 오롯이 2시간 꽉꽉 채워보셨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드셨을까요, 저와의 2시간? 저는 친친방, 뭔가 되게 귀여운 느낌이라고 처음에 느꼈는데, 제가 막상 와서 한자 한자 입으로 뱉으면서 이 시간을 보내보니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뭔가 이렇게 제 낭만과 이런 행복감이 딱 맞아떨어지는 몽글몽글한 그 벅찬 순간 좋아한다고. 근데 그게 되게 농축되어 있는 2시간을 오늘 보낸 것 같아요, 우리 친친방 덕분에.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서 함께 들었던 노래 저도 다시 들으면서 퇴근해야 해야겠습니다.

있어요. 자, 장한규 님이요. 그동안 듣기만 했는데 유정이는 문자를 보내게 만드는 마력 정말 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안경을 껴서 그런지요. 이 중간중간 말을 조금 더듬기도 하고. 아까 누가 그랬지? 혹시 바보가 됐다라고 얘기해줬는데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일은요 여러분, 저의 동생 망태기에 쏙 들어가 있는 그 동생이죠, 우리 손동표 씨와 우리끼리로 함께합니다. 저희의 찐친 토크토크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끝곡 지소쿠리 클럽의 그린망고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그리고 저는요 DJ 최유정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시카고의 노래죠. If You Leave Me Now,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7월 8일에 개봉을 했고요. 지금 계속 극장에서 상영 중인 브라질 영화입니다. 클레베르 멘돈샤 필류 감독의 영화.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 영화 오프닝 장면이었습니다. 주인공 마르셀로가 운전을 하면서 자신의 고향 헤시피로 가고 있어요. 헤시피라는 곳은 브라질 북동부 지역이고요. 이렇게 브라질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바로 그 끝쪽에 있는 지역, 페르남부쿠 지역의 헤시피로 가고 있는 주인공 마르셀루의 차 안에서 그가 듣고 있는 라디오 방송 장면을 들려드렸습니다. 1977년이고요. 당시 브라질은 군사 독재 정권 시기였고요. 그렇게 한참을 운전해서 헤시피로 들어온 마르셀루는 얼마 뒤에 그의 원래 이름이 마르셀루가 아니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왜 이름을 감추고 원래 있던 곳이 아닌 상파울루가 아닌 헤시피로 와야만 했을까? 그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앞으로 그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하나 궁금해하면서 또 하나하나 그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이야기에 푹 빠져들게 되는 작품, 브라질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 제가 매직아웃 스페셜 M에서 시크릿 에이전트 삽입곡들 한번 쭉 모아서 들려드렸었는데 최희원 씨께서 이 시크릿 에이전트를 보셨대요. 제가 준비한 매직아웃 스페셜 M 시크릿 에이전트 플레이리스트가 좋은 미끼가 되었나 봅니다. 시크릿 에이전트 노래들을 들려주셨는데 예사롭지 않은 음악들이 매력적이어서 영화를 보셨다고요? 영화를 보니까 그 음악들이 전혀 튀지 않고 장면에 잘 녹아들어가 있더라고요. 같은 브라질 영화인데도 I'm Still Here는 저에게는 갈색과 회색 톤의 영화로 남아있는데 시크릿 에이전트는 조금 더 채도가 높고 발랄한 컬러들이 등장하는 영화였어요. 암울한 상황을 암울하지 않게 그려내는데 그 색감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아, 두번 보면 더 재미있을 영화,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을 것 같은 영화였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요, 이거 관객과의 대화 준비하면서 감독의 인터뷰, 배우 인터뷰, 프로덕션 노트 뭐 열심히 좀 찾아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처음 볼 때도 재밌었는데 두번볼 때, 세번볼때더 재밌어서 저 요즘 시크릿 에이전트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조사한 거를 어떻게 다 알려드릴 방법이 없네요. 관객과의 대화에서도 마음만 앞서고 다 말씀을 못 드렸고, 아, 요거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운데. 일단 말씀하신 색감 얘기만 해드리면 이게 1977년이 감독이 9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9살 소년이 기억하는 1977년의 냄새와 그 질감을 영화에 구현해 보려고 했다라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이 마르셀루의 아들이 나와요. 페르난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화 속그 페르난도라는 꼬마 정도의 나이였던 거죠, 감독이. 그리고 영화는 나중에 그 다른 시점의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77년에 브라질이 등장하고 현재 시점에 브라질이 등장해요. 두 개의 시기가 등장하는 영화인데 그 현재 시기 브라질의 색감은 대체적으로 좀 무채색이 많이 쓰이고 있고 또 77년의 브라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또 선명한 색깔들이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그 이유를 감독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어릴 때는 브라질이 훨씬 더 컬러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하는 브라질이라는 나라 그리고 70년대라는 그 시기는 훨씬 더 컬러풀한 색깔을 사람들이 사랑하던 시기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무채색 계열의 색깔이 좀더 세련되고 흔히 말하는 좀더 힙한 것으로 사람들이 좀 여기기 시작하면서 나의 조국 브라질이 색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시점에서는 그런 무채색의 색깔을 좀 강하게 쓰고 자신이 기억하는 77년의 시기는 더 컬러풀하게 연출을 했다. 군사정권 시기였기 때문에 암울했던 시대이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삶의 에너지가 늘 넘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생명력을 색깔로도 표현을 했던 거죠. 지금 색깔 얘기 하나로도 이만큼 얘기 드렸는데, 아, 음악부터 시작해서 캐스팅, 로케이션,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다양한 레퍼런스들, 아, 이거 언제 다 소개해드리죠? 일단 시크릿 에이전트를 보고 오시고 뭔가 궁금한 거를 사연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0: 최대한 많이 털어놓을 수 있도록 시크릿 에이전트 보시고 많이 질문해 주세요. 광역과의 대화 찾아오기 힘드신 분들,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라디오에서 제가 아는 거는 얘기해 드릴 수 있잖아요. 시크릿 에이전트만이 아니라 FM 영화 음악에 질문 주시면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미니 GV, 네, 미니 관객가의 GV를 조금씩 조금씩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은선 기자라는 아주 훌륭한 게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은선 기자에게도 또 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주시고요. 자, 조금 뒤에 이은선 기자 모시고 또 새로운 영화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죠.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캡슐.
3: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뭐.

흑인 오르페 1959년 영화 흑인 오르페 사운드 트랙에서 마냐지 까르나발 카니발의 아침이었습니다. 루이스 봉파 그리고 통 조빙이 함께한 음악이고요. 시크릿 에이전트의 배경이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기간의 브라질 1977년 헤시피에 카니발이 열리던 시기가 영화의 배경입니다. 말하자면 카니발 같은 영화예요. 브라질의 카니발 같은 영화. 겉에서 보기에는 혼란과 혼돈만 가득한 것 같지만 그 카니발의 행렬 안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리듬을 타게 되는 어떤 그 안에 리듬에 몸을 맡기게 되는 그런 카니발처럼 시크릿 에이전트는 뭔가 기승전결대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아서 뭐지 하는 것 같지만 그 영화에 내 몸을 맡기면 리드미컬하게 흘러가게 돼요. 네, 그게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영화의 매력이고 카니발의 마력을 닮아있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네, 자 9598번 쓰시는 분의 사연인데요. 오랜만에 늦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2주 동안 매달린 특수 코스튬 제작이 오늘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거 혹시 뭐 영화 쪽 일인가요? 특수 코스튬 제작이라고 쓰신 거 보니까 궁금하네요. 작업하는 동안은 정신없이 달렸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피곤함보다 후련한 마음이 더 크네요. 창밖으로 스치는 여름밤 공기가 유난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같은 퇴근길에는 영화 중경삼님의 왕페이의 몽중인을 듣고 싶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에게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왕페이의 몽중이는 자주 들려드렸고 최근에 크랜베리스의 드림스 그 원곡 버전을 들려드리기도 해서 다른 곡을 골라볼까 했는데 그냥 이 노래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뭔가 날이 너무 꿉꿉하고 이러니까 뭔가 이런 청량한 노래를 좀 듣고 싶달까요? 그래서 날씨 덕분에 9598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변경 없이 그대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청량한 마음을 좀 되찾아보죠. 이 꿉꿉한 계절에. 네, 그래서 몽중인 듣고 이은선 기자 만나겠습니다.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요즘 극장에 사람이 많긴 하더라고요.
0: 네.
1: 서로 다른 장르의 이제 큰 영화들이 차례차례 관객을 만나는 이때,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0: 오늘의 주제는 나의 삶으로 정착하기입니다.
1: 나의 삶으로 정착하기.
0: 예전과 지금 생각하는 정착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전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어떤 형태든 내가 살 곳이 있고,
1: 네,
0: 직업이 있고 이러면 그게 정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0: 요즘은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다.
1: 그럼 또 뭐가 있어요?
0: 모르겠어요. 그걸 요새 찾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삶으로 온전히 서서 이 삶 안으로 완전히 정착했다라는 느낌이 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요즘 하고 있는데,
1: 네,
0: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속의 주인공들도 자기 삶에 정착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고난 싫어. 힘겨.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1: 네,
0: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은 그건 이겨내면 된다라고 말하는 듯한 주인공들입니다.
1: 첫 번째 영화는 뭐죠?
0: 7월 8일에 개봉을 했고요.
1: 네.
0: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선택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1: 네.
0: 프레드릭 쉘베르 감독의 하나코리아라는 영화고요.
1: 하나코리아.
0: 네. 주인공은 혜선이라는 여성인데요.
1: 네.
0: 북에 아픈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서 남한으로 온 북한 양강도 출신의 젊은 여성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의 신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자립하기 전까지는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모두가 여기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는 바람을 밝히는데, 이때 혜선의 꿈은 조금 달라요.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혜선이 말할 때마다 누군가는 아 그거 안 돼, 포기해야 돼 라고 말하거나 누군가는 그게 되겠어? 라는 냉소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혜선은 얼른 어엿한 간호사가 되기를 하루하루 꿈꿉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이 주인공이고,
0: 네,
1: 누가 봐도 한국의 이야기인데 감독 이름이 프레데릭 쉘베르.
0: 네.
1: 네. 푸시는 없으니까. 네. 외국인인 게 분명합니다.
0: 이름에서 북유럽의 기운이 마구 느껴지시죠?
1: 네.
0: 이전에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던 연출가고요.
1: 네.
0: 덴마크 출신의 감독인데 이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의 풍경이 이 영화 안에 담겨 있고요. 그중에서도 세터민, 남한에 자리 잡는 과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일단 영화는 특이점을 가지죠. 그래서 하나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셨던 분도 있고 생소하다라고 느끼실 분들도 있을 텐데, 99년도에 설립된 기관이고요. 요즘은 탈북민이라는 단어보다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북향민들이 남한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실용적인 직업 프로그램들이나 대학 진학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 그리고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훈련하는 장소인데요. 말하자면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교 같은 곳인 건데, 여기서 또래인 보미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북의 아이들을 두고 온 수키라는 여성을 만나기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와 영화의 제목이 이 덴마크 감독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지점인데,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음식점에서 우연히 중년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좀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1: 네,
0: 그들과 아주 간단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남성분들이 우리는 하나의 한국을 원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하나 코리아! 막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코리아라는 어감이 굉장히 이 감독에게 강렬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영화의 제작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기생충의 글로벌 레이스의 통역가로 활약했던 잊을 수 없는 샤론 최라는 이름이 있죠. 한국 이름은 최성재. 이 작가와 같이 공동 각본을 쓴 작품이고요. 덴마크 감독의 눈으로 보는 서울은 조금 낯설어요. 그 감독이 한국의 색감을 말할 때 민트색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1: 그래서 저도 그거 처음 보고서 네. 와 진짜 다르긴 다르다. 네. 우리는 특히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민트색을 매치시키는 네.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
0: 저는 그냥 회색. 네. 뭐 회백색 이런 색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아 이게 다른 나라 사람의 눈에는 아무래도 그 옥상 방수 페인트 같은 게 굉장히 강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색감이나 구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익숙한 풍경인데 그 안에서 조금씩 낯선 것들이 감지되는 것이 역시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저도 체감을 한 영화이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여기서 남한 사회의 정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저에게는 조금 더 폭넓게 읽혔는데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그냥 서울 안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아 그런 사람이 많

0: 많지 않구나를 느끼게 되는 과정이 보통 뭐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나가서 네. 다양한 고향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때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자리 잡는다는 감각을 저는 그 사람들을 통해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학급을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인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이 바로 서울이라는 공간인데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이유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인생의 어떤 시기를 지나는 모두의 시간과 좀 이영화가 겹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바로 그 점이 이 여기에 나온 인물들을 그냥 평범한 배경을 가진 한 개인으로 바라보게 하는 배경이기도 한 것 같아요.
1: 술자리에서 만난 분들이 원코리아라고 했으면 제목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네. 원 대신에 하나라는 말을 써서 어감이 재밌어졌어요.
0: 네.
1: 하나코리아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0: 네.
1: 과거가 아닌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인가요?
0: 여기서 혜선을 포함한 인물들이 자신들의 경로를 어떤 언어로 표현을 하냐면 한 손에 내 목숨을 쥐고 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어떤 과정일지 감도 안 오죠. 그런데 영화가 그리는 것이 그 극적인 탈출의 과정은 아니에요. 이 영화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탈출을 했고 어떻게 강을 건넜고 이런 과정은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보다는 자유를 얻는 과정.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남한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곧 이 사람들이 생존했다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생존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주어지는 자유라는 이름에 너무 많은 선택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힘든 건 상관없고 해내면 된다와는 좀 다른 차원의 일인 거죠.
1: 네.
0: 즉, 이 사람들이 향하게 된 것은 말하자면 선택지가 많은 삶이에요. 이 영화 안에서 하다못해 화장품 하나를 혜선이 사러 가더라도 이게 코럴일지 핑크 계열일지 뭐 톤업 선크림일지 아니면 다른 기능성을 선택할 건지 음식만 해도 어느 국적의 요리를 파는 식당에 갈 것인지 같은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 선택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 약간 처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걸 고르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게 공기처럼 저한테 너무 그냥 숨 쉬는 일 같은
1: 그쵸.
0: 거였어요. 그래서 네. 저는 여기서 그 혜선이 화장품을 사러 가는 장소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많이 드나드는 어떤 네. 화장품 가게인데 그 가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했던 고민이라고는 아, 왜 이렇게 살 게 많지? 나 분명히 면봉 하나 사러 왔는데 왜 이렇게 장바구니가 수북하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만 해봤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겪는 현실도 당연히 등장을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뭐 일터를 구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뭐 불법 촬영 피해 노출이 되기도 한다던가 실제로 그 관련 지원재단이나 정부 부처에서 조사한 북향 민 실태를 보면 뭐 차별 및 무시는 그냥 기본적인 이 사람들이 겪는 일이고 폭력에 노출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물리적인 폭력들에.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남한으로 향할 때는 성매매 시장에 붙들리게 되거나 성인 방송을 강요를 받거나 이런 사례들이 여성일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라고 하고 여기서 혜선의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한데 그 과거를 보여주는 게 이 영화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이 사람들의 안에 고통으로 그게 완전히 내재가 된 상황이니 지금은 현재를 보자. 정착하려는 모습에 집중하자라는 의지가 이 영화 곳곳에서 보이게 되고요. 과거를 드러내는 방식은 가령 이런 식이죠. 혜선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1: 네.
0: 때마다 드럼을 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드럼을 치는 장면 이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북한에서 공연하는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의 영상을 본 뒤에 강당에서 드럼을 치는 장면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말하지 않은 과거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드럼을 친다는 것은 뭐 과거의 행위를 복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혜선의 숨구멍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좀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감각, 무언가를 표현하는 일, 이런 것일 텐데 실제 이 혜선이라는 인물을 만들 때 모티브가 됐던 효린이라는 분이 북한 음악단에서 드럼과 기타를 실제로 쳤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0: 이 효리님에 대한 감사를 제작진이 특별히 마지막에 크레딧으로 넣기도 하죠.
1: 네.
0: 특히 포기하지 않는 용기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신 최효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1: 가장 내밀한 마음을 들여다보나요?
0: 영화가 편지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혜선을 연기하는 김민아 배우의 목소리로 아마도 북에 계신

0: 다른 영화들보다 그 영화와 인물에 진입하는 저의 속도가 좀 빠른 걸 느껴요. 이게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라는 인상을 일단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김민아 배우도 그 아주 내밀한 고백같이 이 시나리오를 받아들였다고 느꼈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고 아마 이 편지의 구성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도 실제로 효리님이 어머니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에서 일부를 많이 가져왔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편지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저 편지는 왠지 붙여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슬픈 예감이 있어요. 뭐그 편지 행방이라는 것은 영화를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그래서 무언가 슬프고 좀 너무 내밀하고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 기분으로 이 영화에 진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구성과는 또 별개로 배우에게는 목소리로 그걸 표현해야 하는 과제가 있잖아요. 실제로 김민아 배우가 영화에서 목소리를 아주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북한 양강도 사투리로 시작을 해서 점점 나만의 말투에 적응해 가는 과정의 말투, 여기도 적응을 해야 됐고, 또이 편지라는 아주 내밀한 글을 낭독해야 한다는 점에서 배우가 얼마나 여러 가지로 목소리에 대한 연구를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내밀한 마음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편지를 제외하면 혜선의 표정에서 드러나요. 말수가 많은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특히 강가나 바다 같은 데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저만 해도 강이나 바다 이런 물들은 답답할 때 보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왜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은 말인데 사람이 마음이 채워져야 될 때는 숲을 그리워하고 마음에서 뭔가를 쏟아 버려야 될 때는 물을 그리워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어디로 향하고 싶으냐에 따라 그 어떤 마음의 경로를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털어버리려고 하는 물이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저 물을 건너야 살수 있는데.
1: 그렇죠. 목숨 걸고 헤엄쳐야만 했던 곳이겠죠.
0: 그래서 물을 보면 사실 무언가를 버리러 가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감상으로 그 앞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걸 바라보는 저 눈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그물 앞에 앉아 있는 혜선을 보며 생각을 했고, 아마 제가 한 얘기가 반영이 된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후에 이들이 산에 가거든요. 그래서 물 앞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건너왔던 사람들이 무언가를 채우고 적응하려 산에 오르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표정에 많은 생각과 감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생존 의지 이전에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두고 온뭐 가족들에 대한 혹은 자기가 그 가운데 행했던 일들에 대한 살기 위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서 그 초청 간증 집회 같은데 이 혜선과 친구가 가게 되거든요. 이 탈양민 북향민들을 도운 이 시설에 가게 되는데 그때 여기서 처음으로 모두가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듣는 표정, 생각에 잠긴 혜선의 표정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 이 표정을 통해 한 사람의 가장 내밀한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작업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덴마크 감독이 바라본 한국의 이야기, 한국에서 살아가는 북향민의 이야기, 영화 하나코리아 먼저 소개해 주셨고요. 영화의 엔딩곡을 준비했습니다. 햇빛으로 가는 길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0: 이은선 기자의 필수 끝, 오늘 첫 번째 영화로 소개해 주신 영화 하나코리아의 엔딩곡이었죠. 햇빛으로 가는 길, 요나스 비엘의 프레데릭 셀베르, 그리고 김여희가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는 뭐예요?
1: 두 번째 영화는 2000년을 열어 젖힌 작품입니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에린 브로코비치,
0: 줄리아 로버츠.
1: 네. 네. 이게 국내 포스터와 해외 포스터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0: 아, 그런가요?
1: 국내 포스터는 그냥 옆모습이 담긴 줄리아 로버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옷차림이 조금 많이 파인.
0: 네네네.
1: 그런데 해외 포스터는 그 차림과 약간 다른, 하지만 더 과격하게 파인 옷차림을 한 채 아이를 안고 있는 뒷모습이에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 엄마다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알려주는 포스터의 그 느낌이 조금 다르죠.
0: 한국 개봉에서는 아이 엄마라는 거를 감췄군요.
1: 봐야 알 수 있게.
0: 네.
1: 네, 우리의 주인공인 에린 브로코비치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이름이죠.
0: 네.
1: 이 사람은 두 번의 이혼 경력에 지금 세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그중 막내는 돌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통장 은행 잔고가 16달러입니다. 가진 게 정말 없는 상황이고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과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영화가 시작을 하죠. 근데 왜 일자리를 못 구하는가 하면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뭐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사실상 없어서 오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지만, 그런데 이때 설상가상 차 사고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변호사인 에드라는 사람을 알게 돼서 소송에서는 일단 지는데 이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나 일 시켜줘. 나 머리 좋고 나 일 잘하니까 아무거나도 시켜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에린에게 어떤 일을 맡기냐면 장부 처리, 그러니까 장부

0: 정리하는 일을 맡겨요. 그리고 동료 변호사들과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두가 저 버릇없고 거친 말투와 저 속옷이 다 드러나는 저 옷차림, 저거 변호사 사무실에 뭐 위상을 떨어뜨린다 이런 걱정은 그냥 콧방귀를 끼고 에린이 늘이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서류에서 굉장히 이상한 의학 기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린이 그 궁금증 때문에 진상을 조사하다가
1: 네.
0: 엄청난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1: 독특한 해결사가 떴다.
0: 아, 진짜 엄청난 해결사고요. 에린 브로코비치는 이 영화 자체가 힌클리 지하수 오염 사건이라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PG&T 그룹이 캘리포니아주 힌클리 마을 주변 연못에 엄청난 양의 크롬 오염 폐수를 버렸고 그 사실을 묵인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병한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이 그룹에서 사용한 크롬의 수치가 유전 독성을 지닌 발암물질에 가까운 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993년에 법률 사무원이었던 우리 에린 브로크비치가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나아가서 주민 집단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요. 힌클리 주민들 이 기업의 사건은 보상 기간으로 보거나 아니면 액수로 볼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죠. 이걸 이끌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점. 뭐 변호사의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이라는 점이 놀라운 건데 물론 소송과 그 과정은 변호사가 이끌었지만 그 자문에 도움을 준 거라는 거죠. 자료 수집에. 근데 어쨌든 우리의 에리는 사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는 방식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라는 게이 영화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 꼭이 사람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아주 완강한 마을 주민이 한 명씩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의 마음까지 돌려버린다는 클리셰가 이 영화에 있기도 하고 실제로 정말 열심히 일해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영화의 총괄 프로듀서 중한 명이 에린 브로코비치의 실화를 듣고 아, 이거 무조건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이혼을 그 당시에 두번 하고 자녀를 셋이나 둔 사람이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뭐 정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다는 건가? 그리고 이 시기가 90년대 말이다 보니까 새천년을 위한 완벽한 롤모델이다라는 생각을 이 프로듀서가 했다고 하는데요.
1: 신지식인.
0: 네, 정말 속 시원한 장면들이 영화에 진짜 많아요.
1: 네.
0: 가령 그 PG&T 기업의 변호사와 그 에린과 에드가 미팅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기업에서 어떻게든 소송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다 같이 미팅을 제안하면서 이 정도 보상 금액이면 그냥 어떨까요? 라는 걸 제안하러 오는데 에린이 법률 용어를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느 금액 이상 아니면 헛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입을 정말 다물게 만들면서 그쪽에서 온 변호사가 너무 당황하면서 물을 마시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 힌클리 마을 우물에서 가져온 물이니 맛있게 먹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 물을 변호사가 못 마셔요. 그러면서 그 미팅이 끝나는 1분 만에 미팅이 끝나는 기적을 이 영화를 통해 볼수 있는데 정말 독특한 해결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캐릭터입니다.
1: 근데 이 영화는 이게 실화기도 해서
0: 네.
1: 이거를 영화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할리우드 영화의 참 부러운 점이에요.
1: 그렇죠. 우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0: 네. 그래서 기업 이름도 애매하게
1: 네.
0: 바꾸고, 심지어 영화가 만들어지지 못할 공산도 크고, 영화나 드라마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것은 실화가 아니며 모티프만
1: 네.
0: 얻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 영화는 진짜 시원하게 시작하자마자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라고 바로 자막에 나와요.
1: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는 항상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 이게
0: 네.
1: 찍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찍는다는 게 아,
0: 베이스도
1: 안타까워.
0: 온까지도 안 가죠. It is a true story 뭐 이렇게 그냥
1: 그죠?
0: 바로
1: 네.
0: 딱 받아버리는 예, 이야기들이죠.
1: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는데 어떤 정성들이 들어간 거예요?
0: 저는 그 외부의 사건을 영화의 내적 동력으로 삼는 그 과정보다 이 시기가 영화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던 시기인가를 이 작품을 보고 정말 감탄을 하게 됐는데
1: 네.
0: 중간중간에 이 캐릭터를 설명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다시 보니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그 이 여성을 보고 에린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는 조지라는 남자가 등장을 해요.
1: 네.
0: 이 남자가 할리데이

0: 에이비 땡 타는 폭주족 같은 남자인데 아이를 너무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모 대신에 이 남자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우리의 에린 브로코비치가 막 여기저기 조사를 다니는데 이걸 누가 연기하냐면 아론 에크하트가 연기를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하비 덴트가 지금 폭주족과 아이를 너무 잘 보는 이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데 아이를 이 사람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운전을 해서 계속 조사를 다녀야 되니까 에린이 이 사람이랑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애들 잘 있었어? 이런 물론 이 사람의 애가 아니지만 뭐 우리 애들 잘 있었어? 이런 걸 물어볼 때 조지가 아 오늘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냐면 하면서 그 막내 아기 이제 갓 돌이 지날랑 말랑하는 그 아기가 처음으로 공이라는 단어를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아이들이랑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 이런 말을 했다면서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 처음 하는 말이 공이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작 엄마는 그 순간에 못 본 거잖아요.
1: 네.
0: 이 다른 마을의 주민들의 소송에 막 힘쓰느라 그래서 아 정말 패티가 공이라고 말했어? 라고 하면서 눈물을 막 참는 장면이 있어요. 운전을 막 계속 하면서 예를 들면 그런 장면의 정성이라던가 왜냐면 이 장면은 이 영화의 소송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1: 그쵸.
0: 장면이잖아요.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이 일에 왜 그렇게 뛰어들었는가를 자기 입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아이를 보는 일에 공짜 보모 노릇에 지친 이 조지가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난 당신 지금 잡을 수가 없다. 이 일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존중이라는 것을 받아본 경험이다. 내가 그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다르다.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포기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과정이다 이건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는 장면이라거나 그 PGN 땡에서 퇴사한 직원을 만나서 아주 구체적인 증언을 듣는 장면도 이 사람의 등장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게 이런 식의 접근을 만든다던가 모두의 서명을 일일이 받아내는 그 몽타주 장면들이라던가 이게 너무 정성스럽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들. 언젠가부터 할리우드 영화,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아이들의 롤이 다 사라졌잖아요.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아니고서야.
1: 네.
0: 그런데 옛날 영화들 보면 사실 뭐 제리 맥가이어 같은 것만 생각해봐도 그 아이와 함께하는 그 장면이 뭐 전체적인 줄기에 아주 큰 영향은 아니어도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스럽고 웃게 만드는 장면들이잖아요.
1: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
0: 그렇죠. 뭐, 네.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아이들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 에린의 세 아이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심지어 그 둘째 딸내미는 엄마가 어딘가 태워서 가면 항상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뒷좌석에 있는 것만으로 본인의 캐릭터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굉장히 정성스러운데 왜 요즘에 이런 과정들이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하고 줄리아 로버츠의 사랑스러움이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영화가 노팅힐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컨스피러시 같은 영화들 이후의 선택이라는 점이 조금 독특한 지점인
1: 그렇군요.
0: 거죠.
1: 네. 시기가.
0: 그래서 무언가를 넓혀가는 과정을 이 배우가 굉장히 용감하게 선택한 것이고 여기서 에린이 가지고 있는 듣기의 기술, 또 공감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줄리아 로버츠라는 스타를 만나 거의 폭발력이 있는 개성으로 드러난 케이스인 것 같고요. 이 영화를 통해 줄리아 로버츠는 당시에 미국 최초로 2천만 달러의 개런티를 받은 배우가 됐습니다.
1: 돈도 벌고 상도 받고 네, 아카데미 상도 받고 네, 그야말로 모든 거를 가진 아마 연기를 처음 이 작품을 시작할 때만 해도 에린 브로코비치가 흔히 말하는 나의 인생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어쩌면 못했을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주변 사람들이 되게 말렸다고 해요. 그렇게 뭐 노출도 심한 옷도 계속 입어야 되고 이런 뭐 애딸린 여자들
1: 네.
0: 뭐 그런 비하하는
1: 그쵸.
0: 발언으로 네. 그런 이야기를 왜 네가 지금 하는 거야. 노팅힐 이런 거 찍어놓고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들었다고 하죠.
1: 줄리아 로버츠의 용기 있는 선택에 돈과 상으로 이렇게 충분한 보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0: 네. 네.
1: 에린 브로코비치. 오늘은 나의 삶으로 정착하기. 고난은 이겨내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여자들의 이야기. 하나코리아 그리고 에린 브로코비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쉐릴 크로우의 노래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사운드 트랙에서 골랐습니다. Everyday is Winding Road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TSL 적용, TSL 원수 외용에 뿌리는 TSL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비틀 너는 비틀 이기고 긴밤 남남처럼 비틀 비틀 어색한 몸부림 잘못하면 따돌림 발전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오금자 지금 나랑 놀아보고 들랑 거기 보이는 당신은 오마레이디 나와 춤을 춘 그대는 해피레이디 내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

0: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휴가지에서 에휴 이럴 거면 차라리 출근해서 일하는 게 낫지 하고 생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직장인들이 휴가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이 가진 현재의 에너지 상태와 여행지의 성격이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전 직전인데 체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여행지로 떠나거나 반대로 에너지도 넘치고 색다른 자극이 필요한데 무작정 정적인 휴양지만 찾아가면? 네, 당연히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이라면 각자 자신에게 한 번쯤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체력 회복인가? 새로운 자극인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의 도피인가? 하고 말이죠. 7월 22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of us. 7월 22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와 둘이였습니다. 아, 제가 항상 휴가를 떠나려고 계획할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 나 지금 체력은 분명히 없는데 또 휴양지 가면은 아쉬울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힘들게 돌아다니자니 체력은 또 없고 그 중간에 정도의 여행지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추천 좀 많이 해주세요. 휴양지의 좋은 점은 가서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신나게 놀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지만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또 어디 뭐 관광지 가자니 그건 또 정신이 없고 그래서 막상 체력이 회복돼서 돌아오지 못한단 말이죠. 오히려 가끔은 힘들어요 더. 근데 또 돌아오면은 사진이 남으니까 그것도 추억이 되고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휴양지 아니면은 뭐 관광지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꼭 참고해 볼게요. 4985번님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싹입니다. 저는 6살 딸내미를 둔 아빠인데요. 평소엔 출근 준비하랴 아이 챙기랴 바빠서 잘 못 듣는데 지금은 제주도에 가족 여행을 와 있어서 여유롭게 듣고 있습니다. 힐링 잘하고 갈게요. 해주셨네요. 아우, 아이들 또 제주도 가면은 바다 수영하나요? 너무 좋아하겠어요. 제주도 바다가 정말 예쁘잖아요. 잘 즐기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주리님도요. 안녕하세요. 아이 현장학습 도시락 싸느라 정말 오랜만에 새벽 6시 라디오를 듣네요.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도시락 어떤 거 사주시나요? 저는 사실 김밥보단 어릴 때 유부초밥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김밥을 정말 좋아하지만 어릴 때는 유부초밥을 그렇게 먹고 싶어했어요. 아, 그것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나눠 먹는 재미가 있죠. 아이 안전하게 즐겁게 현장학습 잘 다녀오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4985번님, 강주리님 두 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엔 퀴즈 도망자들 있는 날이죠. 아, 요즘 남들 다 휴가 가는데 난 휴가도 못 가고 아, 정말 어디론가 잠깐이라도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코너를 통해서 같이 대리만족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퀴즈도 풀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신유영님, 방콕 치앙마이 방콕으로 이어지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아니에요.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하셨는데요. 오, 태국 여행 너무 좋죠. 방콕도 좋고 치앙마이도 좋고 잘 다녀오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일상에서 그 가져온 에너지를 가지고 잘 버텨내야죠. 화이팅! 이경수님, 아, 새아침에서 나오는 음악에 살짝살짝 몸을 흔들어보고 싶은데 현실은 갈비뼈 골절로 복대하고 기차 통로석에 앉아서 회사에 가고 있습니다. 슬프네요 해주셨는데요. 아이고 정말 슬프네요. 어쩌다가 갈비뼈가 골절이 됐나요? 이거 너무 괴로우실 것 같은데 또 출근은 해야 하고 아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쉬실 수 있을 때 마음껏 쉬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얼른 쾌차하기를 바랄게요. 727번님, 운동하는 아들 학교까지 데려다 주러 갑니다. 늘 바빠서 잘 못 듣는데 오늘은 여유가 있어서 라디오도 듣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아드님이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하길래 이렇게 일찍 학교로 가는 거죠? 정말 대단한데요? 학교 다닐 때는 늦잠 자는 게 항상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었는데 부지런하네요.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고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878477번님, 대전입니다. 야간 근무 마치고 퇴근 중입니다. 데리러 와준 동생 동아가 누나가 사랑해. 노래는 비와 당신 듣고 싶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착

그럴 수가 있나요? 누나가 밤샘 근무했다고 지금 데리러 와준 거예요? 이 새벽에? 오, 진짜 착하다. 나중에 또 꼭 한번 보답을 해주시고요. 조심히 잘 돌아가세요.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럼블피쉬가 부른 버전으로 함께 할게요. 비와 당신 듣고 오시죠.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0706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디, 저 연차예요. 아무 곳에도 안 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실을 새아침 식구들에게 자랑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는 태연의 사계입니다. 해주셨어요. 이런 연차도 있어야죠. 이런 휴가도 있어야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거리기만 해도 될 때. 그것도 아주 큰 힐링이죠. 물론 휴가를 가는 것도 너무나 기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 사실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한다니까요. 오늘 하루가 길었으면 하네요.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연의 사계까지 함께했어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이경수님, 9727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2522번님,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혼자 살다 보니 통장에 돈이 쑥쑥 줄어드는 게 보이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은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기분입니다. 부모님도 저랑 여동생 키우면서 이런 기분을 자주 느끼셨겠죠? 요즘 들어 새삼 대단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눈 딱 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캥거루 생활 아직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가끔 이제 부모님께서 한마디씩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 혼자 살 때도 되지 않았니? 근데 못 들은 척하죠. 부모님의 대단함과 감사함을 저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2522번님, 그래도 이렇게 이왕 나가신 거 어떻게든 허리띠 바짝 돌라매서 잘 또 사시기를 바랄게요. 또 한 번씩 부모님 댁에 가면은 또 그렇게 반찬 얻어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한결님, 영디, 저 고등학교 때 친구와 3박 4일로 여행 가요.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데요. 둘 다 20살이라 여행 자금이 여유롭지 않아서 동대구에서 서울까지 무궁화호를 타고 4시간 조금 넘게 달려야 합니다. 그래도 학창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낭만적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친구야, 우리 싸우지 말고 3박 4일 알차고 재밌게 보내자. 신청곡은 폴킴의 한강에서입니다. 하셨네요. 어떻게 친구와 딱 시간이 맞아가지고

방학이죠? 지금 대학교. 오, 다행이네요. 여행 재밌게 잘 하시고요. 또 서울 오시니까 여기저기 여행 스팟 많이 있는데 어디로 가실지도 궁금하네요. 3박 4일 동안 알차게 행복하게 여행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함께 할게요. 폴킴의 한강에서 듣고 오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현재 경기도 안성, 충남, 천안에 호우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시간당 2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로 중부지방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오전까지 강한 빗줄기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 충북남부, 강원 동해안으로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4도, 제주가 28.5도로 제주와 남부지방 곳곳으로 열대야가 계속됐고요. 낮 기온은 서울은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 높겠고요. 전주, 광주 33도, 대구 35도로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장맛비는 일요일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름엔 아무래도 비가 자주 오기도 하고 물놀이를 가다 보면 신발이 젖어서 난감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얼른 말리려고 헤어드라이기부터 켜곤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발을 오래 신으려면 고온의 헤어드라이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뜨거운 열을 가하면 고무가 변형되거나 접착제가 녹아서 밑창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가죽 신발은 딱딱하게 쪼그라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젖은 신발은 어떻게 말려야 할까요? 첫째, 신발끈과 깔창을 분리합니다. 분리한 뒤에는 신발 안쪽에 키친타월이나 잉크가 묻지 않는 흰 종이를 뭉쳐 넣어서 수분을 흡수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종이가 흠뻑 젖으면 새 것으로 갈아줘야 수분을 계속 빨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찬 바람으로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신발 입구를 넓게 벌린 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에 찬 바람을 안쪽으로 보내주면 건조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요. 흔히 레인부츠 같은 경우엔 겉이 안 젖으니까 안 말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발에서 나온 땀이나 부츠 입구로 들어간 빗물, 내부 습기 때문에 안쪽이 젖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츠를 기울여 물기를 닦아낸 후 입구를 벌려 찬바람이 드나들게 해주셔야 하고요. 셋째, 안쪽까지 바짝 말랐는지 꼭 확인하세요. 덜 마른 신발을 신발장에 바로 넣으면 퀴퀴한 냄새는 물론 곰팡이 소굴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탈취제만 뿌리거나 제습제를 옆에 두는 것만으로는 젖은 신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젖은 신발에 뜨거운 열을 가하면 고무 변형이나 밑창 벌어짐, 가죽 수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젖은 신발은 반드시 신발과 깔창을 분리한 후 그늘에서 찬바람으로 말려주는 것이 좋다.

아이유의 빨간 운동화 듣고 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젖은 신발 말리는 법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크 뿅뿅 그 고무 신발 많이 신죠? 이거 말릴 때 조심해야 된다고. 비 맞고 나서 그냥 밖에다가 떼약볕 아래에서 말려버리면은 그 사이즈가 줄어든대요. 수축이 엄청 심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화 말리는 거 또 꿉꿉하게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오늘 운동화 말리는 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퀴즈 도망자들 이제 만나러 가보시죠.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지금 흐르는 이 웅장한 분위기, 이게 뭐지? 싶으시죠? 사실 제가 오늘 회사에 출근해서 자리에 딱 앉아 있었는데 저 멀리서 저를 향해 걸어오시는 부장님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무시무시한 공룡 발자국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모르겠다 이럴 바엔 차라리 진짜 공룡들을 만나러 가보자 하고 쥐라기 공원으로 도망쳐봤습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지금 제 옆으로 거대한 몸집과 강렬한 턱을 가진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가 지나가고 있어요. 오 조심해 무서워요. 말씀드리는 순간 머리 세 개의 뿔과 커다란 풀이를 가진 초식공룡 트리케라톱스도 크게 울부짖고 있는데요. 오 이거 진짜 공포체험이 따로 없는데 너무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오, 무서워요. 근데 저기 저건 뭐죠 또? 빙하 타고 내려온 아기 공룡 둘리는 왜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둘리집은 쌍문동 아니었어요? 저는 그럼 지금부터 길 잃은 둘리 집을 좀 찾아줘야 할 것 같으니까 그동안 여러분은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은 공룡을 만나러 도망친 만큼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공룡 둘리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는 만화가 김수정 씨가 1983년부터 연재한 만화이자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이죠. 김수정 작가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둘리를 만들 때 참고했던 공룡은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거대 육식 공룡인 이 공룡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룡은 코뼈 위에 작고 뾰족한 뿔을 갖고 있어서 뿔이 있는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진 뿅뿅뿅 사우루스라고 불리는데요. 그렇다면 김수정 작가가 처음 둘리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공룡의 이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케라토사우루스, 2번 티라노사우루스, 3번 스테고사우루스, 4번 앙킬로사우루스. 힌트 드려야죠. 이 공룡의 이름은 뿔이 있는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마뱀은 그리스어로 사우루스고요. 뿔을 의미하는 말 다음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케라토, 2번 티라노, 3번 스테고, 4번 앙킬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악뮤의 다이너소어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알아볼게요. 김수정 작가가 처음 둘리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공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죠. 정답은 1번 케라토사우루스였습니다. 네, 케라토사우루스의 케라토는 고대 그리스어로 케라스에서 온 말인데요. 뿔을 뜻한다고 하네요. 아, 둘리 저 정말 좋아했는데 제가 가장 복습을 많이 한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둘리일걸요, 아마? 저는 모든 편을 좋아했는데 그중에서도 이 마이콜, 이 가요대에 나왔던 뽀글뽀글뽀글뽀글 맛 좋은 라면 그거 있죠? 라면과 구공탄 맞나요? 그 버전을 제일 좋아했어요. 둘리는 정말 웃겼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가 탄탄한 애니메이션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둘리의 코가 원래 코가 아니고 뿔이 그 공룡의 원작인데 사실 뿔을 그냥 없애버리고 코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뿔은 아니었어요. 그쵸? 자, 보기도 한 번씩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1번 케라토사우루스의 케라토는 뿔을 뜻했죠. 2번 티라노는 폭군 또는 독재자를 뜻하고요. 3번 스테고는 지붕 혹은 덮개라는 뜻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지붕 도마뱀이라고도 불린대요. 4번은 앙킬로, 구부러져 융합된다라는 뜻인데 척추뼈랑 등갑옷 뼈들이 서로 굳게 결합해서 있어서 이렇게도 불린다고 하네요. 아, 어릴 때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공룡 이름들 잘 외우잖아요. 저도 어릴 때 남동생이 있어서 같이 외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 까먹어버렸네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고체 탈취제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보시죠.

오늘은 아침에 정신을 차리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커피를 커피프린스 1호점에서 마셨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오늘은 2007년 뜨거웠던 여름 우리를 설레게 만들었던 MBC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 속으로 잠시 도망쳐볼까 합니다. 생계를 위해 남장을 한 채 씩씩하게 살아가는 생계형 꽃미남인 고은찬과 얼떨결에 카페를 맡게 된 까칠한 재벌 2세 사장님 최한결이 주인공이었는데요. 고은찬 역은 윤은혜가, 최한결 역은 공유가 맡아서 열연을 펼쳤죠. 커피프린스라는 공간에서 우연히 만나서 티격태격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쌓아갔던 두 사람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이 신드롬급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 일명 커프 열풍이 불었고 우리나라 카페 산업 역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죠. 극중에서 주인공 고은찬은 남장 여자로 정체를 숨긴 채 커피프린스의 종업원으로 취직하는데요. 커피향을 정확히 식별해내는 절대 후각 덕분에 나중에는 이 직업을 갖겠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이 직업에 대한 인지도 역시 크게 높아졌는데요. 이 직업은 영어의 바텐더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어로 본래 이탈리아어에서는 커피뿐만 아니라 각종 음료와 간단한 음식까지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영어권에서는 의미가 축소되어서 에스프레소를 비롯해 다양한 커피를 전문적으로 추출하고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렇다면 다음 중 이 직업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아오스타, 2번 무비스타, 3번 바리스타, 4번 월드스타.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아오스타, 2번 무비스타, 3번 바리스타, 4번 월드스타.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하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음악 좀 더 이어서 듣겠습니다.

커피포닌 OST 더 멜로디의 랄랄라 It's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에스프레소를 비롯해서 다양한 커피를 전문적으로 추출하고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정답은 바로 3번 바리스타였습니다. 아, 이 드라마 속에 은찬이가 커피콩 원두의 향을 맡고 차이를 알아채던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커피포닛 1호점 방영 이후에 실제로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하거나 커피를 전문적으로 배워보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커피 프린스 1호점 여름 하면은 생각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커피 프린스 1호점이거든요. 딱 저 중2 때 했던 것 같은데 항상 그 방영 다음날에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반년에서. 그때 공유 씨 너무 멋졌죠. 그리고 그 공유 씨 말고도 다른 알바생들도 너무 멋졌죠. 마이찬 마이찬 하면서 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네요. 보기 중에서 참고로 아오스타는 이탈리아 북서부 끝 알프스 산맥 기슭에 위치한 도시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0: 이렇게까지 잘 알아봤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멀티 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5937번님. 얼마 전 퇴근길에 랜덤으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다가 우연히 데프콘의 힙합 유치원을 듣게 됐는데요. 그 신나는 노래에 초등학교 1학년 큰아들의 모습이 교차되어 갑자기 울컥하고 말았네요. 맞벌이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친구들처럼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하고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매일 씩씩하게 잘 지내주는 아들 윤후에게 너무 고맙고 대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아들과 함께 데프콘의 힙합 유치원 들으면서 힘내볼게요. 라고 하셨네요. 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본인을 또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말에 쉬는 날에도 같이 놀아주고 한다는 걸. 이 노래가 어릴 때는 그냥 그 멜로디가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가사를 또 듣다 보면은 부모님 마음에서는 이렇게 또 울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이 노래 명곡이죠. 오늘 또 아이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데프콘의 힙합 유치원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할게요. 다들 지치고 힘들어도 이 아침 씩씩하게 열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시작!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월요일에 어그봄 시간에 바둑 세계 랭킹 1위 신진석 9단과 AI 카타고의 마지막 대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결과는 2-1로 인간 바둑기사 신진석 9단이 와 최종 승리를 했습니다. 와 인간 승리 오 라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오는데 신진석 9단은 대결 상대 AI 카타고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AI 카타고가 너무 완벽해서 불리해질 수 있는 과감한 승부수는 잘 던지지 않더라고요. 자칫하면은 질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작은 가능성 하나 믿고 승부수를 던지는 것 이게 바로 AI가 아닌 인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뜨거운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 너무 멋져. 감동이 있어. 오늘만큼은 우리도 승부사 신진석 9단에게 한 수 배워볼까요? AI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뜨거운 용기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미생 OST였죠. 이승열 나라였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굿모닝 FM 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 박미령님이 뜨거운 연기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 좋네요. 아침부터 활활 타오릅니다. 아자아자 아자아자. 4865번님이 굿모닝 테디, 저는 오늘 고척돔으로 딸 아이랑 야구 직관 갑니다. 뜨겁게 응원하고 올게요. 라이온즈 화이팅! 아, 여러 느낌으로 타오르고 계시는군요, 다들. 0015번님이 오늘부터 전국 대통령배 고교야구 대회가 시작이 되네요. 아주 뜨겁고 더운 곳 포항에서요. 둘째 아들이 출전합니다. 선수들 응원해 주세요. 김지혁, 달려! 허허허, 달려, 달려. 뜨겁네요, 뜨거워. 고교야구 가장 뭐랄까, 가장 진짜 도전 의식이 많을 때일까? 고등학생일 때가? 아니면 프로로 가면 더 많아지나? 야구는 제가 아직 잘 그렇게 아직은 잘 몰라가지고 선수 선발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도 감독님 그 지시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야구는 개인 판단이 더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니까 도전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도전할 수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 신진서 구단은 진짜 대단하네요. AI를 이길 수가 있구나. 이미 예전에 그때 이미 끝났다 생각했는데, 인간이 AI를 못 이긴다 생각했는데 그 생각조차를 자체를 이제 바꿔주는 신진석 구단 너무 멋집니다. 뭔가 뿌듯해. 인간이라는 게 아직도 발전할 수 있다, 미지의 영역이 있다 생각하니까 뭔가 희망차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우리 하루하루도 그러니까 늘 끝났다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끝이 아닐 수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다들 도전합시다. 아자아자. 자, 두 시간 그런 도전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달려봅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일 셰프님과 먹방 투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굿모닝 FM 참여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음주위엔 팀앱 대리, KB국민은행, GS건설, SK케미칼,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경기도청, 3일제약, 키움증권, 에어비앤비, 유엔 난민기구, 베스트슬립, 노무바빈 폐와 함께합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2: 지긋지긋 무조맨
13: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7시 12분 30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4: 네, 테디 스모닝. 스모닝. 다행히도 출근 시간대 맞춰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비 소식 있긴 하지만 소강 상태 보일 때가 더 많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일부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충청 북부로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의 지방은 소강 상태에 보이는 곳이 더 많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는 시간보다 그쳐있는 시간대가 더 길어서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 무덥겠습니다. 포항 37도로 가장 덥겠고요. 대구는 35도, 전주, 광주 33도로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로는 폭염특보 이어지고 있고요. 이들 지역으로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주로 중부지방 중심으로 일요일까지 오락가락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이 시간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2배속 빨리 감기 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집중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순식간 지나가니까 귀 쫑긋 세우시고 가사와 멜로디를 캐치 해주셔야 됩니다. 잘 듣고 어떤 노래인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긴장감 올리겠습니다. 신의 영역 뽑아야죠.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자, 문제 나갈 겁니다. 민영 PD 준비됐죠? 집중해 주셔야 돼요. 빨리 감기한 노래 들려주세요. 3, 2, 1, action!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와, 모르겠다. 그죠? 자, 이걸 맞힌 분이 지금 있다고요? 있어. 있는데 심지어 몇 분 계셔. 여기에서 가장 빠른 신의 영역은 문자. 문자가 제일 빨리 도착했습니다. 문자 번호 8593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잘 모르겠죠. 근데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보다 조금 느린 버전으로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이 정도면 들리지. 아, 요건 들린다. 어, 처음에 너무 빨랐어. 자, 이제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다섯 분, 선착순 아니고요. 정답자 중에 다섯 분 저희가 임의로 정할 겁니다. 원곡 들려드릴 동안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에게는 비타민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힌트를 더 드리자면은 원곡은 더 클래식이 불렀는데 제목에 동물이 들어가죠. 예, 지금 빨리 들으신 버전은 2개월 버전이었는데 이 곡 정답송 듣고 오겠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할게요. 빨리 감기한 노래의 제목을 맞춰보는 입에서 퀴즈 정답 2개월의 여우야였습니다. 예, 더 클래식의 여우야 보내도 정답이에요. 제목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한 예능을 통해서 2개월의 김예림 씨랑 도대윤 씨가 13년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예림 씨는 림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왔지만 도대윤 씨의 근황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까지 장범준 씨의 매니저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두 분 듀엣하는 모습 보니까 슈퍼스타 K 시절 떠올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2개월 내 맛에 있었어. 여러분들도 또 찾아보시고 또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자 발표할게요. 서미연 님이 정답 여우야. 와, 처음엔 진짜 2배속이 아니라 5배속인 줄 알았어요. 크크크크. 예, 여러분들 영업 비밀을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은 2배속보다 빨라요. 박창현님이 정답 여우야. 2개월 처음 경연 프로그램 나왔을 때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유유. 그러니까요. 그 풋풋함이 있었어. 슈퍼스타 K가 한창일 때의 그 사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 거기 약간 아날로그가 젖어있는 그 느낌이 진짜 좋았는데. 와, 지금도 지금대로 좋지만. 2개월 다시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그런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 해피투게더 최근 버전을 통해서 두 분이 함께 나왔거든요. 활동을 다시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2개월 앞으로의 음악도 기대가 됩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How like a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1411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서울 대공원에서 멸종 위기종인 레서 판다가 태어난 거 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나 태어났대요. 국내에서 자연 번식으로 레서 판다가 태어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얼른 아기 레서 판다들 실물 보고 싶어요. 레서 판다가 비만이면 또 임신을 안 합니다. 가임 기간도 1년에 2, 3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연 번식이 진짜 어려운 동물인데 사육사들의 노력 끝에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태어난 레서 판다는요 오는 11월부터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일 예정이라고 해요. 직접 보러 가시는 분들, 보러 가고 싶다는 분들, 아기 레서 판다들 안정 기간 조금 기다려 볼까요? 아, 얼마나 예쁠까. 1411번님 초코맛 파이 드립니다. 0611번님 이동진 평론가가 영화 호프에 평점 몇 점 줬는지 봄? 5점 만점 중 4점을 주고 기괴한 난장판 속에서 대담하게 질주하는 영화 전체가 거대한 크리센도라는 한 줄 평을 남겼어요. 이동진 평론가가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 최고점을 준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재밌을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영화가 호불호가 갈리고 있어서 또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평론가들의 평점도

막 찾아보게 되는데 평론가들 평점도 막 나뉘어요.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 나홍진 감독님과 친분이나 감독의 명성을 고려해서 평점을 높게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도 답을 했습니다. 전혀 친분 없고 영화에 대한 호평이나 혹평은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일 뿐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나의 기준점에서 벗어나면 의심하게 되는 뭐 당연한 거긴 한데 그게 너무 짙어지면 이제 존중이 사라질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게 있나 하면서 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도 우리 함께 키워보자고요. 그게 바로 성장 아니겠어요? 같이 성장해요 우리.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예. 0611번님 막대 과자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패닉 앳 더 디스코의 하이 홉스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헤니게터 디스코의 하이 홉스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보내주시죠. 얼른 소개할게요. 시간이 없네요. 3478번님이 독도에서 새로운 거주민 모집하는 거 봄. 마지막 주민이었던 김신열씨가 별세하면서 독도가 주민 없는 섬이 됐는데요. 울릉군은 새롭게 주민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해요. 저도 가고 싶네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요. 오, 독도 누군가 살고 있는 것과 안 살고 있는 게 이렇게 크네요. 3478번님 초코 우유 드립니다. 5830번님 뉴진스 데뷔 4주년 영상 공개된 거 봄. 하니, 혜린, 혜인 그리고 민지까지 포함된 4명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오랜만에 멤버들 모습 보니까 어찌나 반갑던지요. 얼른 새로운 노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뉴진스 너무 팬이라서 찾아봤습니다. 기대됩니다. 5830번님 바나나 맛 우유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요. 광고 듣고 얼른 올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이제 여름방학이에요. 어제 방학한 학교들이 많고 이제 오늘까지 하면 대부분 방학에 들어갈 텐데요.
5: 그렇군요.
6: 네, 방학 휴가 기간에는 출근길은 조금 덜 밀립니다. 오랜만에 서울은 지금 비가 그쳐있는 출근길이기도 해서 오늘 많이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산대교 다리 위에 사고 나면서 서부간선도로가 많이 밀렸었는데요. 여기도 사고 처리가 되면서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정교에서 양평교 쪽으로만 지체고요. 외곽 방향은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려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3분 정도 걸립니다. 일산 쪽은 광진구 일대 또 성수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고요. 올림픽대로는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이 밀려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도 강서구와 여의도 일대에 밀려 있고 내부순환로는 성수 쪽은 홍지문 터널 부근, 성산 쪽은 정릉램프 부근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재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재 리포터. 인간이 AI를 이겼다는 소식을 네. 오프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네.
0: 아, 신진석 구단이 AI를 이겼어요. 물론 뭐 이 점 잡아주고 우리가 또 겸손하게 시작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데.
1: 그렇죠.
0: 만약에 민재영 리포터가 AI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1: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뭘 이길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정말 이 동화책은 맛깔나게 읽어줄 수 있다. 요거는 아직 나를 이기지 못할 것 같다.
0: 동화 구연을
1: 그렇죠.
0: 자신 있게 한다.
1: 자신 있게.
0: 아, 들어보고 싶다. 언젠가 동화 구연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볼까?
1: 저 정말 자신 있어요.
0: 아침에 읽는 동화 구연. 난 동화 요새 동화들 너무 궁금해.
1: 요즘에 진짜 재밌는 게 많아요.
0: 누가 내 머리 똥 쌌어 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 충격이었거든. 근데 요새 동화의 감성을 좀 알고 싶어요. 동심을. 자, 똥 얘기는 우리 여진 작가가 너무 좋아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 구연 동화 좋은데.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24년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 이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0: 따릉이 이용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어떻게 정보 유출이 된 거죠?
1: 네, 이건 지난 2024년 중학생 두 명이 따릉이 서버를 해킹해서 회원 462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0: 중학생이요?
1: 네, 이 유출된 정보는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주소지, 그리고 체중 등이었는데요. 다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게 유통이 되거나 이로 인한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0: 그래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은 이용자들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보상안을 마련했나요?
1: 네, 서울시설공단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민들에게 따릉이 30일 정기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상 쿠폰은 오는 8월 중으로 따릉이 앱을 통해서 지급될 예정이고요. 지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공단은 어제부터 이 유출 대상 시민들에게 개별 문자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제 받았는데요. 이 문자는 하루에 약 120만 건씩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고요. 번호를 변경했거나 문자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콜센터나 이메일을 통해서 유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자, 따릉이 이용하셨던 분들 유출 피해 관련 문자 공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소주와 맥주를 찾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중국의 증류주인 고량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0: 고량주요? 워낙 도수가 높아서 호불호가 강한 술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나 보네요.
1: 네, 이 고량주가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중식 프랜차이즈의 성장이 꼽힙니다. 이 마라탕과 훠궈 같은

0: 중국 음식 전문점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매콤하고 기름진 중식과 잘 어울리는 고량주를 함께 찾는 소비자도 많아졌는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도수를 낮춘 저도수 고량주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가 되면서 젊은 층의 진입 장벽도 낮아졌습니다.
1: 중식의 인기가 음주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군요.
0: 네, 이런 변화는 고량주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일본 술인 사케 수입액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지난 5월에 열린 서울 사케 페스티벌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20, 30대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음보다는 취향에 맞게 술을 적당히 즐기려는 이른바 소버 큐리어스 문화가 확산하면서 국내 주류 문화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예, 취향에 맞게 마시는 건 너무 좋은데 고량주나 사케 도수가 높으니까 과음 금물입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서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한강 수영장을 개장했는데요. 최근 2030 세대 사이에서 여름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1: 어허, 안 그래도 발빠른 우리 수민 작가가 지난주에 한강 수영장 다녀왔다고 하거든요. 어우, 언제 또 다녀왔대?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지난 3일부터 일부 한강 수영장의 운영 시간이 밤 10시로 연장이 되면서 여름밤을 즐기려는 젊은 층의 발길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했는데요. 주말과 공휴일에는 얼음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얼음탕 이벤트가 열리고요. 야간에는 버스킹과 DJ인 공연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인 기준 입장료가 단돈 5,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해서요. 젊은 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1: 수영도 하고 공연도 즐기고 뭐 여름밤 피서지로는 딱이네요.
0: 네, 다만 이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개선해야 할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수질 관리인데요. 서울시는 매일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정밀 검사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영장 곳곳에는 이 안전 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살피고 있는데요. 뚝섬, 여의도 수영장을 비롯한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1: 네, 물놀이 즐기는 것도 좋지만 안전수칙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0: 네, 5341번님 따릉이 자주 타는데 저에게도 얼른 유출 보상 문자가 오길.
1: 어허. 정문주님은 와 저는 고량주 마시면 입속에 불을 집어넣는 느낌이던데 다들 대단하시네요. 저는 고량주 사케 말고 커피 페스티벌 가야겠어요. 크크크크. 아 고량주 진짜 어렵지.
0: 이 컵도 되게 작잖아요.
1: 네, 술 드세요?
0: 먹긴 먹죠.
1: 아 그렇지. 고량주도 드시고.
0: 아 아주 가끔 먹는데. 근데 저도 불이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1: 그 느낌 때문에 먹잖아요.
0: 근데 아 그렇죠 그렇죠.
1: 하면서.
0: 네. 5184번님은 아 중국 여행 갔을 때 백주를 마셔봤는데 꽃향기가 가득해서 처음엔 향기로웠거든요. 근데 너무 독해서 저는 못 마시겠더라고요.
1: 예. 이렇게 뭐 한 잔 두 잔으로 즐기는 고량주 뭐. 밀도 높은 술들이 있는데 그렇게 즐기시면 되죠.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박미령님이 본격 여름 시장 한강 수영장에서 물놀이하고 라면 먹으면 지상 낙원일 것 같아요. 후후후.
0: 아 한강 라면.
1: 좋지.
0: 먹고 싶다.
1: 이게 여유 있게 먹으면 낙원인데 네. 약간 또 줄 쓰고 막
0: 아.
1: 잘못 또 관리하면 그것이 지옥이 될 수도. 여러분들의 관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깔끔하게 우리 놉시다. 깨뉴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유라의 수영해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빤바란 퀴즈. 반반 비는 하늘에서만 내리고 부디 이 시간엔 눈만 내리길 바라면서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드립니다. 아하, 매주 수요일 민영 PD가 반반한 퀴즈 참가하는 분들 직접 만나러 이제 스튜디오 밖으로 나갔었는데 오늘 민영 PD 스튜디오에 앉아 있어요. 이제 안 나가죠? 예. 저희 나가서 이제 생생하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기술력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예. 아직 소음이랑 그 딜레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개선한 뒤에 예. 깔끔하게 이제 다시 할 수 있을 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청자의 사연부터 일단 만나봅니다. 제주도에 살아요. 지지난주에 콘서트 일정이 있었는데요. 비행기 결항으로 못 갈 뻔했다가 아쉬운 마음 접고 다시 티켓팅해서 다녀왔어요. 콘서트 다녀올 동안 집에 있었던 남편과 아이들에게 치킨 선물해주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 넘고 치킨도 받자. 빠라바라바라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전 제주도에 살고 있고요. 태희님보다 4살 많은 누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0: 누님 뭐 별명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1: 아니요.
0: 없어요?
1: 너무 떨려요. 심장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떨려요.
0: 누님, 심장누님.
1: 너무 떨려.
0: 심장누님이라고 부를게요. 심장누님.
1: 아, 너무 떨려. 큰일 났네.
0: 아, 떨려요? 아,
1: 네, 너무 괜찮아요. 떨려.
0: 편안하게 우리 이제 스몰톡 하면서 좀 풀어보죠. 누구 콘서트 다녀오셨어요?
1: 아, 터치드 콘서트 다녀왔거든요.
0: 아, 터치드 팬이세요?
1: 네, 완전요.
0: 오, 언제부터 이렇게 빠지게 됐어요?
1: 아, 저희 그 24년에 복면가왕 나올 때부터 그 1라운드 때부터 너무 목소리나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찾아보니까 예. 터치드라는 밴드였고 노래가 또 너무 다 제 스타일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 빠져서 지금까지 계속.
0: 아, 터치도 멋지죠. 윤민 씨 네. 노래 너무 기가 막히게 하죠.
1: 네, 태희님 방송에도 나왔었잖아요.
0: 맞아요.
1: 다 들었지만.
0: 저도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라이브 듣고 네. 너무 좋아가지고. 터치드의 네. 콘서트는 그러면 가봤더니 뭐가 멋졌나요?

0: 뭐가요? 일단 네 분이신데 네 분의 실력들이 개인 실력들이 일단 너무 출중하시고 너무 그 천재들의 향연 같이 너무 출중하시고 또 모였을 때 합이 너무 최고인 밴드잖아요. 그리고 이제 콘서트 가서 들으면 막 어쩔 땐 눈물이 막 뚝뚝 떨어.
1: 오우, 야.
0: 진정성 있다고 하나? 아무튼
1: 그렇지,
0: 너무
1: 그렇지.
0: 좋아요.
1: 음악을 대한 자세도 진짜 진정성 대박이죠.
0: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야, 아, 우리 심장님이 또 음악 듣는 그 마인드가, 너무 멋지네요, 또.
0: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1: 하하. 어때요? 이렇게 대화 나눠보니까 좀 풀리죠, 그래도.
0: 너무 편안하게. 그나마.
1: 자, 이제 퀴즈를 들어가야 되는데, 퀴즈 들어가면 또 떨릴 수 있으니까, 화이팅 한번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화이팅!
1: 좋습니다. 아유, 다섯 개 이상 맞춰서 가족들하고 치킨 먹으면
0: 네.
1: 되죠. 자, 반만
0: 아,
1: 맞추면
0: 못
1: 되는,
0: 맞출 것 같은데.
1: 아,
0: 네.
1: 맞출 수 있어요. 반반하는 퀴즈 이제 들어갑니다. 행운의 시간 77초 동안 모르는 문제 나오면 바로바로 패스하세요. 그래야 다시
0: 네.
1: 풀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0: 네.
1: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210 나누기 3은?
0: 70.
1: 사자성어예요. 힘을 쓰는 기운이 한참 융성함. 혈기?
0: 왕성.
1: Why so serious? 이 대사로 유명한 광대 캐릭터는?
0: 패스.
1: 나무로 만든 책은 목간입니다. 그렇다면 대나무로 만든 책은?
0: 주간.
1: 삼국지에서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은 인물은?
0: 어떻게 기억이 안 나.
1: 모르면
0: 기억이 안 나요. 패스.
1: 패스.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을 맞춰주세요. Like it up, like dynamite, oh. 몰라?
0: 패스.
1: 빨대를 영어로 하면?
0: 스트로우.
1: 축구선수 라민 야말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0: 패스.
1: 태국의 전통 새해 명절이자 최대 규모의 물축제는?
0: 패스.
1: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우리나라 도시는?
0: 제주?
1: 아니야, 아니야. 아무 데나 외쳐요, 빨리 도시.
0: 부산?
1: Why so serious? 유명한 이 배트맨의 빌런 캐릭터.
0: 패스, 패스.
1: 아,
0: 기억이 안 나.
1: 삼국지에서 이, 아.
0: 아, 어떡해.
1: 어떡해. 잠깐만, 일단 결과 발표부터 합니다. 열 문제 중에, 나이스, 나이스, 누님, 나이스. 다섯 개 맞춰서 성공했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아, 잘했어요, 잘했어. 야, 일단 오답 짓고 갑니다. Why so serious?는 조커였어요. 그리고 삼국지에서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은 인물은 유비였어요, 유비.
0: 어머, 어떡해.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났어.
1: 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각 안 나면 어쩔 수 없어. Light it up like dynamite. BTS였습니다. 축구선수 라민 야말은 스페인 선수였고요. 전통 새 명절, 태국의 전통 새 명절, 물축제는 송크란이었어요.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래도 성공했어요. 그럼 됐지.
0: 네.
1: 자, 아, 우리 심장누님.
0: 네.
1: 성함 말씀해 주시지, 왜요?
0: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이해해 주세요. 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실까요?
0: 네. 어떡하지? 우리 저 시어머니 같이 모시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이유로 뭐 이것저것 부족한 거 많은데도 이런 아내, 이런 엄마 또 힐링하라고 콘서트도 갔다 오라고 하는 우리 가족들 묵묵하게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요. 그리고 제가 애정하는 터치드 밴드 여러분, 너무 그큰 울림과 위로 주는 음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다음 콘서트 때도 또 봬요.
1: 아,
0: 그리고
1: 세상에.
0: 태희님 덕분에
1: 네.
0: 저한테는 이렇게 작은 추억이 생겼지만 평생 간직하면서 살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1: 아,
0: 아침.
1: 감사합니다, 신장누님. 저도 너무 반갑고 기분 좋았어요.
0: 너무
1: 네,
0: 고맙습니다.
1: 멋진 하루 보내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유비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삼국지에서 유비 건우 장비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으면서 한나란 씨에 태어나지 못했어도 한나란 씨의 죽기를 바란다 라고 맹세를 한 사건을 도원결의라고 합니다. 이때 도원은 이 과일꽃이 피어있는 동산을 의미하거든요. 여름이 제철이고 식감에 따라서 딱딱파와 물렁파로

나뉘는 이 과일 무엇일까요? 힌트 드릴까요? 오늘도 제작진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힌트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라는 피치 못할 소식을 또 전해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뭘까요? 이게 힌트입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에 다섯 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 계속 보내주실 동안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 듣고 올게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덤덤덤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도원결의에서 도가 의미하는 과일 정답은 바로 복숭아였습니다. 9823번님이 복숭아, 어제 아빠가 농사 지은 복숭아 택배로 가득 보내주셨어요. 다 큰 딸 맨날 챙겨주는 홍 대표 사랑해 라고. 어휴, 대표님의 따님 분이시니까 또 누리실 수 있는 호사네요. 부럽습니다. 2172번님이 정답 복숭아. 저는 알레르기 때문에 보면서 침만 흘리지만 온 가족이 좋아해요. 이 알러지는 왜 생기는 걸까요? 아, 이 모든 과일을 모든 인간이 다 즐겼으면 좋겠다. 복숭아 진짜 맛있는데 그죠? 정답 맞추신 5분, 2분 포함해서

0: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명단은요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저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마이클 저베이스라는 심리학자가 여러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공통점을 정리했는데요. 첫째, 대부분 책벌레였답니다. 가장 싼 값에 가장 큰 지혜를 얻는 책을 사랑하더란 거죠. 둘째는 입이 참 무겁더라. 남이 실수한 일 등 남 얘기를 거의 안 하고요. 셋째, 작은 몰입의 천재들이다. 즉, 운동을 하든 대화를 하든 바짝 집중했다 빠져나오는데 능숙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은 거절을 잘하더라. 나쁜 음식 거절, 괜한 시간 낭비 거절. 우리도 좀 따라해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중랑구 망우동에 살고 있는 유용길이라고 합니다. 건설 인테리어 회사에서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강남 제네시스 전시장에서 실내 인테리어를 맡고 있습니다. 쉴 때는 동네 이제 중랑천에서 조깅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 보디빌더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체력관리 차원에서 근력도 좀 키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고요. 큰애는 지금 안산에서 의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울컥하는데 미녀가 아빠가 해준 것도 없고 그렇지만 아무쪼록 잘 커줘서 고맙고 우리 둘째 아들 민욱이도 앞으로도 열심히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 오늘의 다짐 항상 웃으면서 활기차게 여러분 모두 해버 끝에
0: 자동차 전시장에서 인테리어 하고 계신 유용길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 일단은 너무너무 멋진 삶을 일단 살고 계시네요. 그게 이제 갑자기 찾아온 행운 같은 게 아니라 보니까 보디빌더 이제 젊으셨을 때 하셨으니까 운동 성실하게 차근차근 몸에 근육 쌓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예, 그걸 하셨고 그런 마음이 또 일에서도 그리고 자식들 교육에서도 다 쌓여 있는 것 같네요. 아들들 얘기하면서 이제 또 울컥. 그렇게 잘하신 거 주변에서 보면 너무 잘 키웠는데요 해도 부모님 마음은 못해준 게 계속 생각나시나 봐요. 여린 아버님이 또 되셨는데 그래요. 용길님 오늘 하루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아 오늘의 다짐 너무 좋았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활기차게 파이팅! 굿모닝 굿 메시지 이렇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 메시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신청해 주셔도 돼요.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입니다. 굿모닝 FM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 이야기들 목소리들 고이 담아볼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해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머지않아 국립국어원에서 스카우트 할 것 같은 인재입니다. 네. M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예. 네. 맞춤법을 네. 잘 지키는 직업이잖아요. 지켜야만 하는.
2: 그렇죠.
0: 그렇죠.
2: 네.
0: 예. 맞춤법 말고.
2: 네.
0: 또 잘 지키고 싶은 게 있나요? 혹시?
2: 잘 지키고 싶은 거? 싶은 건가요? 잘 지키는 건가요?
0: 둘 다 얘기해줘요.
2: 둘 다?
0: 뭐 이건 난 지키고 있다.
2: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다는 밥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
0: 지키고 싶은 건?
2: 지키고 싶은 거? 운동.
0: 운동.
2: 매일 하기. 아 이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
0: 그래. 운동으로 성실하게 이거 매일매일 이렇게 쌓아가는 게 이게 쉽지 않다니까.
2: 이거 왜 이렇게 삭신이 막 아프고
0: 희한해.
2: 막.
0: 이게... 인간이면은 모두가 얘기하잖아요. 네, 네. 운동은 네. 건강이 최고의 예, 예방이자 이게 방법이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내 몸을 위한 건데 내가 제일 힘들어해.
2: 맞아.
0: 다른 사람 좋은 게 아니야. 내 몸을 위한 건데 내가 네. 제일 안 지켜요.
2: 그리고 이제 하루 하면 그 다음 날 너무 아파요. 이게 맞나 싶어요.
0: 그게 맞아요.
2: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냥 하는 거죠, 다들.
0: 아니지. 그 이제 메커니즘을 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2: 그래요?
0: 몸이 아프지 않도록 운동하고 오면 운동이 덜 된 거죠.
2: 아,
0: 근육이 살짝
2: 다쳐야
0: 아프고 그게 회복되고 하면서 이게 약간 네.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는 거니까
2: 아.
0: 예, 아프지 않으면 안 된다.
2: 운동까지 아파야 되는구나.
0: 이런 걸 다 설득하기는 쉽지 않네.
2: 예. 정말
0: 이래서 이제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걸로
2: 예.
0: 자기 몸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걸로
2: 네.
0: 하겠습니다.
2: 네.
0: 테토남 안 될 거네. 보니까 테토남은 상관없네.
2: 아, 해야지. 테토남은
0: 됐어,
2: 운동해야지.
0: 됐어. 이제 얘기도 꺼내지도 마.
2: 아니야 해야죠.
0: 언어유의 여기는 또 단단하게 우리가 쌓아왔습니다.
2: 네.
0: 이거 진짜 단단하게 쌓아왔어. 이 네. 코너를 시작해볼까요?
2: 이거만 쌓아왔네요. 자,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2: 야, 홍영아.
0: 어.
2: 그 우리 곧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있잖아.
0: 어? 어 그랬나? 나 몰랐는데.
2: 아, 그 다음 주인데. 어? 너도 오려면 오라고.

0: 오, 다음 주구나. 어, 누구도 가는데?
1: 그 너랑 50일 사귀고 돌연 이별을 통보했던 태순이 있잖아. 걔랑 그리고 너의 절절한 고백을 20번이나 찬 휘순이도 오고. 아, 그리고 원일이도 온대.
0: 아, 듣다 듣다 보니까 진짜 신나지? 설마 50일 사귀었던 그 태순이가 날 버리고 환승했던 그 원일이도 온다는 거야?
1: 그치. 아, 맞지. 다 지난 일인데 뭐 어때. 그러니까 올려면 와.
0: 야, 지난 일은 무슨, 지난 달에 있었던 일이잖아.
1: 아, 그래? 좀 그런가? 그러면 정, 그러면 오지 말고 올려면 와.
0: 아우, 진짜 이게 아까부터 올려면 아니고 그리고 오려면이 맞거든.
1: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려면 와.
0: 너 나 놀리는 거. 아, 됐어. 나 동창회 안 가. 집에 갈 거야.
1: 그럼 그러면 가려면 가.
0: 야, 너 욕 나올 뻔했다.
1: 야, 인성 문제다. 인성 문제.
0: 어, 욕 나올 뻔했어.
1: 오려면 와. 와, 진짜 얄밉다. 내가 하면서도. 자, 오늘 우리가 이의 우리말 오려면, 올려면 등 뭐뭐려면의 활용법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휘준이 호경에게 동창 모임에 올려면 와 라고 했고요. 호경은 오려면이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답은?
0: 정답은?
1: 둘 다 많이 쓰지만 정답은 호경의 말대로 오려면이 맞습니다.
0: 아, 올려면 와도 써요?
1: 보통 이제 말씀하실 때 다들 뭐
0: 올려면 아 올려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다.
1: 네, 네, 그렇게 많이 써요. 올려면. 예. 근데 오려면이 맞다는 거. 오려면은 명사 오다, 아, 동사 오다에 연결어미 뭐뭐려면이 붙은 형태입니다.
0: 예.
1: 뭐뭐려면의 뜻도 한번 살펴보면요. 뭐뭐 하려고 한다면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려면 연락해, 일찍 오려면 지금 출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0: 예.
1: 그런데 비표준어인 올려면처럼 받침 리을이 없는 동사에 리을을 덧붙여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문장도 보려면이 아니라 보려면이 맞아요. 네, 보다에다가 려면이 붙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0: 예.
1: 또 상황극 마지막에 휘준이 가려면 가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또 잘한 거예요. 가다에 려면이 붙은 형태라서 가려면, 이것도 많이 쓰거든요. 가려면이 맞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0: 예. 어, 그래도 뭐 비교적 잘 쓰고 있는
1: 네.
0: 예, 분위기라 다행이네요. 보니까. 정은정님이 난리잡에스 모임이네요. 호경
1: 네.
0: 하지 말자라고.
1: 네.
0: 예.
1: 가려면 가.
0: 안 가. 안 가. 거기 뭐하러 가냐 거기.
1: 오려면 와.
0: 아, 태순이도 보기 싫고 원일이도 보기 싫고.
1: 네.
0: 둘이 같이 있는 건 더 보기 싫고. 왜 가 거기를.
1: 너무 재밌겠다. 3000번님이 또 보내주신 경상도는 올,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0: 올라면 온나.
1: 아, 올. 네. 올라면 온나.
0: 올라면 온나. 아, 여기 쓰네.
1: 올라면 온나.
0: 이건 뭐 방언이니까 이건 이대로 써야지. 뭐 오라면 온나라고 쓰기에도 좀 그렇다. 네, 그죠?
1: 방언은 이렇게 약간 덧붙는 애들이 조금 있어요.
0: 올라면 온나.
1: 네.
0: 그 경상도는 네. 그 받침의 글자를 써야 될 것 같으면 발음을 네. 다 해야 돼요.
1: 어.
0: 예, 월요일, 목요일,
1: 오, 맞아요, 맞아요.
0: 일요일.
1: 맞아, 요일 할 때.
0: 월요일.
1: 월요일이잖아, 월요일.
0: 안다고요, 우리도. 아, 미안합니다. 아, 정색할 뻔했네.
1: 어, 그니까. 깜짝 놀랐네.
0: 예, 이제는 알아서 미안해요. 보내드리면서
1: 네.
0: 가려면 아니죠. 가려면 네. 얼른 가시려고 가시고요.
1: 네.
0: 내일 만나도록 해요.
1: 네.
0: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0: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화사 굿 굿바이.

0: 화사 굿굿바이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쩝쩝 박사 이원일 셰프와 매주 전국으로 미식 여행 떠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가겠죠? 예,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 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유니베라, 음주엔 티맵 대리, 빙그레, 경기주택 도시공사, 현대자동차,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서울우유 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참나.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8시 16분 5초 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오늘은 서울도 30도까지 오르면서 습하고 무덥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정월입니다. 지난 이틀간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심한 더위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쉬어갈 때가 더 많아서 중부지방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반면에 남부지방은 35도 안팎, 포항이 37도, 대구 35도, 전주, 광주 33도로 오늘도 폭염은 이어지겠고요. 충청 이남지방 곳곳으로 열대야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오늘도 주로 중부지방 중심으로 최고 60mm 정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중부지방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이제 다음 주는 비 소식 없이 전국에 찜통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신문 최기창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창입니다.
0: 예, 여름에 이제 복숭아 얘기를 했었는데,
1: 네네네.
0: 딱복 물복 뭘 좋아해요?
1: 가리는 게 의미가 있나요?
0: 아, 시원하다. 네, 대답
1: 과일,
0: 좋다.
1: 과일, 전 과일 가게 집 아들의 입장에서는 입에 들어가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0: 아, 그래도 취향이 살짝 있을 수는 있는데.
1: 근데 취향이라는 게 없는 게 저는 복숭아 자체를 다 좋아해서 향이 좀 좋잖아요, 복숭아.
0: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기분 좋아서.
1: 그래서 그 입에 들어가고 위에 넘어가는 순간 약간 머리에서 향기가 나는 느낌이어가지고 뭐 상관없습니다.
0: 아, 복숭아 진짜 고급죠. 네. 사실 이런 과일 만나기 쉽지 않은데 여름이 제철이니까 지금 맛있다고 하니까 또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키워드 뉴스 또 향기롭게 가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선관위 특검법, 두 번째 키워드는 전면전과 물가,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노조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선관위 특검법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검사법 처리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1: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죠.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에 합의를 했는데요. 양당은 7월 임시국회 안에 이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0: 예, 그동안 여야가 특검법 합의하지 못했었는데 결국 합의가 됐네요.
1: 그러니까 쟁점은 이제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선관위 수사 대상자로 지목된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한변협회장 출신이거든요. 이 점을 들어서 객관성의 문제를 좀 제기를 해왔습니다.
0: 예, 결국 특검 후보는 어떤 방식으로 추천하기로 했죠?
1: 여야가 이제 각각 3명씩 추천해서 모두 6명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후보를 추천을 받습니다. 이중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건데요. 이후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고요. 이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0: 예, 가장 큰 쟁점에 이제 합의를 했으니까 곧 선관위 특검이 들어서겠군요.
1: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구체적인 이제 수사 범위와 수사팀의 규모, 수사 기간에 이제 추가 협상이 좀 필요한데요. 다만 이제 최대 쟁점이었던 후보 추천 방식이 합의한 만큼 큰 진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가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0: 예, 이번 합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국회를 보이콧해왔잖아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여야가 선관위 특검에 합의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다시 협상장으로 나오게 된 거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약간의 출구 전략이 좀 생긴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 원구성 예,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예, 이런 가운데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그 배우자의 해외 출장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1: 이게 어제 조금 문제였는데 예. 한 언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태학 전 위원장이 배우자와 동행한 세 차례 해외

0: 출장비 4,743만여 원을 국고에 반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배우자는 이제 2022년 호주와 뉴질랜드, 2024년 독일과 에스토니아, 지난해에는 이제 덴마크와 스웨덴 출장에 동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외부 보고서에 이 사실을 명시되지 않아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1: 예. 예외가 어렵게 이제 특검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선거관리 부실의 원인 그리고 책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전면전과 물가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인데 중동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0: 일단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이제 열흘 이상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란도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을 했거든요. 반면에 미국 역시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겠다면서 추가 공습에 지금 나선 상태여서 뭐 충돌이 주변 중동 국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 아, 중동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후티 반군이 언급한 곳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항로인 홍해 입구인데 여기까지 이제 후티 반군이 봉쇄하겠다 이런 선언이 나온 건데요. 이곳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수출해온 이른바 우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중동산 원유를 들여오는 통로가 모두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원유 수급 상황에 촉각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좀 심각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사우디가 홍해를 통해 수출한 원유의 주요 수입국은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인데요. 봉쇄가 현실화가 되면 선박이 아프리카 남단으로 크게 우회해야 돼서 운송 기관과 비용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특히 이제 이를 반영하듯이 홍해를 운항하는 선박의 전쟁 위험 보험료도 크게 올랐거든요. 다만 이제 이전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후티 반군이 실제로 봉쇄하지는 못했거든요. 요점은 좀 변수로 꼽힙니다.
1: 예, 정부가 대책을 마련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방안들이 좀 있나요?
0: 일단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유가 움직임을 살펴서 최고가격제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유가가 오르면 매점 매석이 다시 기승부릴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1: 국내에서 이제 사용할 월유 그리고 나프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을까요?
0: 이게 굉장히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예. 정부가 이제 약 3주 전에 원유 위기 경보를 주의로 한 단계 낮췄는데 당시에 이제 7월 원유 도입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을 웃돌았고요. 8월 원유도 90% 이상 확보한 상태였거든요. 나프타 확보율도 95%를 넘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무적인 것은 대체 원유 도입을 늘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원유의 비중이 70%에서 50%로 낮춰졌다는 건데요. 다만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된 만큼 앞으로의 이제 수급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한번 또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한 또
0: 그렇습니다.
1: 악화의 영향이 오니까 걱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삼성전자 노조입니다.
1: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 주시죠.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광주 군공항 부지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이 투자 계획을 2027년도 단체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호남의 공장이 들어서면 인력 배치와 근무지, 처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회사가 새로운 공장을 짓는 문제까지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주장이군요.
0: 이게 이제 지난 3월에 시행된 노란봉투법 때문인데요. 이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혔는데
1: 예.
0: 노조가 이 부분을 좀 근거로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네요.
0: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규 조성은 회사의 경영상 결정이라면서 이를 노동쟁이나 파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게 범위를 넓힌 해석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경영권 매각이나 상속까지 모두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본인이 노동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또 고용노동부도 기업의 투자나 공장 증설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또 선을 그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0: 라는 것도 이것도 쟁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근데 앞으로 비슷한 논란이 좀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게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렇게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가 구체적인 분쟁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고시 등을 정비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1: 예.
0: 정부는 또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노조의 주장이 노란봉투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노조를 잘 지도하는 한편 관련 해석 지침도 보완할 방침입니다.
1: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줄 어떤 걸까요?
0: 오늘 이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뭐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한 줄은요. 투표용지는 부족했지만 수사는 부족하지 않게 빈틈없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최기찬 기자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샘 라이더의 모어 들으시고요. 이원희 셰프니까 맛쟁이 신사 시즌2 시작합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오늘은 그래도 출근길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비가 그쳐 있는 곳들이 많고 통행량도 평소와 비교해서 많지는 않은 편인데요.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영동대교 부근 지금 사고 나면서 반포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이 전후로 강서구와 노량진 일대 지체입니다. 공항 쪽 전 시간 사고 있었는데 처리는 끝났고요. 잠실 일대 또 한남대교에서 한

한강대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광진구 한남동 일대 아직 지체고요.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또 용산구 일대 밀립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강동 고덕에서 초이까지 또 포곡 1터널에서 용인 사이로 지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도 월릉에서 신내 사이 양방향 모두 속도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평소엔 점잖은 신사지만 양복을 열면 세상의 모든 음식이 줄줄이 나오는 마술사가 됩니다.
1: 냠냠 시사 젠틀맨 2-on-1
0: 쩝쩝박사 닥터 테이스티
1: 우리는 멋쟁이 시사.

0: 만큼은 뭐 한여름 무더위 다 날려버립니다. 냉동실보다 더 시원해요. 해결사 이원희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추워, 추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아 추워. 자, 아 마쟁이 신사 네. 시즌 2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또 먹는 고민, 먹고민 상담소부터 시작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고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1: 네.
0: 이럴 때 뭐 먹지 싶은 고민 보내주십시오. 셰프님이 그 상황에 맞는 처방 레시피 아주 적절하게 저희가 그만하라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말씀해 네. 주실 정도로
1: 아, 늘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0: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미리 도착한 고민사연 네. 만나볼까요?
1: 아, 오늘 고민사연도 장난 아닙니다. 어, 아,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아, 굉장한 사연이거든요.
0: 좋아 좋아 해봐요 해봐.
1: 네, 032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남편과 논쟁 중이라 두 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0: 어, 뭐예요?
1: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숫가루를 먹을 때 미숫가루 더하기 우유 더하기 꿀의 조합으로 달달하게 마셨는데요. 남편은 미숫가루에 우유 넣으면 꿀 안 타도 된다며 미숫가루 더하기 물일 경우에만 꿀을 조금 탄다고 하네요. 꿀 필수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아니 정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에?
0: 아 미숫가루.
1: 네. 자 우선 제가 테디님께 한번 예. 역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0: 예, 예.
1: 테디님 혹시 콩국수 드세요?
0: 콩국수 먹죠.
1: 네 콩국수에 뭐 넣어 드세요?
0: 저는 두 개 다 먹습니다.
1: 아 두 개 다 드세요. 네.
0: 소금 설탕 다 먹습니다.
1: 그래요. 우리는 평화주의자인 걸로 네. 합시다.
0: 네.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짜장 짬뽕 왜 골라요? 두 개 다 먹으면 되지.
1: 두 개 다 먹으면 되지.
0: 아 네 진짜. 네.
1: 여러분들 그리고 이 미숫가루의 논쟁은요. 향에 따라서 이 맛이 정착하기 마련이거든요. 미숫가루 보통 어렸을 때 누가 타줍니까?
0: 할머니.
1: 다 조부모님께서 타주시거든요. 예. 저는 여러분들 미숫가루를요. 뻑뻑한 버전으로 먹고 자랐습니다.
0: 아, 좋다. 좋아.
1: 그러니까 미숫가루를 컵에다가 먹는 거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저희는 늘 항상 대접에다가 뻑뻑하게 따서 먹습니다.
0: 팥빙수처럼 먹는 거예요.
1: 맞아요.
0: 원래. 진짜로.
1: 네, 거기에다가 설탕 팍팍 넣고.
0: 그렇지. 설탕이지. 네,
1: 그리고 예전에 우유를 어디 넣어. 우유 넣으면 고급이에요. 물 넣어가지고 뻑뻑하게 해주시는데 저희는 요 미숫가루를 맛있게 먹게 해주신다고 우유를 조금 넣으신 다음에 물을 넣어가지고 뻑뻑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설탕을 팍 친 다음에 저희는 소금까지 넣습니다.
0: 아~ 네, 네.
1: 소금을 키기다, 조금 키. 소금을 이 몇 꼬집 딱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맛들이 진짜
0: 극대화,
1: 네, 극대화 폭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논쟁은요, 이런 논쟁은 그러니까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다.
0: 그래, 네. 취향은 뭐 한결 같을 수, 좀 모두가 같을 수가 없어요.
1: 맞습니다.
0: 네. 저는 어릴 때 미숫가루 자체 그 가루가 네. 단맛이 나는 줄 알았어. 아니 할머니가 설탕 넣는 거는 안 보여주시니까. 설탕 물을 가져와서 그 위에 미숫가루를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몰랐어.
1: 뭐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1: 우리들이랑 완성적으로 먹었으니까
0: 우유에 뿌리면 초코맛 나는 그런 거, 그런 것처럼
1: 그럼요.
0: 가루 자체가 단 줄 알고 가루만 한번 퍼먹어본 적이 있거든.
1: 그러면 이제 보통 기침으로 시작하고 콱콱콱콱.
0: 네, 이래서 그냥 콱. 다 퍼져나갑니다.
1: 네, 네. 여러분들 행복한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름에 미숫가루 먹는 집들 드물어요.
0: 아, 드물죠.
1: 네, 드물어요. 그러니까 남편분과 정말 행복한 알콩달콩 싸움하고 계신 거다 생각하시고
0: 예.
1: 네, 그리고 꿀

0: 너무 고급입니다. 그냥 설탕 타셔도 돼요, 여러분.
1: 설탕 타면 됩니다. 네,
0: 그리고 소금 한 꼬집 넣으셔가지고 뻑뻑하게 개듯이 이거는 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미숫가루는 개서 먹는 거예요.
1: 어.
0: 네, 뻑뻑하게.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뻑뻑 그래. 퍼서 드셔도 너무 맛있다라는
1: 그래.
0: 거.
1: 네. 꿀꺽꿀꺽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원래.
0: 예.
1: 헐랄랄, 헐랄랄, 예, 예. 헐랄랄, 예. 헐랄랄, 예. 이렇게.
0: 헐랄랄, 헐랄랄,
1: 이렇게 먹어야 돼요. 예, 예, 예. 아, 너무 아저씨 같았다, 우리 지금. 너무 아저씨 같았어.
0: 네, 어우, 정신 차려야죠.
1: 그렇게 그냥 두 분 네. 싸우지 말고 드시고 싶은 버전으로 각자 드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1: 맛집 시사 시즌 2 지역별로 먹으면 좋을 음식 만나볼 건데, 아, 지난주에 우리가 떠난 지역.
0: 네.
1: 마무리해야죠. 네,
0: 저희가 정말 바빠가지고요. 세 분밖에 소개를 못했더라고요.
1: 진짜?
0: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여수로 떠나보겠습니다.
1: 지난주에 해보니까 네. 여러분들 보내주신 여수 맛집이 생각보다 많아.
0: 많아요.
1: 삼치회로 시작했었죠.
0: 그렇죠. 삼치회로 갔다가 갓김치 김치찌개로
1: 그래,
0: 그래. 끝났거든요.
1: 아, 너무 궁금했어.
0: 아 근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 중에 진짜 반에 반도 소개를 못해서 오늘 저희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1: 예.
0: 테디는 혹시 먹을 것도 많지만 섬도 많잖아요. 여수에 섬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1: 여수에 섬이 있어요?
0: 예, 여수에도 섬이 엄청 많습니다.
1: 아, 그래 여수가 네. 섬이 있어.
0: 그러니까 여수는 먹을 게 많은 게 아니라 섬이 많아요, 우선은. 네.
1: 저 서해안 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섬을 잘 모르는 네. 것 같아요.
0: 우리가 보통 다도해라고 하잖아요.
1: 다도해.
0: 네, 다도해. 그래가지고 섬이 무려 365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1: 예?
0: 365개.
1: 진짜요?
0: 진짜로요. 네. 그중에서 이번에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니까 저희가 여름에 가기 좋은 섬 몇 개를 우선 소개를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먼저 아찔한 해상절벽이 있는 금오도입니다.
1: 들어봤어. 금오도.
0: 네, 금오도. 절벽을 따라서 조성된 해안길이 유명한 곳인데요.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힐링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한 바다와 낚시를 즐기기도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고요. 차로 편하게 갈 수 있는 낭도라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고 물이 맑아서 낭도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정말 거기서 수영도 하시면서 즐기기 좋은 곳. 바로 옆에 야영장도 있어서 바다 캠핑까지 하시기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1: 예.
0: 그리고 마지막으로 CNN이 꼽은 한국의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사도입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지로 유명해서 공룡 좋아하는 아이 키우시는 분들 가서 공룡도 보고 사도 해수욕장도 있어서 즐기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여수에는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365가지의 섬이 있으니까 섬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섬투어 다니셔도 재밌겠네요.
0: 재밌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그 다리들을 많이 나와가지고 차로 가실 수 있는 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꼭 배를 타고 안 가셔도 되니까
1: 그러니까.
0: 차로 가시면서 섬을 즐겨보시는 것도
1: 드라이브도 하고.
0: 낭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다리 건너올 때 바다 위를 건너는 거니까
0: 맞아요.
1: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여름에 섬 여행 가서 친구들이랑 또 민박하면서 놀면 이게 너무 낭만적인데
0: 낭만이죠.
1: 낭만과 진짜 마지막에는 네. 정말 술 파티
0: 음식으로
1: 왜 이렇게 친구들은
0: 아유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 무슨 뭐 술 파티예요.
1: 또 이런 데 가면 또 마셔요. 네.
0: 저는
1: 안 마실 수가 없어.
0: 저는 친구들이 술 마시고 뻗어 있으면 너무 좋아요.
1: 아 왜?
0: 그 음식이 다 내 거거든요.
1: 형. 진짜 형은 어쩔 수 없다.
0: 그럼요.
1: 나보다 한 수 위야. 확실해. 낭만에는 진짜 맛있는 음식이 함께 꼭 해야 되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 소개해 주신 음식 맛집 추억 다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빅나티의 노래 낭만 교향곡 듣고 올게요.

0: 멈췄어. 빅나티 낭만 교향곡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여수에서 먹은 음식들 맛집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1: 네, 우선은 박효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바다장어 중에 갯장어를 하모라고 부르는데요. 하모 샤브샤브, 갯장어 샤브샤브가 철입니다. 7, 8월 지금이 딱인데요. 특히 경땡회관 여기가 찐이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제가 전혀 모르는 장르예요.
1: 아, 그래요?
0: 예.
1: 아, 그 장어 중에 요즘 영상들 보면은 칼로 갖다가 뼈를 갖다가 사각사각 얇게 해가지고 이 따끈한 샤브샤브 육수에다가 넣으면은 부채처럼 이렇게 싹 펴지는 오 샤브샤브가 정말 맛있거든요.
0: 예.
1: 그냥 맑은 다시다 같은 걸로 육수를 낸 다음에 다시다랑 무 정도 넣어가지고 육수를 낸 다음에 거기다가 정말 고소하면서 맛있는 이 갯장어를 뼈를 쳐가지고요. 얘를 사라락 벌려가지고 먹으면 입에서 녹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끝나고 나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 뭐를 해 먹어요? 국수를 넣죠.
0: 네.
1: 국수를 넣고 나서 국물이 껄쭉해지면 그 국물에다 뭘 해 먹어요? 밥을 비벼 먹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테디 정신 차리시고요. 네네네. 테디 돌아오세요.
0: 왔어요.
1: 네. 근데 이게 보통 정말 잘하는 집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 집의 이름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정말 여수 가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즐기신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0: 가야 될 곳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1: 아, 개장 이거 진짜 한번 드셔보시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워 먹는 민물장어의 그 기름진 구이 맛이랑은 조금 또 달라요. 약간 뭐래 신선하면서 고소하면서 입에 들어갔을 때 사라라락 풀리는 요 감도가 정말 좋거든요. 저는 또 여름 보양식을 장어류로 많이 가는데, 네, 갯벌장어를 구워, 민물장어를 구워 먹거나, 요 갯장어를 샤브샤브로 해서 먹으면은,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0: 아, 좋다. 네. 또 더운 날, 여기에 또 가서 원기 회복하는 것도.
1: 너무 좋아요.
0: 0423번님은, 네. 여수하면은 금품생이 생선구이입니다. 생소하시겠지만 네. 새서방 고기라고도 하며 너무 맛있어서 서방에게만 준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1: 아, 진짜로요?
0: 현지인 추천입니다. 타지방에는 없어요.
1: 어머, 아, 생긴 거는 약간 도미처럼 생겼는데. 금품생이.
0: 피라냐 아니에요? 피라냐?
1: 그러니까요. 약간 생긴 거는 약간

0: 피라냐와 도미의 중간 정도.
1: 예.
0: 네. 어우, 너무 맛있겠다. 네. 아, 이게 보니까요. 생선 구이기는 한데요. 거의 약간 튀기듯이 지져주셨거든요.
1: 아, 좋다, 좋아. 네.
0: 그러면은 보통 이게 그, 굵은 것들은 발라내야 되지만 잔가시들은 바삭바삭 씹힙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탁 해가지고 시원하게 한 잔이랑 곁들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오, 생선 구이. 확실히 여수 쪽은 해산물 관련된 게 진짜 많기는 하네요.
1: 확실히 많네요. 네. 아, 근데 금품생이 생선은 진짜 약간 무섭게 생겼다.
0: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1: 지느러미가 뾰족해요.
0: 맞아요. 네. 그리고 여수 가면 저는 무조건 서대회무찜이라고 064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 회무찜.
0: 식초가 팍팍 들어가 있어서 새콤한 맛이 일품이에요. 여수 여행 가시는 분들은 제발 꼭 드셔주세요. 밥 싹 비벼서 갈치구이랑 같이 먹으면 궁합이 아주 그냥 죽여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바다를 서대. 다 드시네 진짜. 네,
0: 이 서대라는 생선 자체가 원래 보통 삐들삐들 말려서 서대 구이로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1: 그치.
0: 있는데요. 네, 근데 요거를 생으로 갖다가 얇게 포를 떠가지고 신선한 채소랑 특제 양념 버무려서 먹는 요게 서대회 무침이 바로 여수 향토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야, 근데 지금 요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초무침을 해서 빨갛게 무쳐냅니다. 예. 철 좋을 때는 미나리랑 같이 무쳐서 먹고요. 또 이제 여름에 가면은 뭐 부추나 참나물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추들 넣어가지고 파, 오이 같은 거 팍팍 넣어가지고 무쳐주시는데요. 정말 맛있거든요.
1: 아.
0: 와, 지금 작가님께서 저한테 검색을 해가지고 한 집을 보여주셨는데요. 서대회 무침이랑, 와, 장어탕을 함께 주시는데, 장어탕이, 왜 우리, 저번 주에 소개할 때, 아귀탕 소개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귀탕처럼 약간 빨갛게, 라면 국물에 달걀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걸쭉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장어탕을 해서 주셨는데,
1: 좋다.
0: 여기 들깨 들어가 있겠죠? 와, 맛있겠다. 네. 서대회 무침과 장어탕의 화려한 조합. 한번 드셔보시고 오시는 것도, 아, 어지럽다. 아.
1: 근데 장어탕은 여기 삼땡식당 네. 추천한다고 1302번님도 말씀해 주시는데
0: 그래요?
1: 여기 뜨끈하게 먹는 통장어탕 진짜 고소해요. 골프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드신다고.
0: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이 탕 종류로 갔었을 때 우리가 추어탕처럼 갈아서 끓이는 탕이 있고요. 아니면은 민물탕처럼 약간 통으로 끓이는 탕이 있습니다. 근데 장어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 중에서 갈아가지고 드시는 것도 추어탕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지만 이 통장어탕으로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통장어에서 민물장어에서 고소한 기름이 싹 배어나오면서 고춧가루랑 엉기기 시작하면서 아주 칼칼한 고추기름이 동동동동 떠있는 정말 맛있는 통장어탕을 드실 수 있거든요.
1: 좋다.
0: 근데 이 통장어탕을 한번 드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거지랑 시래기 들어가 있어서 구수하게 된장 넣고 끓인 버전도 있고 칼칼하게 고춧가루를 넣어서 끓인 버전도 드실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버전을 원하시는 대로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1: 예. 네,
0: 구수하게 드실 분들은 우거지 시래기 들어가 있는 된장 버전으로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 팍팍 넣은 걸로. 아, 저 통장어탕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장어 음식을 되게 생각보다 좋아하게 됐어요. 어른 되면서 좋아했어요.
1: 민물장어 말고 바다장어도?
0: 민물장어, 바다장어 할 것 없이
1: 아,
0: 예, 저는 나이 들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됐거든요. 이게 이런 얘기하면은 아우 요즘 안 그래도 잘 먹는 사람이 뭘 챙겨 먹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여름에 장어를 되게 많이 챙겨 먹어요. 그래서 여름 여행 가셨을 때 또 특히나 갯장어나 이런 통장어탕 이런 게 여수 쪽이 유명하니까 저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아, 전 요것도 김하늘님이
0: 네.
1: 향일 암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먹은 갓김치 물국수. 여수하면 사실 갓김치인데.
0: 맞아요.
1: 물국수가 진짜 맛있어요. 물 갓김치 처음 먹어봤는데 한겨울에 떨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0: 이거 겨울에 드셨구나.
1: 야,
0: 얼마나
1: 시원하게.
0: 맛있을 거예요. 네. 원래 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냉면이나 이 차가운 국수들이 원래 겨울 음식들이었거든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냥 이 물국수 이렇게 말아가지고 드시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갓김치 물국수는요. 갓김치 물국수는 일반적으로 담그는 갓김치랑은 조금 다릅니다. 네, 약간 섬섬하게 담궈요. 그래가지고 이거 봐요. 지금 작가님께서 검색해 주셨는데 색깔이 조금 맑으스름하잖아요. 네, 멀그스름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담가서 먹는 거를 갓김치 물국수다라는 거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갓김치

0: 담근 다음에 육수도 따로 내지만 갓김치 담갔던 거를 약간 빨아가지고 예, 빨아가지고 예, 살짝 왜냐면은 이 갓김치를 그냥 물국수 물김치를 담그는 것보다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익었을 때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익은 모든 김치들은 마지막에 상큼하게 쫀하게 터집니다. 예. 예, 그래서 요 쫀하는 맛 때문에 아, 안 그래도 갓김치 알싸하니 맛있는데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네, 저는
1: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0: 이 끝난 건가요? 아, 아직도 엄청 많은데.
1: 엄청 많은데 지금. 네. 아, 이거 3주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저희 감사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0: 영월이래요.
9: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0: 영월이래요.
9: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0: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9: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요리 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이원희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즌2. 지난주에 이어서 여수 달려봤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
5: 지금 저희가 엄선한 것 중에서 반도 못했어요.
3: 하나만 더 가가지고 하나만.
5: 와, 시간이 없는 네, 저희가 중간 건가 나가는 동안 저희들끼리 왈가왈부가 좀 있었는데요. 이공구님께서 지난주에 다녀온 우땡통닭 회랑 치킨을 동시에 주는 곳이에요 라고 짧게
3: 말해.
5: 와, 저희가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진짜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오징어 회랑 오징어 탕이랑 후라이드 치킨인데, 후라이드 치킨도 심지어 반반으로 시킬 수 있어요. 야, 여기 가면은 몇 명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와, 오징어 탕도 여러분들 그냥 뻘겋게 끓인 게 아니라 진짜 맑게 끓여가지고 오징어의 녹진한 내장까지 국물로 싹 해서 고소하게 드실 수 있는 오징어 탕이거든요.
3: 예.
5: 여기는 하여튼

0: 제가 여수에 다음번에 간다 그러면 리스트에 넣어놓고 한번 저도 가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긴 꼭 가보고 싶네요.
1: 후라이드 보니까 옛날식으로 네. 했다.
0: 옛날식이에요.
1: 아, 수분해가지고. 네. 아.
0: 거기에다가 반반이어가지고 양념 무친 거랑 안 무친 건 반반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회도 그냥 막설이 회예요. 모르겠어요. 끝내요 빨리.
1: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셰프님 다음 주 다른 곳 가요 우리.
0: 네, 다른 곳으로 떠나보시죠.
1: 알겠습니다. 같이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주식 투자자들을 보통 개미라고 부르잖아요. 뭐 개미처럼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데다가 영향력이 좀 미미해서 붙인 그런 별칭인데, 다른 나라에도 이런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별칭들이 있는데요. 일본은 메뚜기라고 그러고요. 브라질은 정어리래요. 모두 떼지어 몰려다니는 생물이니까 비슷한 취지로 붙여진 별칭일 텐데,